0: 폭염이 지나간다 해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주변 바다가 다음 달까지는 더위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 두 개가 상하층 이중으로 덮여 열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두 겹 덮은 양상인데 그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열돔이 사라져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중대 경보급은 아니더라도 찌는 듯한 더위가 9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2: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뜨겁고요.
3: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2: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이처럼 더위가 길어지는 원인은 뜨겁게 데워진 바다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름 내내 열을 축적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 2도 이상 높은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지구온난화로 북쪽 찬 공기 남하마저 늦어지면서 늦더위를 부추기는 겁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서도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낮을 확률의 2.5배에 달합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9월 중순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고 사상 첫 9월 열대야까지 관측됐던 2024년의 늦더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4: 폭염 속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여름 가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0: 제주 논밭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해지면서 요일별로 물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5: 제주시 중산간 감귤 과수원입니다. 물이 가장 필요한 생육기, 한창 돌아가야 할 스프링클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전에서 물은 나오지만 수압이 크게 떨어지며 시설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 또 여기는 물이 약하니까 이걸 이제 물을 이제 물에 거기서 이제 물 나오는
3: 제주 애월읍 이상에서
6: 물을 파다가 이제 이거 주려고 그러면 한 달은 줘야 될 건데요.
5: 인근 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름 전 콩을 심었는데 잎과 줄기는 고사 직전입니다. 당장 물을 줘야 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마른 장마가 끝나고도 가뭄이 심해지면서 1,300여 농가에 제한급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7: 여름 가뭄으로 이 일대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물 공급이 강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5: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씩만 제한적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사용하면 관정은 금세 바닥나고 특히 고지대 농가는 수압이 떨어지거나 농업용수 사용을 아예 못할 수도 있습니다.
8: 여기는 3일에 한 번. 여기 안 그러면은 이 저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물 여기 저기 나오는데 밑에 쪽에만 나오고 위쪽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 관장에 속한 그 라인은.
5: 마을에선 지난 26일부터 지하수 관정 9곳에 연결된 농업용수 밸브 50여 개를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농가에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 우리 밭은 저기 이 지역인데 몇 번째인데 언제 나오냐 물어보고. 아니 1년에 한 번씩은 했는데 원래같이 이렇게 정관정 돌아가면서 장가본 적은 이렇게 처음이에요.
5: 이 같은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 결국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업용수 고갈은 시간 문제입니다. 비 날씨 예보와 달리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심도 타들어갑니다.
6: 비가 오면 이제 타입에 깔려고 했는데 속된 말로 사기를 계속 맞은 거예요. 날씨를 한 번도 안 맞아주니까. 비 온다 하루 종일 비 온다 뭐 1mm라도 계속 와주게 꺼냈는데 날씨가 맞아본 적이 다른 동네는 비 조금이라 왔다는데 여기는
9: 한 번도 안 오고요.
6: 한 번도 안 나버리니까 이런 사정이.
5: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용수 공급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농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주와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7.75%를 기록해 42.08%의 정청래 후보에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치러진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을 합한 누적 득표에서도 김 후보가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고 송영길 후보는 10%를 조금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제주 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선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는데 충청 부울경 경선까지 합한 누적 득표에선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지켰습니다. 당선권인 5위 안에는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친청 최민희, 한민수의 3대 2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0: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 누적 득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역전한 가운데 두 후보는 서로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뒤 SNS에 평화 제주, 글로벌 인천 승리에 격려에 감사하다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몸은 더 낮게, 책임감은 더 크게, 대체불과 민주당의 든든한 당대표가 되도록 전심전력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제주 인천 경선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힘을 주는 권리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내일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또 역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과 대구 경북은 두 후보가 아무리 손을 잡아봤자 개혁적인 당원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자신에게 투사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유튜브 방송에서 아직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라며 두 후보 격차가 박빙인데 그래도 김 후보가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절세형 투자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개편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0: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고 혜택을 줄인 거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건데요. 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투자자들이 반발을 보고받고 곧바로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정부 안에는 우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계획이 포함됐는데 투자 대상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가 제외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기존 ISA의 경우 채우지 못한 한도 2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장기 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정책 준비 부실을 문제 삼으며 수정하라고 질타한 건데 여론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10: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9: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질책 다음 날엔 국가 정책 때문에 청년이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개선 과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ISA 등 정부 세제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다행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을 정부 안으로 발표해놓고 반발이 터지자 질책한다며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11: 청년 위한다던 ISA의 혜택과 선택의 폭을
3: 배준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약속 파기인데 청년 세대를 위한다는 정부가 할 짓입니까?
9: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4: 지난주 우리 증시에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었죠. 이 현상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사이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는 순환매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류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지난 한 주간 코스닥은 90포인트 가까이 올라 800선 문턱까지 갔지만 코스피는 100포인트 가까이 빠져 6,200선을 겨우 지켜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두 차례 매수 사이드카 발동 속에 4일 연속 랠리를 펼친 반면 코스피는

0: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교차하는 극심한 혼조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부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춤을 추는 사이 두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전력과 금융, 바이오 등으로 향하며 코스닥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은 코스피 대형 수출주보다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와 내수주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코스닥은 이번 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대거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LS증권 이사입니다. 좀 더 위에 있을 수 있고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던 과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0: 코스피와 관련해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어 국제 유가가 하락할지와 오는 12일 발표될 미국 7월 물가지표가 시장 기대에 부합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장에서는 미국의 7월달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둔화가 될 것으로
3: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2: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확인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시행 후 일평균 거래 대금이 12조 원에서 1조 원 수준까지 줄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될지도 관심입니다. 시장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영향도 있겠지만 이 자금이 그동안 소외됐던 우량주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4: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백화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5: 더위를 피해 실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방문객은 물론 식음료 매출까지 함께 증가했고요. 우양산과 냉감 침구 같은 여름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체감 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한낮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을 하고 식사까지 해결하는 이른바 도심 피서가 새로운 소비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 너무 더워서 여긴 실내기도 하고 여기 안에 살 수 있는 일들도 많아서 백화점 오게 됐어요.
8: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밖에서 놀기가 너무 더워서 여기 시원한 실내에서 카페도 가고.
6: 실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방문객은 직전주보다 각각 30%, 14%, 17%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음료 매출도 함께 증가해 백화점 3사 모두 2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렛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롯데와 현대 모두 방문객은 각각 40%와 28% 늘었고 식음료 매출도 크게 증가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9: 판매 상품도 폭염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햇볕도 차단이 되고 비도 막을 수 있는 우양산인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우양산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 롯데백화점에서는 선글라스와 우양산 매출이 각각 30%와 15% 늘었고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우양산과 선글라스 판매가 각각 33%와 24%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냉감 매트리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 늘었습니다. 통상 7, 8월은 휴가철 소비 분산으로 백화점 업계의 대표적인 비수기로 꼽혀왔지만 올해는 폭염이 소비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와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상반기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여름철 특수가 하반기 실적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 부진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에 각종 과거 비위 의혹까지 드러나며 추락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전 구성원이 철저한 쇄신의 기회를 삼고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 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 논란을 비롯한 협회 행정 난맥상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높이며 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과 2012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 올림픽 예선과 평가전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에 대한 성접대가 이뤄졌던 소식까지 전해지며 대한축구협회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신성해야 할 스포츠 룰이 어두운 매실의 타락한 뒷거래로 오염된 참사라며 축구협회를 비판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피땀 흘려 뛰어온 국가대표 선수들의 숭고한 성과를 모욕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사태의 본질은 축구협회 집행부의 맹목적인 권력욕과 성적 지상주의에 있다며 당시 협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깊이 골마에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5년 전 일이라 얼버무리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비겁하기 짝이 없다면서 오직 실력 하나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온 선수들과 국민 앞에 엎드려 뼈저리게 사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입추가 지나니 놀랍게도 바람이 시원해졌습니다. 아직 폭염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밤에는 에어컨 없이 창문만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잠들 수 있는 날씨였는데요. 내일 전국에 비도 지나면 조금 더 시원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무더위는 남아있지만 폭염의 절정은 지나서 점점 더 견딜만해지겠습니다. 남양주에서 난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소 3패부터 4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이후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방향 북용인에서 금광터널 구간 3차로를 이동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방향 동탄 부근 2차로에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휴일 아침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9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9시대 이번 타임은 귀에 익숙한 올드팝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으론 톰 존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그린 그린 그레소 함께 들어볼게요.

푸르른 초원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톰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첫 곡으로 함께 감상했습니다. 8월 9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 시간도 실시간 주요 뉴스 살펴보고요. 다양한 음악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앱 채팅창 통해 남겨주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번에는 햇살을 가득 머금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또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카트리나 앤더 웨이브스의 Walking on Sunshine, 두아 리파의 Dance the Night.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카트리나 앤드 웨이브스의 워킹 온 선샤인, 두아 리파의 댄스 더 나이트,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제주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이 일부 멈췄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남쪽 바깥, 남동쪽 안쪽, 서쪽 안쪽에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8시 반을 기준으로 제주 본섬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울산 HD가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 동해안 더비를 승리하고 선두 추격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울산은 후반 20분 이동경의 크로스를 서명관이 선취골로 연결했고, 3분 뒤에는 야구가 추가 골을 넣으며 2-0으로 승리해 3연승을 달리며 선두 서울과 승점차를 7점으로 좁혔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중부 내륙 그리고 남쪽 지역의 기상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죠. 여러분들 계신 곳은 지금 어떤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397님, 5628번님도 함께해 주고 계신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지는 음악 만나볼게요. 80년대에 발표된 노래들입니다. 비치보이즈의 코코모, 웸의 프리덤.

YTN 라디오 9시 뉴스 뮤직입니다. 비치 보이즈의 코코모, 웸의 프리덤 노래 두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북중미 월드컵 부진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에 각종 과거 비위 의혹까지 드러나며 추락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팬과 축구 관계자에게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팬과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전 구성원이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고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 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가평군 상면 계곡에서 60대 아내가 다슬기를 잡던 중 사라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쯤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의식을 잃은 상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성이 익사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할례공항에서 5일 발견된 폭발물 탑재 드론은 러시아 정부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폭발물 드론이 러시아 정부 소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389번님, 양 아나운서님, 입추 지났다고 바람이 선선해져서 엄마 모시고 가평으로 드라이브 출발합니다 하셨어요. 와, 그쪽으로 가는 길 지금 이 시각 어떤가요? 막히지는 않나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한산하게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가평 가면 이제 좀 시원한 강바람도 맞으면서 그 주변에 또 맛집도 되게 많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5천원 만에 여유롭고 아주 평화로운 휴일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8144번님, 오늘 휴식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뭐 늘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살다 보면 후회가 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늘 항상 파이팅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쵸. 살다 보면 지나온 일에 있어서 후회가 늘 남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그 후회를 자양분 삼아서 훌훌 털고 나면은 앞으로의 또 발전과 기대가 훨씬 더 많이 있을 테니까요. 8144번님, 뭔가 마음이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9시 뉴스앤뮤직 노래 3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에드 슈런의 쉬버스, 그리고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전해드리고요. 이 피아노맨은 5628번님 신청곡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조금 시원해진 날씨에 금방 가을이 올 것도 같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부산,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해서 외출하신 분들 조금 보이는데요. 현재 정체와 서행 구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구간 양방향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 위 사고 처리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덕수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는 아직 밀리고 있습니다.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구간 정체고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7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주말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3: 네, 수도권에서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주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17일째 이어지던 서울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4: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그렇다고 낮더위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박소정 기자, 열대야가 멈춘 게 얼마 만인가요?
5: 네, 17일째 이었던 서울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18일 만에 멈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게 지난달 22일 밤부터였는데요. 오늘 새벽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 24.5도에 머물면서 열대야가 주춤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서울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밤더위 역시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는데요.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

0: 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주는 최저 21도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원 등 수도권 곳곳에서 열대야가 주춤했지만 인천과 대전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여전히 심했습니다. 해가 뜨면서 다시 빠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은 29도까지 올랐고 영호남 등 남부는 이미 30도를 넘어서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에 폭염특보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낮 최고 34도 등 낮에는 여전히 35도 안팎에 달하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1: 네, 어제 강릉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동해안에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강릉에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밤 사이에는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동해안에 비구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빗줄기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에도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다시 강해진다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제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기록됐는데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무더위와 갑작스러운 비 모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그동안 발생한 온열질 환자가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더위로 폐사한 양식 어류도 110만 마리를 넘겼습니다. 최기성 기자, 누적 온열질 환자가 3천여 명에 달한다고요.
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그제 하루 발생 온열질 환자는 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질 환자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온열질 환자가 3,360명,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9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 탓에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닭등 가금류가 85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어제만 양식어류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양식어류 피해는 117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 단계에 따라 야외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현장 지도와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되도록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늘 전력 수요가 최대 81.9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예비력이 20% 넘게 확보돼 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극한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실내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 인천국제공항에는 휴가철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식히려는 일반 시민들도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4: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1: 네, 밖에 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안에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고요?
4: 네, 공항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실내에 들어온 시민들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얇은 겉옷을 꺼내 입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의 실내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공항 밖 인천 영종도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2: 네, 공항 안이 그렇게 시원하다 보니까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8시부터 나와 있었는데 제 뒤로 보이는 평상으로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건 오전 8시 반쯤부터였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주먹밥과 과일 등 간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2시간가량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시민은 밖이 더워서 친구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시원한 공간을 찾아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있는 무더위 쉼터와 달리 이용시간 제한이 거의 없고 식당과 편의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제주 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1: 지난주 충청과 부울경 결과까지 합산한 중간 집계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충청과 부울경까지 합산한 중간 결과에서도 0.8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 사이 치열한 접전 속 견제와 신경전도 내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자신이라고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고
3: 저에게 100% 신뢰를 보여주고
4: 김민석
3: 제게
4: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2: 정청래 후보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소환해 친명을 자처하는 김민석 후보를 믿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3: 노무현을 배신하고 청몽전으로 날아갔던
4: 정청래
3: 그
4: 민주당 당대표 후보
3: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믿고 진문서를 내줍니까?
2: 김 후보가 화합을 이야기하자 정 후보는 사과부터 하라고 치받기도 했습니다.
5: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4: 후보입니다.
5: 화합하고 확장하겠습니다.
3: 반분신으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4: 후보입니다.
3: 잘해보자고요. 잘해보세요.
2: 홍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더는 연임할 필요가 없다면서 왜 순수한 노사모 모임을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노무현을 만든 광주시민 우울 항쟁의 주인
4: 홍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약을 팔라 그러냐고.
2: 제주 인천 지역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에 올랐는데 충청과 부울경 투표까지 합산해보면 여전히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순위 5위 안에는 기존처럼 친명계 박선원, 서미와 김용 후보, 친청계 최민희, 한민수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이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이 남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초접전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네, 계속되는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 경선 최고위원 선거도 개파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1: 친명계 후보들은 정청래 책임론을, 친청계는 정청래 수호를 외치며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최고위원 후보 사이 개파 대결은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포문은 친명계 후보들이 정청래 때리기로 열었습니다.
7: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4: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8: 잘못했으면 30명이 때려도 100명이 때려도
4: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8: 정치인의 후보입니다. 책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등에 정 후보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날을 세우며 당정 일처론을 부각한 겁니다.
3: 대통령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4: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3: 내겠습니까? 이제 끝내시고 아웃!
9: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개혁을
4: 쓰려 의심... 민주당...

0: 당선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 직업 말고 당원들을 믿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2: 당정청 일원화를 완수할 수 있는 직업
0: 김영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2: 최고위원 선출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 이에만 선 친청계 후보들은 집단 몰매 정치라고 맞받으며 정성래 후보 엄호에 적극 나섰고
4: 1대5, 1대3, 1대 수십 명의
0: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각 정치로부터 우리 정청래 대표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5: 아무리 전당대회 과정이라고 한들
0: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5: 공격하더라도 제가 금드는 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3: 선호투표제 도입과 추가 투표수장 등을 두고 친명계가 전당대회를 불공정 선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1: 투표가 끝난 지역이 있는데 보완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를
0: 민주당
1: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공정합니까? 짝짓기 그쪽 후보들 다 하셨잖아요.
3: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선 후보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어느 쪽이 승자가 되든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체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는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않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면서 이 역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SNS를 통해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고 적극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며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습니다.
6: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이반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거라면서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8: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9: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8: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 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의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0: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8: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11: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0: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입니다.
11: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8: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

0: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1: 납득될 수 있는 그런 그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2: 김영호 민주당
0: 민주당
2: 의원입니다.
0: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 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제15호 태풍 찬홈은 도쿄에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는데요. 동해에 근접해서는 소멸될 전망이고 13호 태풍 돌핀도 큰 영향은 없지만 여파로 제주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동해안은 앞바다에서도 4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김포요금소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퇴계원에서 서하남 구간 3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황간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초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구간 화도에서 서종까지 각각 4km씩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구간 정체고요. 목포방향도 금천에서 일직분기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천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오늘 하루도 잘 챙기시면서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이 전해드리는 휴일의 다양한 음악들 감상하시며 이 시간도 보내보시죠. 서울 현재 기온 29.6도, 30도 곧 육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첫 곡 듣고 와서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퀸의 Don't Stop Me Now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입니다.

하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8월 9일 일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조금 일찍 일어났다면 아침 식사를 하셨을 거고 정말 일찍 일어나셨다면 이제 슬슬 점심 뭐 먹을까 고민을 일찌감치 하게 되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아침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점심 준비합니다 하시면서 면 삶을 준비하고 계신 청취자님도 계시네요. 3025번님. 그리고 여름 수박 샀더니 잘라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다른 반찬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 분들. 그리고 7930번님. 고추 따고 깻잎 따고 고추 널고 김치 담그고 저희 손녀딸이 함께 도와줘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아침 휴일을 즐기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 좋은 배경음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다면 문자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에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아바의 댄싱 퀸,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노래 두 곡 만나봅니다. 저는 노래 두 곡 뒤 간추린 뉴스로 다시 돌아올게요.

아바의 댄싱 퀸,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10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들어 청년과 고령층의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크게 올라 빚을 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청년층과 고령층이 대출 연체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개인신용한도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의 연체율은 0.2%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부산 구평동 철강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인 오늘 오전 5시 40분쯤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달하고 연기도 많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창고에는 2,000톤으로 추정되는 고철과 철, 실리콘으로 만든 합금인 페로실리콘 350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군은 그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갈산동의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A군은 경찰에 자진신고해 붙잡혔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10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실시간 주요 뉴스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노래 두 곡은 신청곡이에요. 8144번님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7930님 신청곡 마이클 러스트락의 Take Me to Your Heart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SNS를 통해 수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이반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고 나니 보고가 잘못될 때고 하는데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산타나 스무스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동쪽 지역과 제주에,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극심했던 더위는 살짝 식혀주겠습니다. 그래도 주 후반까지 폭염 이어지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4도, 강릉 26도, 부산 32도로 예상됩니다. 용산과 강남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차량 3대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3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요. 잠실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동작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양방향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 구간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 갓길에 사고 있고요. 강릉 분기점에서 대관령 가는 길 비로 인해서 길 미끄럽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청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 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1: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수욕장에는 휴가철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2: 바닷물에 몸을 던지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3: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3: 네, 저희 취재진이 이곳 해수욕장에 오전 10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도 바닷물에 이렇게 발을 담가봤는데 시원한 느낌에 더위가 잊히는 기분입니다. 피서객들은 튜브를 타고 파도에 몸을 맡기고 백사장에는 모래놀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파라솔 아래에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기도 합니다. 이곳 대천해수욕장은 어제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수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3도 안팎에 머물고 흐리거나 구름만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을 즐기기엔 한층 나아졌습니다. 다만 충남 보령을 비롯해 충남권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튜브 등 안전장비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0: 이 바다에선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정구역 안에서만 수영하고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휴가도 좋지만 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폭염 대비와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도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1: 네, 저희가 해수욕장을 연결해 봤는데 무더위를 피해서 이 도심 속 테마파크와 동굴 등의 피서 발길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와 이슈 리포터 연결해 날씨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먼저 원채원 캐스터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3: 네, 광명동굴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문상아 리포터는 어디에 나가 있나요?
3: 네, 경기 과천시 놀이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원 캐스터, 동굴 안은 좀 시원한가요?
3: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명동굴의 바깥 기온은 3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동굴 안은 12도 선을 유지하며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아직 오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러 이곳을 찾은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5도까지 내려가며 17일째 이어졌던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 지역에 유입되던 뜨거운 공기가 주춤했고 밤사이 북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극한의 더위는 한풀 꺾이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도는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4도까지 오르겠고 비가 내리고 있는 영동 지방은 강릉 26도로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80mm, 제주도에는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많게는 60mm까지 내립니다. 당분간 서울 등 내륙에서는 34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덮칠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야 합니다.
2: 네, 이번에는 놀이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뒤로 시원한 물줄기도 뿜어져 나오는데 이 시원한 여름 축제로 더위를 날리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른 오전부터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터지는 여름 축제가 한창인데요. 어디에 둘러봐도 시원한 물이 터져 나오고 있어 저도 이렇게 수영복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위에 시원한 물까지 맞으니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시원한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5: 네, 여기 처음 왔는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되게 많고 물놀이도 되게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애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좋네요.
4: 과천 서울랜드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터지는 여름 축제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연과 물놀이장 등 물을 이용한 즐길거리가 가득해 특별한 여름을 보내기 제격인데요. 물놀이장은 오전부터 활기가 가득합니다. 시간 맞춰 쏟아지는 물줄기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요. 아이들의 환호성도 함께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은 물총을 들고 물속을 있는 힘껏 뛰어다니며 온몸으로 여름을 즐기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워터슬라이드는 짜릿함으로 더위와 함께 스트레스도 날립니다. 오후에는 100톤의 물이 쏟아지는 공연과 물총 싸움이 펼쳐져 축제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줄 예정이고요. 귀신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불꽃축제 등 여름 추억을 쌓아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폭염에 지치신 분들 이곳에서 여름축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휴일 날씨와 피서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원채원 캐스터 문상아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달 중순까지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심할 전망입니다.
2: 하지만 최악의 폭염이 지나간다 해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주변 바다가 다음 달까지는 더위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 두 개가 상하층 이중으로 덮여 열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두 겹 덮은 양상인데 그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0: 이상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열돔이 사라져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중대 경보급은 아니더라도 찌는 듯한 더위가 9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1: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뜨겁고요.
2: 공항진 와이텐 재난자문 위원입니다.
1: 조금 떨어지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이처럼 더위가 길어지는 원인은 뜨겁게 데워진 바다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름 내내 열을 축적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 2도 이상 높은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지구온난화로 북쪽 찬 공기 남하마저 늦어지면서 늦더위를 부추기는 겁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서도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낮을 확률의 2.5배에 달합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9월 중순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고 사상 첫 9월 열대야까지 관측됐던 2024년의 늦더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17일째 이어지던 서울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러 25도를 밑돌면서 지난달 22일 밤부터 계속되던 서울의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대 열대야 수준이었던 기온이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4: 한편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 강원 동해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3: 특히 강릉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상가 수십 곳이 침수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 오전 한때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강릉 도심. 도로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서는 빗물이 역류하고 차량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상가 CCTV에는 빗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일대 상가 수십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6: 정말 한 5분 사이에 물이 엄청 높게 쌓이더니 맨홀 뚜껑이 다 들려서 올라오고 가게 안으로 막 물이 들이치고.
7: 침수 피해 주민입니다.
5: 강원 동해안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도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강한 비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동해안의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게 일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변에 늘어섰던 파라솔은 비바람에 날아갈 것을 우려해 모두 접어놨습니다. 높은 파도에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8: 시원하고 좋긴 한데요. 파도를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물속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5: 동해안에 쏟아진 폭우는 인접한 내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속초와 맞닿은 인제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다가 119 구조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전 10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4: 역대급 폭염에 교도소 수용시설도 찜통입니다.
3: 에어컨 없는 수용동에서 정원보다 더 많은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9: 천창 유리에는 그늘막이 쳐졌고 창문에는 햇빛을 막기 위한 신문지를 붙여뒀습니다. 내부 순찰을 도는 교도관의 얼굴은 땀범벅입니다. 사무실에서 CCTV를 지켜보는 교도관도 덥기는 마찬가지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10: 지금 보고 전 써서 내시면 다음 날 처리해 줄게요.
9: 오전부터 벌써 33도를 넘어서는 교도소. 폭염이 찾아오는 여름은 어느 때보다 힘겹습니다.
7: 샤워 한번 더 하고

0: 집에 가면 반팔티 빨려고 보면 소금기가 이렇게 U자형으로
1: 경기 여주교도소
0: 무더기에 조금
1: 보안관입니다.
0: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니까 폭행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2: 대부분 수용동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찜통 더위에 수용자들의 불만과 소란은 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도관들에게 돌아옵니다.
3: 통제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주교도소 기동 순찰팀
2: 과밀 수용은
1: 관계자입니다.
2: 교도관들의 부담을 더 키웁니다.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은 꾸준히 늘어 이달 초 125.2%에 이르렀습니다.
4: 이곳은 근무실 한 곳에서 세 개의 수용동을 담당합니다. 최대 165명의 수용자를 직원 2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2: 수용자는 느는데 교정 인력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년간 21% 넘게 늘어나는 사이 교도관은 고작 3% 남짓 증가했습니다. 수용 정원 초과에 폭염까지 겹친 교정 현장. 교도관들의 무게를 덜어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5: 폭염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이로 인해 아침 일찍부터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7: 폭염의 기세가 밤에도 무섭습니다. 낮에 섭씨 40도에 육박한 공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서울은 2주 넘게 열대야가 지속했습니다. 또 해가 뜨자마자 공기가 더 뜨겁게 달궈져 숨막히는 더위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자세히 보면 저녁이나 밤, 새벽보다 오히려 해가 뜬 직후부터 아침 시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열대야로 밤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아침 일찍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거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한낮을 피해 이른 아침 야외 작업을 하려다가 높은 기온에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8: 최근 폭염과 열대야의 지속으로 오전 시간대에도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1: 한윤진
8: 아침
1: 질병관리청
8: 시간대에도 똑같이
1: 건강 우회
8: 주의가
1: 대비
8: 필요합니다.
1: 과장입니다.
7: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진 같은 온열질환 증상이 빠르게 악화합니다. 실제로 올해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 환자는 80세 이상에서 12.5명을 나타내 50대 이상 나이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역시 60% 넘는 비율이 8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극한 폭염으로 밤낮 없이 고온이 지속하는 만큼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5: 극한의 폭염이 길어지면서 백화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6: 더위를 피해 실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방문객은 물론 식음료 매출까지 함께 증가했고 우양산과 냉감 친구 같은 여름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9: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한낮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을 하고 식사까지 해결하는 이른바 도심 피서가 새로운 소비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 너무 더워서 여기 실내기도 하고 여기 안에 살수 있는 일들도 많아서 백화점 오게 됐어요.
11: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밖에서 놀기가 너무 더워서 여기 시원한 실내에서 카페도 가고.
9: 실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방문객은 직전주보다 각각 30%, 14%, 17%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음료 매출도 함께 증가해 백화점 3사 모두 2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렛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롯데와 현대 모두 방문객은 각각 40%와 28% 늘었고 식음료 매출도 크게 증가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12: 판매 상품도 폭염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햇볕도 차단이 되고 비도 막을 수 있는 우양산인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우양산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9: 롯데백화점에서는 선글라스와 우양산 매출이 각각 30%와 15% 늘었고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우양산과 선글라스 판매가 각각 33%와 24%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냉감 매트리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 늘었습니다. 통상 7, 8월은 휴가철 소비 분산으로 백화점 업계의 대표적인 비수기로 꼽혀왔지만 올해는 폭염이 소비 지역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와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외국

0: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상반기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여름철 특수가 하반기 실적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6: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습니다. 제주와 창원 등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원 지역은 비가 그쳤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와 동해안에 8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 산지는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교통량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흐름이라서 정체 걱정은 없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 7터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만종분기점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청송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차간 간격이 매우 좁아진 상태고 차로 변경에 어려움 따르고 있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어제는 잠시 쉬어갔지만 계속됐던 열대야와 또 여름 휴가 후유증으로 만성피로 토로하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게다가 내일은 다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휴일 에너지 채워줄 든든한 음식도 잘 챙기시고요. 체력관리도 지혜롭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오늘 첫 곡은 진우션의 말해줘 들으며 이 시간 출발합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잠시 쉬어가는 뭐 주말, 휴일이지만 이 시간 밀린 일들 챙기거나 또 다가올 한 주 준비하느라 오히려 더 바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휴일 에너지 재충전할 수 있는 음악들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지치는 날씨 속에서도 음악과 함께 잠시 숨 고르며 여유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이 시간 다양한 가요들 함께 들어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 박지윤의 소중한 사랑 노래 두 곡 차례로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1600원 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앉으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환율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평균 월간 환율 변동폭은 4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 변동폭이 61.2원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변동폭이 평균 40원을 넘은 건 외환위기였던 1997년, 1998년과 금융위기 당시 2008년, 2009년뿐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북한 국립교향악단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평양 모란봉극장 중앙홀에서 창작가와 예술인 등 단원들을 만나 인민의 큰 자랑이라고 격려하며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향악단의 국가부흥의 추동력인 음악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권위 있는 국립교향악단이 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으로 전력을 소모하면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8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국의 정밀 무기 및 방공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19

9975번님. 이른 아침부터 생방송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뭐라도 좀 드셨나요? 8920번님. 아직 여름은 여름이네요. 선풍기로는 안 돼서 다시 금방 에어컨 켰습니다. 뉴스 앤 뮤직 들으며 방 청소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새집 될것 같아요. 8616번님. 그쵸. 휴일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더 바쁘고 분주한 분들 진짜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침 뭐 챙겨 먹었냐고 궁금해 하셨던 청취자님, 저희 제작진들과 함께 빵과 커피를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얼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들의 소식도 기다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합니다. GOD의 하늘색 풍선, 동방신기의 풍선.

0: 뉴스의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7일 최대 전력은 95.3기가와트로 올여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 규모로 공급 예비율은 9%대로 떨어져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 10%대를 밑돌았습니다. 극한 폭염이 바다 온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광어회 300g은 이마트에서 2만 3천 원대, 롯데마트에서는 2만 6천 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도 크게 올라 수협 노량진 주간 수산물 동향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식 광어 1kg의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2.3%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가평군 상면 계곡에서 60대 아내가 다슬기를 잡던 중 사라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쯤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의식을 잃은 상태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성이 익사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의 뮤직 오전 시간대 저와 다양한 음악 감상하셨는데요. 11시 뉴스의 뮤직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 뉴스 앤 트롯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1975번님 신청곡입니다.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그리고 NRG의 사랑 만들기 두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점수가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 다음에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 형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한

0: 옆에 여성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 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은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앞바다에서도 4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원과 제주 등 남부지방 일부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서울 30도, 부산 30.9도, 전주 33도 나타납니다. 도로 흐름 여유롭습니다. 곳곳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 곳이 많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데요. 뒤로 천천히 지나고 있고 차간 간격이 좁아진 상태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5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4차로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구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도 정체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설악에서 화도분기점 구간 1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휴일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6: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서울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7: 그래도 낮엔 여전히 더운데요. 또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에는 비가 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열대야 멈춘 게 얼마 만인가요?
8: 네, 오늘 새벽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지난주 서울 최고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밤더위 역시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는데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6: 네, 극한 폭염은 꺾인 것 같은데 낮더위는 여전한 상황이죠?
8: 네,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하면서 현재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 지역이 덥습니다. 현재 전북 전주는 33도, 전북 순창 32.8도, 전남 광주 광주시는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 상황을 보면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34도 등 낮에는 여전히 35도 안팎에 달하고 체감온도도 높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7: 어제 강릉에는 특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도 동해안에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8: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강릉에 시간당 8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밤사이에는 비가 잦아들었고 지금은 그쳤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동풍이 다시 강해지면 시간당 20에서 30mm 집중호우가 쏟아질

0: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그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 사망자를 포함한 온열 질환자도 3,0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3: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2명,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 가운데 80대 여성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모두 꺼진 아파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대 남성은 길에서 구토를 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60대 남성은 거리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089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60명,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9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 탓에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닭 등 가금류가 85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어제만 양식 어류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양식 어류 피해는 117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늘 전력 수요가 최대 81.9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예비력이 20% 넘게 확보돼 있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수욕장에는 휴가철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2: 인천국제공항에는 휴가철 여행객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려는 일반 시민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봅니다. 김기수 기자, 어디 있습니까?
4: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조경원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5: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2: 네, 그럼 먼저 해수욕장부터 보겠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4: 네, 이곳 해수욕장에는 이른 시간부터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물에 들어가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더위를 날리는 모습인데요.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해수욕하기에 좋은 날씨라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네,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네 모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4: 네, 파라솔 아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백사장에는 모래놀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대천 해수욕장은 어제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수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3도 안팎에 머물고 흐리거나 구름만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한층 나아졌습니다. 다만 충남 보령을 비롯해 충남권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튜브 등 안전장비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정구역 안에서만 수영하고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휴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폭염 대비와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도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공항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실내에 들어온 시민들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얇은 겉옷을 꺼내 입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의 실내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공항 밖 인천 영종도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 4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2: 네, 공항 안이 시원하다 보니까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고요?
5: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 뒤에 있는 평상이 가득 메워진 상태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걀과 과일 등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놓인 장의자에서는 장기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밖이 더워서 친구들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한시 안 와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공항철도 타면 너무 시원해. 이제 좋아서 밥 하나 사 먹고 친구들 오면 놀다.
8: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5: 들으신 것처럼 공항이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이용시간 제한이 거의 없어 이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기수, 조경원 기자 연결해서 해수욕장과 공항 상황 둘러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2: 당장 이번 주부터 학교들이 속속 개학인데 조리실 내 체감 기온이 주의 단계를 넘어 최고 45도에 달하는 학교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9: 대형 솥에 음식을 볶고 기름에 튀기고 펄펄 국까지 끓이다 보면 아무리 냉방을 해도 급식실 전체가 달궈집니다. 방수 앞치마에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장화까지 신는 조리사들의 체감 온도는 6도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 에어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38도 이상 나와요.
11: 급식 조리사입니다.
10: 어지럽고 구토도 나오고 매식매식해요. 여기 목에 차는 스카프같이 아이스한 거 있죠. 실상 이렇게 하면 한 20분 하면 싹 녹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9: 실제로 지난달 급식실 체감 온도를 조사해봤더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주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는 6월엔 170건이었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7월엔 311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경고 단계 이상인 경우도 20개 교 8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인 12개 학교에선 경고 이상의 상황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됐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순간은 모든 화구와 오븐, 튀김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최대 조리 시간, 그리고 뜨거운 물로 식기를 닦는 세척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무려 45도에 달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20분씩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배식까지 해야 하는 급식실에선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12: 불가하기로 조리를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 현장보다
11: 전국교육 공무제권부 노동안전국장입니다.
12: 식사, 배식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전 조리 시간에는 누군가 쉰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9: 급식 조리사들은 한여름 동안에는 튀김이나 전 등을 식단에서 빼 조리실 온도를 낮추고 체감 온도를 잴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작업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극한 폭염이 바다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광어회 300g은 이마트에서 23,000원대, 롯데마트에서는 26,000원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도 크게 올라 수협 노량진 주간 수산물 동향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양식 광어 1kg의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2: 수산물뿐 아니라 시금치와 상추 같은 밭 작물들도 폭염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지난 7일 시금치의 소매가는 100g 기준 1978원

0: 1,000원으로 한 달 전보다 2.5배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10개당 소매가가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애호박과 청상추도 각각 46.6%, 41.7% 올랐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보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뒤로도 비슷한 내용의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 미사일 부족 영향으로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됐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이번에는 또 어떤 언론에서 미사일 부족을 보도했습니까?
2: 네, 오늘은 뉴욕타임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방공 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이걸 다시 보충하려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21일 안에 핵심 전력의 납품을 늘릴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도 미군이 이란 전쟁 5개월 동안 전 세계에 비축해둔 장거리 미사일을 상당량 소진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적의 방공망에 노출될 위험이 적은 전술 미사일 체계 에이테큼스는 거의 전부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들의 이 같은 무기 부족 보도에 격분해서 지난주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 무기 부족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대통령이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면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 뉴욕타임스 보도는 이 미군의 미사일 부족이 어떤 영향을 불러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2: 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전쟁이 더 길어지면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이득을 보게 될 거라는 분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올해 서방 동맹국의 방공미사일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었다면서 미국의 미사일 부족으로 인한 즉각적 영향이 나타난 거라고 전했습니다.
0: 지난달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한 뒤에 이런 미국 언론들의 미사일 부족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이 출구 전략을 찾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2: 네, 결국 미국이 군사적 옵션에서 한계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을 그만둘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 7일 CNN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발언을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 먼저 보도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전쟁을 끝낼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NN 앵커입니다.
2: 댄 케인 합참의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D 벤스 부통령 등과 접촉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전하고 출구 전략을 논의해 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통해서 이란이 합의에 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참모들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CNN은 미군 수뇌부는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 케인 합참의장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재고 소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홍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0: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이 폭염 속에 막바지 휴가를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아직은 정체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반대편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예, 다만 현재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으로 현재 양양 부근과 동홍촌 부근, 강촌 부근, 설악에서 화도까지 23km 구간 정체가 되고 반대편 양양 가는 길도 남양주요금소 부근,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9km 구간이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면운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까지 강원권에서만 10km 구간이 밀리는데요. 그 이후로는 소통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자동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 화물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뉴스앤트로 8월 9일 일요일입니다. 12시 뉴스앤트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이번 시간 시원하고 신나는 트로트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이 곡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우물정 0945, 샵 0945로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 박군의 목소리로 문을 열죠. 유턴하지 마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YTN 뉴스 FM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주말 뉴스 앤 뮤직이 방송됩니다. 지금은 12시 뉴스센터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어서 두 곡 듣고 올게요. 장민호의 으라차차차, 남진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띄워드립니다.

아니야. 여유가 있어 그래. 세상에 맞서는 법도 알거든. 밤거리 찬란한 불빛이 외면한다 해도 내 인생 내 청춘

방금 듣고 오신 곡 장민호의 으라차차차 남재인 오빠 아직 살아있다 였습니다. 12시 뉴스엔트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주와 전남 광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운항이 일부 멈췄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남쪽 바깥, 남동쪽 안쪽, 서쪽 안쪽 먼 바다에 풍랑경보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8시 반 기준 제주 본섬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서남 해안 먼 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남 광주 17개 항로 여객선 21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이현조 의원은 SNS를 통해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쑥라이프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바람이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아졌다고 하는데 바람이 조금 더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또 파란수국님, 안녕하세요. 박지연 아나운서님, 가을이 한 발 먼저 와서 인사하네요. 와, 가을이 한 발 먼저 온다는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제가 지난달부터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박지현 아니고 박채연 아나운서예요. 채소할 때 채, 연 날리기 할 때 연인데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지금처럼 환영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전효진의 소녀와 가로등, 김수희 사랑받고 싶은 여자 듣고 올게요.

네, 방금 듣고 오신 곡 전유진의 소녀와 가로등, 김소희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시가 45억 정도부터 부담이 껑충 뛰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오전까지 2,2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만드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이은 폭염에 시금치와 상추 같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7일 시금치 소매 가격은 100g 기준 1,978원으로 한 달 전보다 2.5배 비싸졌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는 10개당 소매 가격이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애호박과 청상추도 각각 46.6%, 41.7% 올랐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 강화 이후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관리 종목 지정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관리 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상장사는 코스닥 38곳과 코스피 10곳 등 48곳입니다. 2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을 밑돈 상장사들입니다. 이들 상장사는 오는 12일까지 하루라도 주가가 1,000원을 벗어나지 못하면 13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5732번님, 서귀포시는 밤새 비가 좀 왔습니다. 단비, 소중한 비, 예쁜 비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어제 제주도에 밤에 비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같은 날씨에 참 소중하고 예쁜 비입니다. 또 3139번님,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같이 고추 따고 인천으로 출발했는데 아 피곤합니다. 신나는 곡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끝곡으로 새 곡 양지은의 나도 한 잔, 3139번님의 신청곡 김용임의 오늘이 젊은 날, 신우리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보내드리면서 12시 뉴스앤트롯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시 뉴스앤트롯으로 돌아오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

교통정보입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꺾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는 발효 중이고요. 한낮에도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권으로 휴가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정체 구간이 꾸준히 늘어나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다시 새마을에서 원주 사이와 여주 부근 일대로 이제는 19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양양 부근과 인제에서 상남 6터널, 강촌 부근,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모두 앞에 26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편 양양 가는 길도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3km 구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휴게소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이달 중순까지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심할 전망입니다.
2: 하지만 최악의 폭염이 지나간다 해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주변 바다가 다음 달까지는 더위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 두 개가 상하층 이중으로 덮여 열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두 겹 덮은 양상인데 그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체감 온도 35도 이상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열돔이 사라져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중대 경보급은 아니더라도 찌는 듯한 더위가 9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4: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뜨겁고요.
0: YTN 재난 자문입니다.
4: 8월 중순에는 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 이처럼 더위가 길어지는 원인은 뜨겁게 데워진 바다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름 내내 열을 축적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 2도 이상 높은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지구 온난화로 북쪽 찬 공기 남하마저 늦어지면서 늦더위를 부추기는 겁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서도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낮을 확률의 2.5배에 달합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9월 중순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고 사상 첫 9월 열대야까지 관측됐던 2024년의 늦더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17일째 이어지던 서울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러 25도를 밑돌면서 지난달 22일 밤부터 계속되던 서울의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던 기온이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또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서울 기온이

0: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1: 제주와 전남 광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여객선 운항이 일부 멈췄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남쪽 바깥, 남동쪽 안쪽, 서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8시 반 기준 제주 본섬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0: 네, 역대급 폭염에 수용시설도 찜통이라고 합니다.
1: 에어컨이 없는 수용동에서 정원보다 많은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천창 유리에는 그늘막이 쳐졌고, 창문에는 햇빛을 막기 위한 신문지를 붙여뒀습니다. 내부 순찰을 도는 교도관의 얼굴은 땀범벅입니다. 사무실에서 CCTV를 지켜보는 교도관도 덮기는 마찬가지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3: 지금 보고전 써서 내시면 네, 다음날 처리해 줄게요.
2: 오전부터 벌써 33도를 넘어서는 교도소. 폭염이 찾아오는 여름은 어느 때보다 힘겹습니다.
4: 샤워 한번더 하고 집에 가면
5: 경기
4: 방할 때
5: 여주교도소
4: 빨려고
5: 보안과입니다.
4: 보면 소금기가 이렇게 U자형으로 무더위에 조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니까 폭행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2: 대부분 수용동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찜통 더위에 수용자들의 불만과 소란은 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도관들에게 돌아옵니다.
6: 통제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5: 경기
6: 발생을 하게
5: 여주교도소
6: 되었고요.
5: 기동
6: 침을
5: 순찰팀입니다.
6: 뱉는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과밀 수용은 교도관들의 부담을 더 키웁니다.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은 꾸준히 늘어 이달 초 125.2%에 이르렀습니다.
7: 이곳은 근무실 한 곳에서 세개 수용동을 담당합니다. 최대 165명의 수용자를 직원 2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2: 수용자는 느는데 교정 인력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년간 21% 넘게 늘어나는 사이 교도관은 고작 3% 남짓 증가했습니다. 수용 정원 초과에 폭염까지 겹친 교정 현장. 교도관들의 무게를 덜어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폭염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로 인해 아침 일찍부터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8: 폭염의 기세가 밤에도 무섭습니다. 낮에 섭씨 40도에 육박한 공기가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서울은 2주 넘게 열대야가 지속했습니다. 또 해가 뜨자마자 공기가 더 뜨겁게 달궈져 숨막히는 더위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환자 통계를 자세히 보면 저녁이나 밤, 새벽보다 오히려 해가 뜬 직후부터 아침 시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열대야로 밤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아침 일찍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거로 추정됩니다. 보건당국은 한낮을 피해 이른 아침 야외 작업을 하려다가 높은 기온에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9: 최근 폭염과
5: 질병관리청 관계자입니다.
9: 지속으로 오전 시간대에도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아침 시간대에도 똑같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8: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진 같은 온열질환 증상이 빠르게 악화합니다. 실제로 올해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 환자는 80세 이상에서 12.5명을 나타내 50대 이상 나이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역시 60% 넘는 비율이 8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극한 폭염으로 밤낮 없이 고온이 지속하는 만큼 온열질환에 취약한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백화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 더위를 피해 실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방문객은 물론 식음료 매출까지 함께 늘었고 우양산, 냉감침구 같은 여름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0: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한낮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을 하고 식사까지 해결하는 이른바 도심 피서가 새로운 소비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1: 너무 더워.

0: 좋아서 여긴 실내기도 하고 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서 백화점 오게 됐어요.
1: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밖에서 놀기가 너무 더워서 여기 시원한 실내에서 카페도 가고.
2: 실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방문객은 직전주보다 각각 30%, 14%, 17%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음료 매출도 함께 증가해 백화점 3사 모두 2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렛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롯데와 현대 모두 방문객은 각각 40%와 28% 늘었고 식음료 매출도 크게 증가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3: 판매 상품도 폭염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햇볕도 차단이 되고 비도 막을 수 있는 우양산인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우양산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 롯데백화점에서는 선글라스와 우양산 매출이 각각 30%와 15% 늘었고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우양산과 선글라스 판매가 각각 33%와 24%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냉감 매트리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 늘었습니다. 통상 7, 8월은 휴가철 소비 분산으로 백화점 업계의 대표적인 비수기로 꼽혀왔지만 올해는 폭염이 소비 지역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와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상반기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여름철 특수가 하반기 실적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4: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 7일 최대 전력은 95.3기가와트로 올여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 규모로 공급 예비율은 9%대로 떨어져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 10%를 밑돌았습니다. 앞서 전력당국은 올여름 전력 수요가 8월 3주차에 94.1에서 98.8기가와트까지 오르며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주에 이미 이 해당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마지막 날인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어제에 이어서 2연승을 내달리며 선두를 유지할지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재역전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합동연설회 기호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대 몇으로 국민의힘과 이겼냐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라는 세력으로 윤어긴 세력으로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우리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의 세력, 어쩌면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잘 싸우고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또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마인드로 민주당을 끌고 가서는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의 승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청래 의원님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다고. 검찰개혁 정리됐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6: 우리 당은 지금 반명 반명 외치면서
7: 정청래 민주당
6: 분열 분열 외치면서 신천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청래의 진심과 단심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선거가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벌써 당대표가 됐냥. 이 사람한테 이 당직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당직 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4년 전 창고에 숨겨두었던 노사모 티셔츠를 입고 노사모 현수막을 들고 전당대회에 옵니다.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이 노사모들이 호남에 달려갑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이 대학 볕에서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의리를 제가 지켰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 주십시오.
7: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8: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당원 여러분께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당을 화합시킬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제가 평소에도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 1인 1표 고생하셨습니다. 선거 과정의 앙금을 끝나면 씻겠습니다. 불가피한 노선의 정립을 위해서 저는 비판했습니다. 노선에는 엄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선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확정되고 나면 인사는 실력주의로 할 것이고 당내 토론은 품격 있게 할 것이고 당원 구조는 정상화될 것이고 그 정상화된 위에서 당내 쟁점의 하나였던 조국당과의 대화도 결론이 합당이든 연대든 상생의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당정 간의 개혁이든 경제정책이든 책임정거와 손가락질을 넘는 완벽한 당정일치가 될 것입니다. 대체불가의 대한민국, 대체불가의 대통령, 대체불가의 민주당, 대체불가 당대표 든든한 김민석이 만들어내겠습니다.
4: 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라는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9: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10: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9: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 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의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1: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8: 박소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9: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12: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8: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입니다.
12: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9: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13: 납득될 수 있는 그런 그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9: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 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5: YTN News FM.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서쪽 지역의 더위를 피해 강원 영동권으로 막바지 휴가를 떠난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양 부근, 인제에서 상남 6터널, 강촌 부근,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28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영동 고속도로도 인천 가는 길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두 터널, 새마을에서 원주 사이로 20km 구간이 주춤합니다. 이후로 반월 터널 안 3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공항 가는데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 서행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고장차가 생겼습니다. 홍은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뒤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을 지날 때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가 되고 있고,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묵동에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서행이고, 반대편 외곽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과 묵동에서 신내 사이로 각각 짧은 구간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신나는 트로트로 채워보시죠. 문자와 앱으로 듣고 싶은 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나눠주셔도 좋고요.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 8800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스터트롯 탑7의 목소리로 부릅니다. 영일만 친구.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주말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1시 뉴스 엔트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8829번님, 웃음은 솜사탕 같아요. 상대방에게 열받아서 잔소리하려다가도 웃는 얼굴 보면 솜사탕처럼 살살 녹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웃는 얼굴만큼 강력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엔트로과 계속 함께하시면서 신나게 웃어볼까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서지호의 돌리도, 최진희의 여정 듣고 올게요.

방금 듣고 오신 곡 서지호의 돌리도, 최진희의 여정이었습니다. 한시 뉴스앤트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자고 낸 제안에 대해 국민의

국민의힘은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당원 커뮤니티에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오늘 SNS에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고 당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으로 전력을 소모하면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8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무기 및 방공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933번님, 오늘 좀 선선해졌네요. 가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부터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폭염 경보 수준으로는 덥다고 하니까요. 뉴센트로 청취자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 8397번님, 오늘 당직이라 커피 마시면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주말 근무에 커피와 트로트 딱이죠. 계속해서 신나는 곡으로 채워드릴게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주현미의 천일홍, 최윤아의 남이다까지 듣고 올게요.

주현미의 천희롱, 최요남의 최요나의 남이다, 신유의 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끝날지 여부가 곧 정해집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고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급기한은 오는 18일까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협 한화로 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농협 한화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한화로 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을 입점시킨 대가로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3억 236만 원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판매 장려금 심사 지침에 신상품은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이에 어긋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서울 공릉동에 있는 기원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45분쯤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모카크림님, 박채연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뉴스엔트로 청취자분들이 항상 잘 반겨주시는 것 같아요. 또 파란수국님, 박채연 아나운서님 점심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는 퇴근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누룽지 바글바글 끓여서 묵은 배추김치에 새콤한 달랑무하고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와, 뜨끈한 누룽지에 새콤한 달랑무. 이 상상만 해도 지금 좀 침이 고이는데요. 저는 오늘 점심에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근데 파란수국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녁에는 시원한 김치 한입 해야겠네요. 한시 뉴스엔트로 끝으로는 해운대로 떠나보겠습니다. 허찬미의 해운대 밤바다, 전철의 해운대 연가, 그리고 8920번님의 신청곡 박현빈의 샤방샤방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2시 뉴스앤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의 경우는 인천 쪽으로 정체 구간이 더 늘어나면서 지금은 29km 구간 차량 밀리는데 강원권에서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둔내터널, 새마을에서 원주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경기권 진입해서 이제는 여주에서 여주휴게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양양 부근과 인제에서 상남 6터널,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30km 구간 가까이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YTN 24 시작합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그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모두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야외가 아닌 집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숨진 사례도 있는 만큼 실내외 모두 체온 유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실내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나왔다고요?
4: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를 보면 그제 하루 발생한 사망자는 3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인 80대 여성은 에어컨과 선풍기가 모두 꺼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50대 남성은 더위 탓에 길에서 구토를 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60대 남성은 거리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202명이고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08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60명,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닌데 지금까지 9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더위 탓에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닭 등 가금류가 85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어제만 양식 어류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양식 어류 피해는 117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17일째 이어지던 서울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러 25도를 밑돌면서 지난달 22일 밤부터 계속되던 서울의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던 기온이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원, 파주 등 수도권 곳곳에서 열대야가 주춤했지만 인천, 대전 등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었고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는 이중 고기압에 의한 열돔 현상 때문에 전국적으로 폭염이 극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이 지나간다 해도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주변 바다가 다음 달까지는 더위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고기압 두 개가 상하층 이중으로 덮여 열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두 겹 덮은 양상인데 그 영향으로 이달 중순까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열돔이 사라져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중대 경보급은 아니더라도 뛰는 듯한 더위가 9월 중순까지 길게 이어질 거라고 분석합니다.
6: 통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8월 상순이 가장 뜨겁고요. 8월 중순에는

0: 9월은 좀
1: YTN
0: 떨어지지만 무더운
1: 재난자문위원입니다.
0: 날씨가 이어지고 9월 중순까지는 더위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이처럼 더위가 길어지는 원인은 뜨겁게 데워진 바다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름 내내 열을 축적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에 기후위기로 최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 2도 이상 높은 고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워진 바다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지구온난화로 북쪽 찬 공기 남하마저 늦어지면서 늦더위를 부추기는 겁니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서도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낮을 확률의 2.5배에 달합니다. 역대급 더위를 기록하고 있는 올해 9월 중순까지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고 사상 첫 9월 열대야까지 관측됐던 2024년의 늦더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수욕장과 축제장에는 휴가철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는 휴가철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식히려는 일반 시민들도 몰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김기수 기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 네,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조경원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나요?
5: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3: 네, 먼저 해수욕장 가보겠습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4: 네, 이곳은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머드 축제장입니다. 이곳 축제장과 해수욕장에는 오후 들어 더 많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머드를 흠뻑 묻히고 물에 들어가 파도에 몸을 맡기면서 더위를 날리는 모습입니다. 이 가족과 함께 이곳 찾아온 피서객은 해수욕 사시에 아주 좋은 날씨라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네,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해 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네, 모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4: 해수욕장 파라솔 아래에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이 백사장에는 물의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 대천해수욕장은 어제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가면서 해수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33도 안팎에 머물고 흐리거나 구름만 날씨가 예보되면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한층 나아졌습니다. 다만 충남 보령을 비롯해 충남권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바다에 들어가기 전 스트레칭 등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와 튜브 등 안전장비 착용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정구역 안에서만 수영하고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즐기는 휴가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폭염 대비와 함께 물놀이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3: 이번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쪽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5: 네, 공항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긴 소매 셔츠에 이렇게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쾌적합니다. 또 반소매 차림으로 실내로 들어온 시민들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얇은 겉옷을 꺼내 입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의 실내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공항 밖 인천 영종도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3: 네, 공항 안이 그렇게 시원하다 보니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 피하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제 뒤에 있는 평상이 가득 메워진 상태입니다.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달걀과 과일 등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 놓인 장의자에서는 장기판도 벌어지고 있고 책을 가져와 공부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이거 중국말 배우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갑갑하지 않아요?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안 좋지. 여기 오면 좋죠.
8: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5: 공항인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0: 있고 이용 시간 제한이 거의 없어 이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기수, 조경원 기자 연결해 해수욕장과 공항 둘러봤습니다.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역대급 폭염에 수용시설도 찜통입니다. 에어컨 없는 수용동에서 정원보다 많은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천창 유리에는 그늘막이 쳐졌고 창문에는 햇빛을 막기 위한 신문지를 붙여뒀습니다. 내부 순찰을 도는 교도관의 얼굴은 땀범벅입니다. 사무실에서 CCTV를 지켜보는 교도관도 덥기는 마찬가지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3: 지금 보고전 써서 내시면 네, 다음날 처리해 줄게요.
2: 오전부터 벌써 33도를 넘어서는 교도소. 폭염이 찾아오는 여름은 어느 때보다 힘겹습니다.
4: 샤워 한 번 더 하고 집에 가면 반팔 뒤 빨려고 보면
5: 김경남 여주교도소 보안관입니다.
4: 무더위에 조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니까 폭행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2: 대부분 수용동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찜통 더위에 수용자들의 불만과 소란은 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도관들에게 돌아옵니다.
6: 통제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게
5: 김덕원 여주교도소 기동 순찰팀입니다.
6: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과밀 수용은 교도관들의 부담을 더 키웁니다.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은 꾸준히 늘어 이달 초 125.2%에 이르렀습니다.
7: 이곳은 근무실 한 곳에서 3개의 수용동을 담당합니다. 최대 165명의 수용자를 직원 2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2: 수용자는 느는데 교정 인력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년간 21% 넘게 늘어나는 사이 교도관은 고작 3% 남짓 증가했습니다. 수용 정원 초과에 폭염까지 겹친 교정 현장. 교도관들의 무게를 덜어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 7일 최대 전력은 95.3기가와트로 올여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 규모로 공급 예비율은 9%대로 떨어져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 10%를 밑돌았습니다. 앞서 전력당국은 올여름 전력 수요가 8월 3주차에 94.1에서 98.8기가와트까지 오르며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주에 이미 해당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라는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 안에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8: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9: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8: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 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의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0: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5: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8: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11: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5: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입니다.
11: 강화하는 것입니다.
8: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12: 납득될 수 있는 그런 그 세제

0: 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의원입니다.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예.
1: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 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시가 45억 정도부터 부담이 껑충 뛰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오전까지 2,2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실거주 인정 요건을 넓혀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나와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자고 낸 제안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건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6: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 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7: 경동 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와 더불어 이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신탄진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죽전휴게소 부근 일대로 15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서초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시 구간에서는 밀립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전 시간 부평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는 차량들이 모두 갓길로 치워진 상황이고요. 이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특히 북부간선도로가 양방향 교통량이 많습니다. 일단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주춤하고요. 반대편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8월 9일 2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2시 뉴스 앤 뮤직은 신나는 최신 가요 준비했는데요. 첫 곡으로 제가 비타민 대신 챙겨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YTN

뉴스 FM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주말 뉴스 앤 뮤직이 방송됩니다. 지금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와 앱으로 듣고 싶은 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좋고요.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다음으로는 두곡 준비했습니다. 제니의 Less Than a Lover, 태연의 만찬가까지 듣고 올게요.

현재 시간 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올해 들어 청년과 고령층의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크게 올라 빚을 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 청년층과 고령층이 대출 연체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신용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0.22%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 연체율이 0.37%에 이르러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 연체율도 0.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현재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이거나 피혐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피의자, 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 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이나 수사를 받은 사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인천시가 광복절을 기념해 시청 후문에 게시한 현수막을 두고 온라인에서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졌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현수막을 설치 이틀 만에 철거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6일 시청 후문 인근에 게시한 태극기 현수막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현수막 속 태극기의 태극 문양 위쪽은 파란색, 아래쪽은 빨간색으로 뒤집혀 있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구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723번님, 박채연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덜 더운 날씨네요. 차가운 얼음물 같은 케이팝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4723번님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케이팝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가운 리메이크 곡들로 들고 왔습니다. 세 곡 준비했는데 92년 드라마 질투 OST의 유승범, 김종서, 카라 원곡입니다. 자이언티의 질투,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리센느의 프리티걸까지 듣고 올게요.

자이언티의 질투,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리센느의 프리티걸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말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전까지 당정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번 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결혼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정비를 지시한 것을 놓고 그 페널티를 만든 게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서 현 정부가 디딤돌부터 버팀목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줄였는데 본인들이 막아놓은 것을 이제 와서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부산 구평동 철강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인 오늘 오전 5시 40분쯤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면적이 6,000제곱미터에 달하고 연기도 많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창고에는 2,000톤으로 추정되는 고철과 철과 실리콘으로 만든 합금인 페로실리콘 350톤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엄선에서 들려주시는 좋은 음악들 들으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피로 다 털어내고 내일 가벼운 몸으로 일할 수 있게요. 주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리스펙합니다. 박채연 아나운서님도 화이팅 하셨어요. 와, 따뜻한 응원 문자 감사합니다. 주말에 좋은 음악 들으면서 누워있는 게 최고의 휴식이죠. 이 흘러가는 노래 속에 피로가 다 녹아내리면 좋겠습니다. 또 3025번님, 건강식 잘 챙겨드세요. 건강관리도 잘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노래 아주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그럼요, 3025번님. 신나는 노래 앞으로도 많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곡 준비했습니다.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저는 3시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아이쿠.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40도에 육박하던 재난 수준의 극심한 더위는 누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또 그 밖의 지역엔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 34도, 부산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는 꾸준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이 비는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그 밖에 내륙엔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강

0: 발생을 했고요. 동수원 진출로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이게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하겠습니다.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서울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낮더위가 가신 건 아니고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립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열대야가 멈춘 게 얼마 만인가요?
9: 네, 오늘 새벽 서울의 공식 최저 기온이 24.5도에 머물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지난주 서울 최고 기온이 38도에 달할 정도로 극한 더위가 이어지며 밤더위 역시 며칠째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는데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기상청은 동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으로 유입되던 뜨거운 열기가 줄었고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져 서울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8: 이 극한 폭염은 조금 꺾인 것 같은데 낮더위는 여전하죠?
9: 네, 오후 들어서며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 기준 기온이 높은 순으로 보면 충남 보령 34.7도, 전남 광주, 광주시 34.2도, 경남 김해 34.1도, 전북 부안 33.9도입니다. 폭염특보 상황을 보면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는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34도 등 한낮에는 여전히 35도 안팎에 달하고 체감온도도 높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8: 네, 어제는 강릉에 특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동해안에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요?
9: 네, 어제 오전 강릉에 시간당 8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쳤지만 현재 경북 울진에는 시간당 20mm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울진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부에 많게는 8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 한때 전국 곳곳에 많게는 60mm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8: 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그동안 숨진 사람이 모두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됐다가 숨진 사례도 있는 만큼 실내에서도 이 체온 유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기성 기자, 야외가 아니라 집안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10: 네, 그제 하루 발생한 사망자는 3명, 누적 사망자는 26명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인 80대 여성은 에어컨과 선풍기가 모두 꺼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0대 남성은 더위 탓에 길에서 구토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입원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60대 남성은 거리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제 발생한 오년 질환자는 202명,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오년 질환자는 3,08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60명, 사망자는 21명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더 많습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닌데 지금까지 9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어제만 양식어류 31만여 마리가 폐사해 양식어류 피해도 117만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0: 전해드렸습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7일 최대 전력은 95.3기가와트로 올여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 규모로 공급 예비율은 9%대로 떨어져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 10%를 밑돌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3: 많이 비싸요. 근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어요.
2: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5: 이날의
4: 생산에 있어서 큰
5: 소비자학과
4: 차질이
5: 교수입니다.
4: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2: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안 그래도 푹푹 찌는 날씨에 대량의 음식을 조리하는 학교 급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 따로 없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학교들이 속속 개학인데 조리실 내 체감 기온이 주의 단계를 넘어서 최고 45도씨에 달하는 학교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6: 대형 솥에 음식을 볶고 기름에 튀기고 펄펄 국까지 끓이다 보면 아무리 냉방을 해도 급식실 전체가 달궈집니다. 방수 앞치마에 고무장갑, 마스크, 모자, 장화까지 신는 조리사들의 체감 온도는 6도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 에어컨이 잘 되어 있다 해도 38도 이상이 나와요. 어지럽고 구토도
5: 학교 급식
7: 나오고
5: 조리사입니다.
7: 뇌시무식해요. 여기 목에 차는 스카프 같이 아이스 한거 있죠. 실상 이렇게 하면 한 20분 하면 싹 녹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6: 실제로 지난달 급식실 체감 온도를 조사해봤더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주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는 6월엔 170건이었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7월엔 311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경고 단계 이상인 경우도 20개교 8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인 12개 학교에선 경고 이상의 상황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됐습니다.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는 순간은 모든 화구와 오븐, 튀김기가 동시에 가동되는 최대 조리 시간, 그리고 뜨거운 물로 식기를 닦는 세척 마무리 시간이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무려 45도에 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20분씩 쉴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배식까지 해야 하는 급식실에선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0: 불가하기로 조리를 진행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작업 현장보다
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입니다.
0: 식사, 배식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전 조리 시간에는 누군가 쉰다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6: 급식 조리사들은 한여름 동안에는 튀김이나 전 등을 식단에서 빼 조리실 온도를 낮추고 체감 온도를 잴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작업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네, 무더위를 피해 휴일 도심 속 테마파크와 광명 동굴 등 피서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그리고 이슈 리포스터 연결해서 날씨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채영 캐스터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8: 네, 광명 동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문상할 리포터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8: 경기 과천시에 있는 놀이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동굴 안은 현재 시원합니까?
8: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천연 에어컨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마치 대형 냉장고처럼 시원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동굴의 바깥 기온은 31도를 웃돌고 있지만 이곳은 15도를 유지하며 쌀쌀함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9: 밖에는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숨쉬기도 힘든데 이 동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10: 밖에 너무 더운데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시원함을 느끼니까 친구랑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8: 시원한 동굴 안과 달리 바깥은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더위가 꺾이는 건 아닙니다. 서울은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지만 내일 아침 예상 기온 25도로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내일 아침 24도로 열대야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극한 폭염이 나타날 때보다는 한낮 기온이 낮아졌지만 서쪽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한낮 서울 34도, 청주 33도까지 오르겠고 대구는 3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영남 곳곳에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경북 북동부에 최고 60mm, 강원 동해안과 산간, 영남 지방에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덮칠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야겠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놀이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상할 리포터, 이 보기만 해도 뭔가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여름 축제가 한창이라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쳐지는 여름 축제가 한창입니다. 저도 지금 옷이 다 젖었는데요. 그간 쌓인 더위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시원합니다. 방문객들도 시원한 물에 짜릿한 놀이기구까지 즐기며 무더위를 잊은 모습인데요. 그럼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2: 애들 지금 방학이고 하니까 좀 어떻게 또 좋은 좀 추억 그리고 좀 더위를 식힐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물총을 들어봤는데 정말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고 너무 재밌고 좋아요.
13: 시원하고 좋아요.
11: 과천 서울랜드에서는 100톤의 시원한 물줄기가 터지는 여름 축제를 8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연과 놀이기구 등 물을 이용한 즐길거리가 가득해 더위 날리기 제격인데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놀이공원은 나들이객들도 붐비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쏟아지는 물줄기 속을 힘껏 뛰어다니며 온몸으로 여름을 즐기고 있고요. 모든 방문객이 함께 벌이는 물총 싸움은 진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서로에게 물을 쏘고 있는데요. 쏘는 재미에 맞는 재미까지 물총싸움 삼매경에 빠져 특별한 여름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네, 더위에 지치신 분들 이곳에서 여름 축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휴일 날씨와 피서지 상황 알아봤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그리고 문상할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마지막 날인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어제에 이어 2연승을 내달리며 선두를 유지할지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재역전에 성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된 합동연설회 기호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대 몇으로 국민의힘과 이겼냐 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2: 송영길 민주당 세력으로, 대표 후보입니다.
1: 윤어긴 세력으로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우리 민주당과 대등한 경쟁의 세력, 어쩌면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식적인 언급도 정면으로 부인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잘 싸우고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또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마인드로 민주당을 끌고 가서는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의 승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청래 의원님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다고. 검찰개혁 정리됐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3: 우리 당은 지금 반명 반명
2: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3: 분열 분열 외치면서 신천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청래의 진심과 단심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인사 대천명 선거가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벌써 당대표가 됐냥. 이 사람한테 이 당직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당직 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24년 전 창고에 숨겨두었던 노사모 티셔츠를 입고 노사모 현수막을 들고 전당대회에 옵니다.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이 노사모들이 호남에 달려갑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이 대학 볕에서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의리를 제가 지켰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 주십시오.
4: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고 서울
2: 김민석 민주당 대표
4: 강릉 보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당원 여러분께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당을 화합시킬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은 제가 평소에도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 1인 1표 고생하셨습니다. 선거 과정의 앙금을 끝나면 씻겠습니다. 불가피한 노선의 정립을 위해서 저는 비판했습니다. 노선에는 엄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선이 여러분의 선택으로 확정되고 나면 인사는 실력주의로 할 것이고 당내 토론은 품격 있게 할 것이고 당원 구조는 정상화될 것이고 그 정상화된 위에서 당내 쟁점의 하나였던 조국당과의 대화도 결론이 합당이든 연대든 상생의 방식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당정 간의 개혁이든 경제정책이든 책임정거와 손가락질을 넘는 완벽한 당정일치가 될 것입니다. 대체불가의 대한민국, 대체불가의 대통령, 대체불가의 민주당, 대체불가 당대표 튼튼한 김민석이

0: 드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당원 커뮤니티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과 관련해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무총장은 오늘 SNS에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고 또 당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모든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또 당시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이상 징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도 KT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난 곳은 올림픽대로 상황인데요. 공항 쪽으로 이제 잠실대교 부근부터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이고요.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 차량이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정릉램프, 성수동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사이로 시속 30km 안팎으로 밀립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갔는데 터널들 상황은 좋은 편인데요. 다만 남산 1호 터널 나오면서부터 한남이 고가차도 쪽으로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도 이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현재 고속도로 가운데서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이 영동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인천 쪽으로 모두 앞에 41km 구간 차량이 밀립니다. 특히 강릉 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 지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동수원 진출로 1,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8월 9일 일요일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나눠주셔도 좋고요.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뉴스 FM 주말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P742번님, 귀호미 박채연 아나운서님, 저는 대청소 끝내고 빨래 널 준비하면서 들어요 라고 하셨네요. 깜찍한 별명까지 감사합니다. 와, 근데 대청소에 빨래까지 휴일인데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셨네요. 뽀송해진 집에서 남은 주말 뉴스 앤 뮤직 들으시면서 개운하고 또 편안하게 보내세요. 잔잔하고 포근한 리듬의 음악 두 곡 연달아서 준비했습니다.

이소라의 청혼, 선우정아의 상상까지 듣고 왔습니다. 3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충남 보령에 있는 캠핑장에서 일가족 7명이 벌에 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말벌에 쏘인 7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겼고 벌집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벌에 쏘인 7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갑작스러운 돌풍에 나무가 크게 흔들리면서 말벌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이체나 ATM 인출 대신 상품권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히로시마 원포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 측에 향후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산 데 이어 오늘 열린 나가사키 추도식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나가사키 추도식 인사말에서도 비핵 3원 측을 견제한다는 현상에 관한 설명만 하는데 그쳤다며 이 원칙의 재검토를 지론으로 삼는 총리의 의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지드래곤 그리고 자우림의 김윤아 피처링의 Missing You. 또 제목이 꽤 길고 재밌는 곡인데요.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까지 듣고 올게요.

현재 시각 3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시가 45억 정도부터 부담이 껑충 뛰는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오전까지 2,2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만드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럽 대륙의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태양광 발전이 부분적으로 멈추는 일시까지 예고돼 유럽 전력망 차질이 우려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2일 늦은 오후 예정된 일식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태양광 발전량이 떨어지면 유럽 전력망에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북부와 포르투갈 북동부 지역에선 개기 일식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태양의 90%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치매 증세가 심해진 환자의 돈을 가로채 사용한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준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한 달여간 자신이 간병하던 B씨의 카드를 이용해 2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723번님, 주말 뉴스 앤 뮤직 오늘 선곡도 완전 저의 취향 저격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4723번님, 계속해서 취향 저격하는 음악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또 5859번님의 신청곡 향기로운 추억, 성시경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4시 20분 굿모닝 굿라이프가 기다리고 있고요. 5시 뉴스 앤 뮤직은 이태원 아나운서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그나마 기온이 다소 내려가며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의 극한 더위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덥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내는 최대 60mm, 경남 지역과 강원 동해안에 40mm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북부간 선도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 하월곡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이후로도 월릉에서 신내까지 정체고 반대편으로도 구리시계에서 하월곡 쪽으로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고속도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안성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되고 서울요금소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때문에 신갈분기점부터 서울 요금소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내일 국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가 열리는데 투표율 조작 의혹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자, 먼저 민주당 순회 경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5: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강원에 이어 잠시 뒤 대구 경북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지방선거 책임론과 신천지 당내 개입설 등을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인데요. 앞서 강원에서 진행된 합동연설의 발언 기호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6: 잘 싸우고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또
7: 하겠다는데
6: 뭐가 문제냐?
7: 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6: 이런 식의 마인드로 민주당을 끌고 가서는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의 승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8: 단일 대우로 1대1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6: 개혁이든 경제정책이든 책임정거와 손가락질도 없는 완벽한 당적일치가 될 것입니다.
5: 네, 민주당은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친 뒤 강원까지 합산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충청권과 부울경, 제주 인천 등 세 차례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초박빙 승부를 펼쳤는데요. 누적 득표율로 보면 김 후보가 어제 제주 인천에서 승기를 잡으며 정 후보를 0.87%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8월 17일 발표되는 최종 결과에는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합해지고 경남과 대구, 경북 등 전략지역에 가산점 5%가 적용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3: 네, 국회에서 내일 선관위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죠?
5: 네, 활동기한 연장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하는데 투표율 조작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이후라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청문회에선 18일로 잠정 결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놓고 여야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선 선관위가 수사 대상인 만큼 특검 없인 재검표 절차도 불완전할 거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검증의 폭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의 서버 로그, 지시 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하자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연일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실내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4: 인천국제공항에는 휴가철 여행객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려는 일반 시민들도 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9: 네, 공항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계절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3: 네, 밖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9: 네, 제가 지금 긴 소매 분위기... 셔츠에 재킷까지 네. 걸치고 있는데도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합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실내에 들어온 시민들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얇은 겉옷을 꺼내 입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항의 실내 기온은 섭씨 24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공항 밖 인천 영종도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4도로 예보됐습니다.
4: 네, 공항 안이 시원하다 보니 여행객뿐 아니라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오전 8시 반쯤부터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평상 위에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달걀과 과일 등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책을 가져와 공부하는 시민도 있었고 한편에 놓인 장의자에서는 장기판도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0: 아, 이것은 항상 시대품이요. 시원해서 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왔어요.
11: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0: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1: 공항이 식당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이용시간 제한이 거의 없어 이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공항을 선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35도에 이르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3: 태풍이 밀어올린 수증기와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경북 울진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는 가셨지만 여전히 덥다고요?
4: 네, 역대급 폭염을 몰고 왔던 뜨거운 동풍이 약해지면서 온도는 다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35도에 이르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기온 높은 순으로 보면 충남 보령 34.7도, 전북 부안 34.6도, 전남 광주 광주시 34.2도, 경남 김해 34.1도입니다. 서울은 현재 공식 기온 31.6도로 37도 가까이 올랐던 어제보다는 5도가량 낮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온열질환에 주의하고 야외활동은 줄여야 합니다.
2: 네, 경북 울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요?
4: 네, 어제 강릉에 시간당 8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원 동해안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쳤지만 현재 경북 울진에는 시간당 20mm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북 울진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향하는 태풍 돌핀이 수증기를 밀어올렸고 여기에 동풍이 더해지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40mm, 경북 북동부에 많게는 60mm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3: 17일째 이어지던 서울의 열대야가 멈췄는데 다른 지역은 밤더위가 여전하죠?
4: 네, 오늘 새벽 서울의 공식 최저기온이 24.5도에 머물면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지난주 서울 밤기온은 최저 29도 안팎으로 초열대야 수준이었는데 4도 이상 떨어진 겁니다. 반면 경남, 전남 등 남부지방은 27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3: 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서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밤 사이 제주시에서 건물 간판과 가게 차양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제주산지와 동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2: 역대급 폭염에 수용시설도 찜통입니다.
3: 에어컨 없는 수용동에서 정원보다 많은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교도관들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천창 유리에는 그늘막이 쳐졌고 창문에는 햇빛을 막기 위한 신문지를 붙여뒀습니다. 내부 순찰을 도는 교도관의 얼굴은 땀범벅입니다. 사무실에서 CCTV를 지켜보는 교도관도 덥기는 마찬가지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6: 지금 보고전 써서 내시면 네, 다음 날 처리해 줄게요.
5: 오전부터 벌써 33도를 넘어서는 교도소. 폭염이 찾아오는 여름은 어느 때보다 힘겹습니다.
7: 샤워 한 번 더 하고 집에 가면 반팔티 빨려고 보면
8: 김경남 여주교도소 보안과입니다.
7: 무더위에 조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니까 폭행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5: 대부분 수용동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찜통 더위에 수용자들의 불만과 소란은 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도관들에게 돌아옵니다.
9: 통제에 대해서 이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8: 김덕원 여주교도소 기동순찰팀입니다.
9: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과밀 수용은 교도관들의 부담을 더 키웁니다.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은 꾸준히 늘어 이달 초 125.2%에 이르렀습니다.
10: 이곳은 근무실 한 곳에서 3개의 수용동을 담당합니다. 최대 165명의 수용자를 직원 2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5: 수용자는 느는데 교정 인력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년간 21% 넘게 늘어나는 사이 교도관은 고작 3% 남짓 증가했습니다. 수용 정원 초과에 폭염까지 겹친 교정 현장. 교도관들의 무게를 덜어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12: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어요.
11: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3: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1: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9: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2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1: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권에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서석터널에서 내촌 1터널, 설악에서 화도까지 37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강원권에서는 17km 구간, 경기권 진입해서 19km 구간 주춤한데요.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횡성휴게소에서 원주, 다시 여주에서 호법 사이에 정체가 눈에 띕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18km 구간이 쭉 밀리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는 안성 부근, 다시 서울요금소 부근 일대로 밀리는데요. 서울요금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신갈분기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다 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다시금 밀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성남 부근 1차로에서도 전 시간부터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성남 요금소부터 성남 나들목까지 4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돌발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성산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강근호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사고가 있습니다.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조금 전에 발생을 했고요. 원효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폭염이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철인 수박은 상품성을 잃었고 딸기 모종은 밭에 심기도 전에 말라버렸는데 정작 농민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서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지 수박의 경우에는요, 경북, 전북 일부를 제외하면 주산지가 아니라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고 모종은 아예 보장 대상에도 들지 않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제때 못 가입하면 농가 부채로 연결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가 부족해서 보험료율 산정에 어려운 품목이 있다면서도 대상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일상 속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 위험에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겠죠.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꼼꼼히

0: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두 분과 함께할 오늘의 방송 내용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얼마 전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핵심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바뀐 보유세, 양도세 제도 핵심 전달해드릴게요.
2: 네, 두 번째 코너. 굿나이프 상담소에서는 보험료만 550만 원 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0: 550만 원이요?
2: 네네. 엄청나죠. 이분들이 보험이 어떻게 바뀌었고 추후 연금 저축까지 준비하게 된 역전 스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어리 상담소에서는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 짚어보면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중 나에게 맞는 건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내용 쭉 함께 하시면서 나도 보험 점검 재무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도 책임을 지원하는 등 불공정하게 정한 약관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가장 비싼 달과 가장 저렴한 달의 차이가 최대 32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예식이 몰리는 4월은 식대와 예식장 대관료 등 평균 비용이 2,200만 원이 넘지만 겨울 비수기인 1월에는 1,900만 원대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식 계약은 5월이 전체 1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0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거주 1세대 1주택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뉴스 짚고 왔습니다. 그렇죠.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되고 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복잡한 계산 속에서 뭐가 더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보고 계신데 워낙 내용이 많고 무거운 주제들이 있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최대한 쉽게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양도세부터 한번 간단히 짚어볼게요.
2: 네. 제가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굿머니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을 위해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2: 집중해 주세요. 우선 간단히 양도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팔아서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고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어쨌든 내가 이득 본 게 없다면 세금 낼 일도 없는 건데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을 내야만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2: 네네.
0: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누진세율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네. 양도세 세금 계산하는 것도 참 일일 것 같아요.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 네. 양도가액, 피로경비, 양도차액을 먼저 구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

0: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과세 표준 산출하고 여기에 6에서 45%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이런 것들을 다 빼서 양도 차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은 박상규 팀장님도 지금 정지현 팀장님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걸질 수가 없잖아요. 자, 양도세 알아봤고 보유세 한번 짚어볼게요.
2: 보유세는요. 자, 부동산을 팔 때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1: 사실 이게 더 걱정이에요.
2: 그렇죠.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세를 말하는데, 자, 반면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거래세라고 보면 되시고요. 보유세는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팔때한번 내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6월 1일, 바로 이 기준이 중요한데요.
1: 6월 1일 뭐죠?
2: 5월 31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사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고요. 6월 2일에 팔면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느 날짜에 소유권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그해 보유세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전에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보유세는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2: 그렇죠.
1: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 거래 파는 사람들, 이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냥 6월 1일 요거 하나만큼은 꼭 머릿속에 넣어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보유세 세금 이거는 언제 납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0: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물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1일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통상 12월에 납부를 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불과 지난달만 해도 재산세 관련해서 고지서 받은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2: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말일까지 이거 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보유세와 관련된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날짜를 잘 기억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팔때 내는 세금. 사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막 빈번하게 하진 않으니까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놓치는 경우 되게 많을 수 있거든요. 요거는 세금 납부 언제 해야 될까요?
2: 부동산 양도소득세는요. 보통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시고 같은 해에 혹시 여러 건을 양도해서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다. 그럴 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1: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는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고 팔 때,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문제도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는 세금 발생하는 것들 놓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유세, 양도세에 더해서 더 궁금하거나 재무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복잡한 재무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내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복잡한 재무 경제들 속에서 알짜 정보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의 청취자님 사연이 도착했을지 내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인 50대 의사입니다. 저는 배우자와 맞벌이 중이고 대학생 자녀 두 명이 있어요. 올해 5월에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친구와 보험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가 여러 건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지만 보상은 제대로 못 받으셨고 친구도 아버지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료만 100만 원이 넘게 내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내가 보험을 관리해서 저도 제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저도 만약 이러한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0: 오늘의 사연을 정재현 팀장님의 목소리로 만나고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여쭤보는 게 아, 어떻게 네.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질병으로 돌아가신 건지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보상, 보험에 대한 얘기도 사실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먼저 청취자님 어떻게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면 됐을까요?
2: 네, 상담을 위해 이번엔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다녀왔습니다. 청취자님과 아내분 50대로 두 분 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의사셨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뭔가 차갑고 냉정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인상부터 너무 따뜻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두 분의 한 달 고정 수입은 두 분 합산 2,700만 원 정도 되셨고요. 당연히 일반 직장인 분들에 비하면 확실히 고소득이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보험료는 다 커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분들 월 보험료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정말 뒤로 넘어졌습니다.
0: 저 사실 아까 우리 처음 네. 시작할 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네, 네, 네. 오프닝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분들 월 보험료가 550만 원 가까이 네, 네. 나간다고요? 네. 응, 맞죠.
2: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의사분들이시니까 아무래도 보험에 네.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가입을 하셨을까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분께서는 이제야 정확한 보험료를 듣고 정말 그 따스했던 얼굴이 냉랭해지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4인 가족의 보험료인데 평균에 비해 분명히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셨죠. 물론 보험증권을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이게 네. 다 보장성 보험이면 안 될 일이고 한 450만 원어치는 네. 저축을 목적으로 네. 보험을 가입하셨어야 됐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네. 각각 병원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1: 네. 네. 네.
0: 그 병원이 굉장히 커가지고 건물을 담보로 하면 화재보험 이런 걸 뭐 아주 크게 가입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 그래도 좀 과합니다.
0: 그래도 과해요? 네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1: 차라리 그러길 저도 바랬어요. 네네. 근데 아니셨어요. 네. 이분이 인간적으로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 주변에 아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0: 설마.
1: 네. 설마. 네. 아내의 친한 언니. 그다음에 아는 후배. 심지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환자들까지 보험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통해 거절을 못하시고 이게 좋다고 하면 가입하고 저게 좋다고 하면 또 가입하고 점점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530만 원까지 된 거예요.
0: 저간 보험료는 530만 원이었군요.
1: 네네. 아무리 이분들이 고소득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귀팔랑 S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0: 저도 사실 노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2: 알죠.
0: 저 진짜 거절을 잘 못해서 저도 네. 사실 굉장히 이 예스맨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돈 앞에서는 냉정해져야 하겠죠. 아, 530만 원어치의 보험 계약하시면서 사인하기도 바쁘셨겠다 싶은데 네. 어떤 것들을 가입하셨는지 그 내용도 참 궁금하네요.
2: 네,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남편 청취자님 앞으로 종신보험이 두 건으로 각각 1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보장성 보험 35만 원. 자, 아내분도 종신보험 두 건으로 각각 7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보장성 30만 원. 첫째 따님과 둘째 따님 같은 경우도 보장성 보험은 각각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총 8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으로 무려 420만 원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10여 년간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종신보험을 이 금액 정도 가입하신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종신보험을 세게 가입을 하셨을까요?
2: 간혹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보시면 일반 개인분들은 쉽지가 않죠. 이 종신보험. 역시나 주변인들을 통해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종신보험 두 건은 4년 전에 아내분의 친한 선배가 권유하면서 10년 지나면 125%가 되니까 저축이라 생각하고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35만 원의 보장성 보험은 또 다른 후배한테 가입하셨는데 보장성 보험 증권을 자세히 보니 보장 대비 너무 과하게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드렸는데 그 과정을 보시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이전에 다른 지인들처럼 상품을 권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같은 보장으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설명해준다니까 신기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하고 그 상품을 강요 권유하는 것보단 이런 ABCD의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네네. 늘 얘기해 주시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게 선택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럼 청취자님이 가입하셨다는 이 종신보험 있잖아요. 10년 뒤에 125%의 수익률이 있다. 이거는 맞는 종신보험이었을까요?
1: 네, 우선 청취자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종신보험은 7년납 3년 거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었어요. 같은 월에 두 가지 다 가입을 하셨고요. 가입한 지 4년 48개월 납입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지하게 되면 환급률이 55%밖에 안 돼서 청취자님께서 손해가 너무 크시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3년 뒤에 다시 상담을 통해서 특가 시를 명확히 따져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은 암진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뇌심장 질환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종수술비 1천만 원, 비급여 수술비 2천만 원, 항암치료비 5천만 원, 운전자 보험 1만 원 추가해서 3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조금만 일찍 상담을 진행했더라면 더 나은 방향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쉬웠어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 70만 원짜리 종신보험 하나가 단기납 종신보험이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뭐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 목적으로 막 많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확하게 상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과한 금액을 쓰시는 건 다른 더 좋은 투자 상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잃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니까.
2: 그렇죠.
0: 그 점은 좀
2: 문제입니다.
0: 맞아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자, 청취자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럼 아내분도 비슷한 해결책이 있었을까요?
2: 네. 이게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님은 종신보험이 가입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환급률이 0%였습니다. 많이 아깝지만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보장성 보험은 암진단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이대 진단비 수술비는 2천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 1천만 원 항암치료비 5천만 원 운전자 보험 1만 원까지 총 23만 원으로 매월 7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어요. 자녀 두 분의 보험은 비교 분석해서 각각 25만 원에서 13만 원, 2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보장성 보험료 110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총 36만 원을 줄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험료만 줄여드리는 것만 해드리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 줄어든 보험료 합쳐서 206만 원 여유자금 44만 원을 추가해서 자녀분들 연금과 청취자님 연금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연금까지 같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0: 잘못 그 오인하고 계셨던 상품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보장은 훨씬 더 넓힌 다음 보험료도 다이어트가 된 상태에서 이제 미래 준비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럼 연금은 이제 어떻게 또 진행하셨을까요?
1: 네, 우선 자녀 연금을 상품 가입하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자녀 사전 증여 방법 잘 들어주세요.
0: 자녀 사전 증여?
1: 네네네. 네. 먼저 성인 자녀 이게 각각 5천만 원씩 국세청에 신고하고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증여 후 자녀 연금

0: 은 변액연금으로 진행해 드렸습니다. 변액연금은 장기 투자형 상품으로 펀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비과세와 수익률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액연금 이제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펀드 변경, 중도 인출, 추가 납입 가능한 투자형 상품입니다.
1: 저희도
0: 네.
1: 아주 여러 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게 바로 변액연금인 거잖아요.
0: 네.
1: 변액연금. 말 그대로 액수가 변한다.
2: 그렇죠.
1: 매일매일 투자
2: 네.
1: 성과에 따라서.
2: 맞습니다.
1: 그래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이거 펀드 구성 어떻게 하고 즉각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2: 네.
1: 코칭 받으시면서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2: 네.
1: 상품이기도 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2: 네.
1: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녀에게,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은 일단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한 후에
2: 네.
1: 그걸 가지고 자녀가 변액연금 구성해서 연금 굴릴 수 있게끔 한다. 그럼요, 자녀 증여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제가 성인 자녀 증여할 때 기억하실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공제 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합산으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0년 합산이라는 건데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과 어머니한테 받은 것 합쳐서 10년치를 다 더해서 5천만 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증여세가 붙는 거거든요. 부모님 두 분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포함해서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용돈이나 생활비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부양의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하고 그 돈이 실제로 생활비로 직접 쓰여야 합니다. 통장에 쌓아두거나 투자했으면 비과세 인정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증여를 하셨다면 신고 기한도 중요한데요. 증여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그러면은 증여 미리 해놓고 신고 미루면은 그것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2: 네.
1: 부지런히
2: 네.
1: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성년 자녀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 그럼 미성년 자녀는 좀 다를까요?
0: 네, 여기서 돈이 되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사전 증여는 성년은 5천만 원.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얼마일까요? 1번 2천만 원, 2번 3천만 원, 3번 5천만 원.
1: 우리가 원래 애어른을 구분하면 안 돼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도 5천만 원 정도는 공제해서 비과세 해주시면 좋겠는데 정답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차이가 있군요. 그럼 뭐 이거보다
0: 네.
1: 금액이 적다는 건데 얼마일까요?
0: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 2천만
0: 네,
1: 원이요?
0: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한도액은 성년 자녀 19세 이상, 10년까지 합쳐서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 19세 미만, 10년까지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0년 합산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먼저
0: 네.
1: 2천만 원을 증여하고
0: 네.
1: 11살이 됐을 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또 2천만 원을 증여해서 총
0: 네.
1: 4천까지는 미성년일 때
0: 네.
1: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고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10년 동안 5천만 원씩 물려줄 수 있다.
0: 네.
1: 그렇군요. 그럼 박상규 팀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연금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을까요?
2: 네. 우선 두 분 다 50대 초반이시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보증형 연금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7% 확정되는 상품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15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매월 210만 원씩 받는 연금 상품으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설명이 끝난 뒤 청취자분이 이제야 저희 부부한테 맞는 금융 상품을 가입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만족한 모습을 보니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0: 네.
1: 이제 경기 이천에서 저기 환자 진료하시는 두 의사 선생님이 굳어진 표정 풀고 다시 네. 좀 미소를 회복하셨을까요?
2: 네, 다행히 마지막엔 웃음꽃 활짝 피시면서 두 분 모두 행복하게 귀가하셨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1: 아, 역시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답습니다. 이번 상담 통해서 네. 주변 지인의 관계성에 의한 뭐 가입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네. 내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지금 바로 물어보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굿나이프 상담소였습니다.

0: 자, 이번에는 굿모닝 굿나이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어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과 함께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고 질문 보내주시는 청취자분 사연 하나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7715번님, 저는요 50대 여성 공무원입니다. 한 달 후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돼서 재가입 안내를 받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뭐 필수 가입인 건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도 또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요. 금액이 3만 원이라고 하던데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아, 네, 그렇군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 가입 맞습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수는 아닙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핵심은 타인 피해를 보장하는 대인, 대물, 배상 책임과 본인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등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차량 운전자 조건과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며 무사고 주행거리, 안전운전 점수, 운전자 범위 제한 같은 특약을 활용하면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그렇고 그렇다면 네네. 지금 청취자님이 고민하고 계신 운전자 보험은 어떨까요?
2: 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같은 법적 비용과 상해 치료비를 보완하는 보험인데요. 다만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운전 등 중대과실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전 특약 한도와 면책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0: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동차 보험은 상대에게 피해 입힌 것들이 큰 돈이 들어갈 경우 보상이 되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보완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2: 네네. 맞습니다.
0: 이거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1: 네. 당연히 있죠. 형사합의금은 총액만 보면 충분해 보여도 사고 유형별로 한도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벌금 담보는 형사 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형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과태료 범칙금 견인료 주차 위반 같은 행정성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은 일정 기간 끝나지만 보장은 더 길게 이어지는 구조인지 중간에 갱신이 필요한 구조인지 따라서 총 비용과 유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아, 역시나 따져볼 게 참 많고 네. 복잡한 세계가 바로 보험 금융상품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철저하게 더 비교 분석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넣어서 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다음 문자도 살펴봅니다. 2467번님. 주변 지인이요. 갱신형 보험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요. 비갱신형 보험으로만 가입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요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꼭 세 분 중 한 분에게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갱신형 상품이 꼭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단기 유지 및 초기 부담 완화 시 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처럼 당장 보험료를 낮춰야 하거나 특정 기간만 보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갱신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저렴하게 보장을 받고 싶거나 나중에 더 나은 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면 갱신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갱신형은 싸게 가입하는 상품이기보다는 초기 비용을 낮춘 상품에 가깝습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몇 년 뒤에는

0: 같은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지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추가로 장기 유지 및 노후 대비 시에는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노후 의료비나 간병비처럼 나이가 들수록 필요성이 커지는 보장은 비갱신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고요. 비갱신형은 가입 당시 정한 보험료를 납입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내는 방식이라 장기적인 보장을 준비할 때 보험료 변동 부담을 줄이기에 적절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시점과 상황에 맞게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네.
2: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니까 계속해서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보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선문대학교.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전문가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보장 체크해보고 내고 있는 보험료 수준은 적정한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라이프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FX의 핫서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약해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하향 조정됐고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의 열대야주의보도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동쪽 지역은 대구 30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에 최대 40mm, 경북 북동부에도 최대 6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27km 구간,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2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가는데 15km 구간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상남 5터널에서 3터널, 서석터널에서 내추원 1터널,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안성 부근,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0: 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최근 폭염은 한반도 위쪽에 북한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2: 북한은 연일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에 유의할 것과 함께 농작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북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지만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4: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유로
5: 지역,
4: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3: 의료시설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아예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4: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외선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러인들과 어린이들, 만성질병 환자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3: 방송에서는 연일 폭염의 위험성과 건강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6: 대기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피 흐름 속도가 떠지게 되며 이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으로 인해 피는 심장으로 평상시보다 천천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3: 농작물 관리도 비상입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타 죽을까? 농민의 본분까지 거론하며 관리 책임을 강조합니다.
7: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사의 주인 된 자각을 안고 거원과 무더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북한이 이처럼 농작물 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폭염 피해가 식량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1: 네, 내일은 한반도 서쪽에 더위가 이어집니다. 휴일인 오늘은 무더위를 피해 도심 속 피서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날씨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원채영 캐스터 지금 겉옷을 입고 있네요.
8: 네, 맞습니다. 바깥은 찜통더위가 기승인데 이곳은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무척 시원합니다. 이렇게 털옷을 입고 있어도 전혀 덥지 않을 만큼 이곳은 무척 시원한데요. 이렇게 시원한 동굴 속과 달리 바깥에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공식 기온이 3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여전히 덥지만 극한 폭염은 누그러지면서 밤더위 역시 나아질 것으로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 대부분과 영남 일부의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서울은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는데 내일 아침 예상 기온은 25도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폭염특보도 변경됐습니다. 강원도는 대부분 폭염특보가 해제됐고 경기 남부 일부에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은 경보가 주의보로 하향됐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가시는 것 아니라서 내일도 서쪽은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4도, 청주 33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북 울진에는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시간당 50mm까지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북 북동부에는 최고 60mm, 강원 동해안과 산간, 영남 지방에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덮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명동굴에서 YTN 원채영입니다.
2: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지역 주민 18,000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불길은 산불 발생 단 하루 만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101제곱킬로미터를 잿더미로 만들며 매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는 한때 60m 높이까지 치솟은 불길을 두고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다며 극도로 위험한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 정부는 현재 10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산불을 막기 위해 소방관 2천여 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이거나 피혐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이 지난달 전수조사를 거쳐 발표한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0: 피의자, 혐의자인 경우는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 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습니다. 가족 사건 가운데 감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한 건이었는데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이나 수사를 받은 사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은 다른 경찰 관서에 맡기는 상피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1: 종료를 보름 앞두고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공소재개에 나설 거로 예상됩니다.
0: 전체 기소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는 23일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정리수순에 접어듭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반저 의혹 부실감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건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 반저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반저 공사 의혹은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조만간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 수사에서 중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한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처분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수사가 더디다는 혹평에 헤비테일, 즉 후반 집중 전략을 공언해온 특검팀이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종합특검의 최종 성적표는 공소제기 규모보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더 중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 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이 끝날지 여부가 곧 정해집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데 양측은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 기한 안에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 포기서를 내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지난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분쟁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다만 다음 주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1: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인데요. 정부는 비아파트와 도심 복합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3: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 뒤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9건에서 9일 6만 2,516건으로 2,107건, 3.4% 늘었습니다.

0: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1: 한두 개씩 뭐 더 계속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아주 특별하게 뭐 없어요. 워낙
2: 반포지역 공인중개사입니다.
0: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 이번 달 3일까지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6.5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아파트 펜식 사회가 모든 지금 불안정을
2: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3: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 시장 안정을 시켜야 된다.
0: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담긴 2만 7천 가구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특례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강남구 세곡동과 작업동, 수서 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인근 등 과거에도 후보지로 꼽혀온 곳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주택을 얼마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 본질은 아니고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시가 45억 정도부터 부담이 껑충 뛰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늘 오전까지 2,2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실거주 인정 요건을 넓혀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가 진행됩니다. 이어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서 세탁하는 신종수법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이체나 ATM 인출 대신 상품권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긴 피해자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로부터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 대출이 나오게 해주겠다며 체크카드와 통장을 받아낸 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입금 통로 대포 통장으로 이용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백화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실내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방문객은 물론 식음료 매출까지 함께 증가했고 우양상과 냉감 침구 같은 여름 상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5: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한낮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향합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쇼핑을 하고 식사까지 해결하는 이른바 도심 피서가 새로운 소비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 너무 더워서 여긴 실내기도 하고 여기 안에 살 수 있는 일들도 많아서 백화점 오게 됐어요.
7: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밖에서 놀기가 너무 더워서 여기 시원한 실내에서 카페도 가고.
5: 실제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방문객은 직전주보다 각각 30%, 14%, 17% 늘었습니다.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음료 매출도 함께 증가해 백화점 3사 모두 2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렛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롯데와 현대 모두 방문객은 각각 40%와 28% 늘었고 식음료 매출도 크게 증가하며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8: 판매 상품도 폭염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은 햇볕도 차단이 되고 비도 막을 수 있는 우양산인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우양산 판매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 롯데백화점에서는 선글라스와 우양산 매출이 각각 30%와 15% 늘었고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우양산과 선글라스 판매가 각각 33%와 24% 증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냉감 매트리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 늘었습니다. 통상 7, 8월은 휴가철 소비 분산으로 백화점 업계의 대표적인 비수기로 꼽혀왔지만 올해는 폭염이 소비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와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상반기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여름철 특수가 하반기 실적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9: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3: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2: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3: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각각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하울곶까지 시속 20, 30km 미만으로 밀리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는 대략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휴가를 떠났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꾸준히 이어지는데 전 시간부터 빠르게 정체 구간이 줄어듭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제는 26km 구간 밀리는데요. 강원권에서는 횡성휴게소에서 3마일, 원주 부근에서만 주춤하고요. 경기권 진입해서 여주에서 이천, 양지에서 양지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둔대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월곶 부근 일대로 밀립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이제는 서석터널에서 내촌 1터널 사이와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17km 구간 정체만이 남아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7km 구간 이후로 안성 부근 일대로 잠깐 밀렸다가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는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8월 9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주말에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는데도 더위는 좀처럼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계속된 폭염에 아, 올해 여름 참 길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조금 내려가고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던 열대야도 잦아들 거라고 하니까요. 작은 기대가 생깁니다. 계절이 바뀌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새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덥네. 그렇게 서서히 알아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뜨거운 햇볕이 살짝 뒤로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과 맑은 저녁이 우리 곁으로 조금씩 다가와 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노래들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조지 에즈라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Paradise.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패러다이스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지 에즈라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유료 문자창 열려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9849번님, 뉴스앤뮤직 시작하기 전부터 문자와 사진, 이미지 첨부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산책 중이신가 봐요. 일요일 맞아서 한낮인데도 이렇게 또 야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비하면 오늘 이 정도 더위면 살만하다 싶긴 하지만 오후 5시 반이 다 된 이 시각에도 서울 기준으로 영상 3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워낙 더웠기 때문에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날씨여서 오늘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덜 덥지 않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역시나 더운 날인 건 맞습니다. 야외 활동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요. 혹시 피치 못하게 밖에 나가셔야 된다 그러면 그늘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고 또 틈틈이 휴식 취하시면서 물도 자주 마셔 주셔야겠습니다. 이 더위도 이제 조금 지나면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날이 쌀쌀해지고 겨울이 찾아오면 어느샌가 우린 또 이 폭염을 잊고 아 그래도 여름이 나왔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당장은 좀 선선한 바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살랑살랑 밤이 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시아의 Fire Meet Gasolin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탐 크루즈와 말린 에커맨이 부릅니다. I wanna know what love is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최대 전력은 95.3기가와트로 올여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 규모로 공급 예비율은 9%대로 떨어져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 10%를 밑돌았습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 연안 상륙을 앞두면서 중국 기상당국이 태풍 경보를 최고 수준인 적색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현재 저장성 인근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이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저장성과 푸젠성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저장성 일부 지역에는 최대 5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푸젠성에서는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대피를 마쳤습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에서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 밤 사이 제주시에서 건물 간판과 가게 차양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초속 20m의 강풍이 불고 있는 제주 산지와 서귀포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21개 항로 27척의 여객선이 통제 중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Summer Breeze, 이어서 자미로콰이가 불러요. Blue Skies.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 증시 극심한 변동성이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과 당국의 규제 강화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달 들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 증시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중심의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지난 6월 29일 장중 97.99까지 치솟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달 들어 70대 중반으로 급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말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전까지 당정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번 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은수 선수가 KLPGA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장은수는 제주 3다수 마스터스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잡아내며 최종 합계 14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채연과 문정민은 장은수의 한타 뒤진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닐 세다카의 Laughter in the Rain, 이어서 제일런 은곤다의 If You Don't Want My Love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해

0: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졌지만 극심한 폭염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 강원 동해안과 경남의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고속도로는 상행선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다시 1km 구간과 양지 부근지나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7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 포천 고속도로는 안성에서 포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용인 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환자 가운데 특히 65살 이상 고령층이 1,156명, 35.7%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 7일 최대 전력은 95.3기가와트로 올여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다섯 번째 규모로 공급 예비율은 9%대로 떨어져 통상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는 10%를 밑돌았습니다. 앞서 전력당국은 올여름 전력 수요가 8월 3주차에 94.1에서 98.8기가와트까지 오르며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첫 주에 이미 해당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1: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진 휴일, 해수욕장엔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0: 실내 빙상장은 겨울 같은 풍경 속에 더위를 잊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휴일 풍경 전해드립니다.
2: 튜브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즐깁니다. 파도에 뒤집혀 물에 빠져도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시원한 바닷속에 들어가자 절로 흥이 올라 춤이 나옵니다. 찜통 더위 속 휴일, 해수욕장엔 피서객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3: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그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되게 물놀이하기는 아주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2: 바로 옆 머드 축제장은 진흙 목욕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되는 순간 더위도 날아갑니다.
4: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대천 머드축제 즐기러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여름철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2: 실내 빙상장은 한여름 속 겨울 왕국입니다. 10도 정도인 실내 온도에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옷까지 입었습니다. 선수라도 된 듯 달려나가는 어른도 또 걸음마 떼듯 겨우 발을 내딛는 아이도 하나같이 더위는 까맣게 잊은 표정입니다. 따가운 햇볕도 뜨거운 바람도 불지 않는 빙상장은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5: 밖에는 지금 30도가 넘는데 지금 이 실내는 11도 정도 되는데요. 정말 쾌적하고 시원하고 여름을 이겨내기가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2: 극한 더위가 한풀 꺾이며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진 휴일. 파도 위 또 얼음판 위에는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 발길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정치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다은 기자, 순회 경선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6: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강원에 이어 오후엔 대구 경북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을 이어갔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지방선거 책임론과 신천지 당내 개입설 등을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합동연설의 발언 기호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7: 잘 싸우고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또 하겠다는데 뭐가
8: 송영길
7: 문제냐?
8: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7: 민주당을 끌고 가서는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총선의 승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9: 단일 대우로 1대1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8: 후보입니다.
9: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10: 개혁이든 경제정책이든
8: 김민석 후보입니다.
10: 손가락질을 넘는 완벽한 당적일치가 될 것입니다.
6: 민주당은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치고 잠시 뒤 6시 15분쯤 강원까지 합산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충청권과 부울경, 제주, 인천 등 세 차례 순회 경선에선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펼쳤습니다. 누적 득표율로 보면 김 후보가 어제 제주, 인천에서 승기를 잡으며 정 후보를 0.87%포인트 앞섰습니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또 8월 17일 발표되는 최종 결과에는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합해지고 경남과 대구 경북 등 전략 지역에 가산점 5%가 적용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

0: 발표 이후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인데요. 정부는 비아파트와 준공업지구 등지에 도심 복합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대책을 막바지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 부동산 세제 정책 발표 뒤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9건에서 9일 6만 2,516건으로 2,107건, 3.4%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2: 한두 개씩 뭐 더 계속 나오기는 해요.
3: 서울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입니다.
2: 워낙 뭐 저기 없습니다.
1: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 이번 달 3일까지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6.5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아파트 편식 사회가 모든 지금 불안정.
3: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4: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 시장 안정을 시켜야 된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담긴 2만 7천 가구에 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이 어려운 역세권과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특례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강남구 세곡동과 작업동, 수서 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인근 등 과거에도 후보지로 꼽혀온 곳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주택을 얼마 더 공급하겠다는 것이 본질은 아니고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추가 조율을 예고하면서 공급을 두고는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버스하우스 논란을 고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신속한 공급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가 가용 부지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그린벨트와 용산 공원 등을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협조 필요성도 촉구했습니다.
6: 용산 공원의 경우에는
3: 한정일 더불어민주당 그 정책위의장입니다.
6: 대책이 나올 때 제안을 당에서는 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5: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규제한 결과 선호 지역 공급이 막힌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 차례 제안한 뒤 거둬들인 펫버스 청년 임시주택 논란도 재소환하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7: 펫버스 개조,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3: 최보윤 국민의힘 소속 대변인입니다.
7: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5: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당정 조율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부동산 공급 마라톤 회의를 연 정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8: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중단 결정 이후 미국 언론들은 미군의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미국이 결국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달 미국이 갑자기 이란 공격 중단을 결정하자 무기 부족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면서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지만 어떤 발언에서는 미사일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3: 다른 미사일은 조금 빠듯하지만 매일 새 물량이 들어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지금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미국 언론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사일 부족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경쟁적으로 단독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에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쏟아부었고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면서 보충하려면 2년 걸린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 등에서 중동으로 전환 배치됐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21일 안에 핵심 전력의 납품을 늘릴 계획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이란 전쟁 5개월 동안 적의 방공망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에이테큼스를 거의 전부 써버렸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결국 한계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을 그만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전쟁을 끝낼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NN 앵커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통해 이란이 합의에 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걸었지만 참모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길어지면 두 나라가 이득을 보게 될 거라며 당장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부족이 즉각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8: 무기 고갈로 주한미군 방공망까지 중동으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으로 기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은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술핵 중심의 새 전략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이란전 장기화가 가져온 미국의 무기 고갈 사태는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 전문가도 미군의 방공망과 핵심 화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 현 시점에서 미국은 상당한 양의 탄약을 소모했습니다. 방공 역량 역시 상당 부분 소모된 상태죠. 미국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10: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기본 예산에 더해 막대한 추가 예산까지 긴급히 요청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3: 추가 예산 요청은 대통령이 요청한 1조 5천억 달러의 기본 예산안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별도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10: 단기간에 전력을 복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으로 기울 수 있다는 미 정부 내부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동맹국들의 안보 신뢰가 흔들리자 미국은 재래식 전력 부족을 상쇄할 새로운 해법으로 전술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최근 지역 전쟁에 대비해 실전 활용이 가능한 저위력 전술핵의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형 전략 핵만으론 국지적 도발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언제든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저위력 전술핵으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처럼 실제 사용 가능한 핵 옵션을 제공해야만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운용 방침은 필연적으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센 비판도 따릅니다. 한반도에서 소규모 재래식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자칫 파멸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례 없는 미국의 무기 고갈과 맞물려 등장한 전술핵 전환 논의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5: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9: YTN News FM.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도와 경상북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남에 많게는 40mm,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폭염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팀통더위 속에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신갈 분기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는 7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남사진이 나들목 4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5km 구간 차량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지금 교통량이 아직은 많은 모습인데요.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이 동천 나들목 갓길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옆으로 일대 더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동홍천 나들목에서 춘천 분기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8km 안팎입니다. 이후 서종 나들목에서 하도 나들목까지 11km 구간 다시 정체에 저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 정체가 많은 모습인데요.

2026년 8월 9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얀 포글러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발매된 싱글이었습니다. 음반을 소개할 때가 되면 싱글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한 시간이 넘는 음반이 아니라 한두 곡만 따로 발매하는 것을 싱글 앨범이라고 하죠. 정규 음반 앨범 중에서도 먼저 발표하는 형식으로 싱글이라고 한두 곡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클래식 연주자가 영화음악이나 팝음악을 녹음할 때 이렇게 싱글로 한두 곡만 발표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음반 전체를 다 채우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싱글 형식으로 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상급 연주자가 싱글로 발표한 영화음악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집 토토로 중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 츠지 노부유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어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러브테마, 에스터 아브라미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집 토토로 중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길, 츠즈이 노부유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러브 테마, 에스터 아브라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듀에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그리고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055님, 테디는 상반기 결산을 한다면 어떤가요? 저는 여전히 일과 병원 번갈아 다니느라 휴가도 없네요. 겨울엔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반기에 테디와 듀에토의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제가 올 상반기 어디 보자. 올 상반기에 제가 까라마조프 뮤지컬을 했고 그리고 어디 보자. 또 뭐 했을까? 조커도 했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했고 나 제가 상반기에 많이 했네. 그래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제 휴가도 한번 또 일주일 다녀왔고 이 또 세 번 뮤지컬을 제가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 그 와중에도 또 시간 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휴가를 또 좀 다녀왔고 뭐 녹음도 했고 뭐 많이 했어요. 네. 하반기에도 뭐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병원을 번갈아 다니시는 일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가 활동 혹은 휴가, 운동 이런 것들 좀 즐기게 되길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4323님입니다. 타이스의 명상곡에 가사가 붙은 버전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보고 알았습니다. 예전에 이 곡을 언젠간 사람들 앞에서 꼭 연주해보고 싶다는 사연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 작은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끝까지 연주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성취감과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듀에토 덕분에 시작한 바이올린이 이제는 제 삶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인모 바이올린의 우아한 유령 신청합니다 주셨어요. 그래요. 누군가는 몸을 키우기 위해 쇳덩이를 들고요. 누군가는 또 이제 자신의 귀와 또 어떠한 성취감을 위해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들고 각자가 이런 즐기는 취미들은 생각해보니까 다좀 드는 걸로 시작되긴 하네요. 누군가는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농구공을 들기도 하고. 정말 뒤더클로 이제 또 바이올린을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에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앞으로 타이스의 명상곡 말고도 많은 곡들 계속 이제 연주해 보시고 그걸로 이제 또 사연 주시면 저희도 너무 같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1280님입니다. 8월 9일 테디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테디. 생일이라는 게 살다 보면 바빠서 깜빡할 때도 있고 굳이 챙겨야 하나 싶을 때도 있는데 문득 내가 태어난 걸 축복하고 나만을 위해 나를 축하하는 날이 있다는 건 꽤나 소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테디도 맛있는 거 드시고 즐겁고 소중한 하루 보내셨으면 하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저를 위해서 평소에 축하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일 축하해 주시니까 또, 좀 쑥스러우면서도 좋네요. 0737님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인태님 생일 축하해요. 올해도 테디 생일 축하해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침에 피가 맑아지는 소고기 미역국은 잘 드셨는지요? 흐흐. 오늘 얼굴 보고 축하해 줄수 있음 너무 좋을 텐데 그러고 있으려나요? 흐흐. 백인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듣고 싶습니다. 내년엔 다른 곡으로 축하해 줄수 있겠지요? 오. 다른 곡으로 뭐또 축하해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겠죠? 감사합니다. 3010님입니다. 내년 8월 9일이 오면 제 생일보다 테디의 생일이 먼저 떠올라요. 무대에서 선물 같은 시간을 전해주는 테디와 생일이 같다는 건 제게 큰 행복이자 자랑거리랍니다. 저랑 이제 생일이 똑같으시니까 근데도 제 생일이 더 먼저 떠오르신다고 하니까 늘 응원하며 오늘도 저와 테디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 이게 제 생일 축하는 조금 쑥스럽지만 또 3010님 생일을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3010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랑 같은 생일. 퓨어보이스님입니다. 테디는 잘 모르시는구나. 테디가 공연할 때마다 비가 와서 날씨 요정이라고 불렸던 거. 테디 생일이니까 백인태님의 설명할 수 없는 신청할게 해주셨어요. 제가 놀러 갈땐 비가 안 오고 제가 공연할 땐 비가 오고. 또 공연 끝나고 덥지 말라고 시원하게 비가 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아, 귀여운 도마뱀. 전 필리핀 세부 여행 때 호텔 거실에서 본적 있어요. 울 아들 아기 때였는데 정말 귀여워서 아이랑 같이 갖고 놀았어요. 아기도 이제 도마뱀이 너무 조그마니까. 근데 같이 데리고 놀았을 때 도마뱀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도마뱀이 아니고 동네뱀, 동네뱀. 동네 북뱀. 해롱이님입니다. 5년 전에 경주와 포항으로 1박 2일 첫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걸 시작으로 제주, 강릉, 부산 등도 혼자 다녀왔어요. 7월에 강릉 여행 갔을 때 숙소에서 포장한 음식이랑 컵라면 먹으면서 OTT로 영화 봤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중경삼님, 영화의 이 낭낭한 영상미를 감

감상하며 잠들었었는데 참 좋았어요. 야, 혼자 여행을 경주랑 포항.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또 제주, 강릉, 부산도 가셨대요. 와, 근데 경주랑 포항. 아, 그러니까 또 혼자 다니면 이렇게 잠깐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쫙 보고 또 이제 포항으로 이동하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1박 2일 동안 이제 되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7월에 강릉에서 이제 또 혼자서 영화 보시면서 좋았던 상태로 잠들었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봤더니 외로워서 울면서 잠드신 건 아니죠. 이렇게 궁금하긴 하네요. 떼깨로님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테디, 여행 많이 다니세요. 특히 젊었을 때 열정 가득할 때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그 추억들이 훗날 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튼튼한 근육 역할을 해줄 거예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엔 여행 가는 걸 무지 좋아하셨는데 이젠 좀 집에 있는 걸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 듀엣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우아한 유령, 양인모의 바이올린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8월 9일 일요일 인테대 1분 여기까지입니다. 1975년 8월 9일. 오늘은 러시아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2026년은 그의 사망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마침 오늘 저녁 서울예술의 전당에서는 Going Home 프로젝트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합니다.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3: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극단적인 폭염은 서서히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4도, 전주와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하면서 동풍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인데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 강원 동해안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에서는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가철로 해안가에서 일대에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여의 상류나들목에서 하류나들목 구간 3차선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근 속도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데요. 이전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나들목 일대까지도 다시 정체에 저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성분기점부터 안성나들목까지는 2km 구간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간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 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0: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1: 박수용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중호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2: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3: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입니다.
3: 실수요자 중심으로 퇴재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4: 납득될 수 있는
1: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죠.
2: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 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검사의 수사 기능이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구멍이 생겨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면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는 약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와 논리를 촘촘하게 갖춰 제출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수사 대응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수사 양극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엔 피해자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건 막대한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법률 조력의 차이가 수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지난달 실시한 경찰관 가족 사건 존수조사의 결과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직접 수사를 받는 경우만 45건에 달했는데 경찰은 그동안 조직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7: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7: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8: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거듭 고개를 숙인 경찰은 지난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찰관이 최근 3년 안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117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현황은 국회에 따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야 드러났습니다. 먼저 117건 가운데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 피혐의자로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4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찰관 가족이 수사나 조사를 요청한 사건들인데 두 경우 모두 대부분 일선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117건 가운데 경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경찰관이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들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직 차원의 관리 미비가 재차 확인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스스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사건

0: 건 수사에서 빠진 경우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7건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족사건 117건 가운데 44건을 이미 다른 경찰관서로 보낸 경찰은 다음 달부터 같은 조치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가족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건데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1: 종료를 보름 앞두고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공소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기소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관심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는 23일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정리수순에 접어듭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반저 의혹 부실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종합특검이 현재까지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한 건 출범 104일 만인 지난 6월. 반저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반저 공사 의혹은 행안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조만간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군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 수사에서 중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한 끝에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노선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처분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수사가 더디다는 혹평에 헤비테일, 즉 후반 집중 전략을 공언해온 특검팀이 막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종합특검의 최종 성적표는 공소제기 규모보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더 중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재판까지 넘겨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 사건이 표류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수사 상황을 챙긴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확보됐지만 내란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사이 신경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내란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던 지난해 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자신은 물론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 수사 상황까지 노골적으로 챙긴 정황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김건희 텔레그램 메시지와
5: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부장판사입니다.
4: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내란 특검은 신속 처리를 위해 항소를 취하하고 2차 종합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려 했지만 뜻밖의 법리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업무 관련 서류를 검찰총장에게 넘기게 돼 있는 내란특검법 18조의 해석이 문제가 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를 특검 전체 업무가 종료됐을 때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봤지만 종합특검은 종결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라는 얘기라며 이첩을 거부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조차 마다했습니다.
6: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주도
5: 김재미 2차 종합특별검사부입니다.
6: 이 사건의 수사를 다시 개시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사건을 둘러싼 이 같은 핑퐁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내부 고발자 입건 문제로 불붙었던 두 특검의 신경전 2라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처지인데 검찰청 폐지 등으로 가뜩이나 과부하가 걸린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놓고도 특검끼리 기싸움을 벌이다 핵심 수사를 붕 띄워버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0: YTN 이준엽입니다.
1: 휴일인 오늘 부산과 전남, 광주, 충남, 홍성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도심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5일장이 열린 부산 기장군 일광읍 공터에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난건낮 1시쯤.
3: 터지는 소리랑 이제 정전이 좀 일어나면서 외부에 무슨
1: 목격자입니다.
3: 일이 있는 줄 알고 복도로 나가보니까 뭐 검정색 연기가 되게 치솟고 있어가지고.
2: 주변 상인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광주 해남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한 대와 차량 10대,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했고 약 1시간 만인 오후 2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낮 1시 35분쯤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입주민 12명 가운데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 위로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3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사 두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오늘 낮 1시 10분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나들목에서 서인천 나들목 사이 13km 지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승용차가 앞서가던 SUV 등 다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으면서 모두 네 대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7살 남자아이 등 4명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들 모두 외상은 없었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범행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결과 달아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그제 저녁 8시 반쯤 인천 갈산동 아파트 자택에서 40대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자진 신고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 이후 반려견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 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YTN is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쪽 먼 해상에서는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고 있고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남에 많게는 40mm,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으로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선 열대야가 다시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한낮에 기온이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 행사로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자정까지 연세로 구간 신촌역 23번 출구에서는 연세로 굴다리까지 모두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 소통 상황은 한결 수월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도 지금 흐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남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일대까지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레온 카발로의 마띠나타 아침의 노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습니다. 1919년 8월 9일 오늘은 작곡가 루체로 레온 카발로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레온 카발로는 마스카니와 함께 이탈리아 베리즈모 오페라의 이제 대표적인 작곡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는 마스카니가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집시의 남작을 들어봤는데 오늘도 오페레타고요.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입니다. 이 오페레타라는 장르는 오펜바흐 같은 작곡가 덕분에 파리에서 크게 유행했습니다. 왈츠 작곡가로 큰 명성을 누리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이를 보고 박쥐와 집시 남작 같은 작품을 남기면서 빈에서도 오페레타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뒤를 이어 빈

오페레타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작곡가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프란츠 레하르입니다. 레하르는 1905년 유쾌한 미망인을 발표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작품은 메리 위도우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유쾌한 미망인은 오페레타답게 내용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야기는 파리에 있는 몬테베드로 공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몬테베드로는 가상의 나라입니다. 그곳 국민인 한나라는 부인이 파리에 도착했는데 엄청난 부자인 은행가와 결혼했다가 그 은행가가 갑자기 사망해 미망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녀가 갖게 된 유산은 몬테베드로 국립은행 예금의 97%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오호. 이렇게 돈 많은 그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이 돈이 다 빠져나가서 몬테베드로 국립은행은 파산하게 될 거고 몬테베드로라는 나라까지 파산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몬테베드로 정부에서는 파리 공사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나가 외국인과 결혼한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다 망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한나 역의 엘리자베스 하우드, 다닐로 역의 르네 콜로, 발렌시엔 역의 테레사 스트라타스, 카뮈 역의 베르너 홀베크, 제타 역의 졸틴 킬레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 지금 시작합니다.

1막입니다. 파리 주제 몬테베드로 공사관입니다. 몬테베드로 공사인 제타 남작이 고국 군왕의 생일 축하 연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회장 옆에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파리의 신사 까미유가 제타 남작의 부인인 발렌시엔을 향해 열렬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렌시엔도 그를 좋아하지만 책임과 체면 때문에 그를 거절합니다. 이들은 이중창, 저는 정숙한 여자예요? 를 부릅니다. 발렌시아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숙한 여자예요. 가정을 지키는 부인이죠. 한때의 풀장난으로 당신이나 전화 얻을 것이 없어요. 까미우도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을 향한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식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녀의 부채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이야, 또 유부녀를, 여기는 그냥 유부녀를 막 사랑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연 회장에는 어제 파리에 도착한 대부호의 미망인 한나가 여기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타 남작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많은 파리 남자들이 재산을 보고 그녀에게 접근할 거야. 그녀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막대한 재산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이지. 그녀를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시켜야 하는데 드디어 한나가 많은 남자를 거느리고 등장하면서 아직 파리에 익숙하지 않아요?를 부릅니다.

0: 한한 사람들에게 내일 집에서 파티를 열 테니 참석해달라고 초대합니다. 남자들은 다들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공사 부인 발렌시에는 파리 신사 까미유에게
1: 당신이 그녀와 결혼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되고 전 정숙하게 남을 수 있으니 서로 좋지 않나요?
2: 이거 보통 이거 내가 인터넷에서 봤어. 여자어. 이거 결국 뭐냐면 날 얼마큼 더 좋아해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보통 여자 언어라고 이거 나 봤어. 이런 곳에 넘어가는 순간 죽는 거라고 봤어. 그럴까? 그래 진짜 그래? 이러면 이제
1: 뭐야 넌 나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2: 그렇게 되면서
0: 제타 남작은 최근 공사관에 부임한 다닐로가 한나의 신랑감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다닐로는 여러 여자에게 엄청난 매력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외교관 근무보다는 여자를 쫓아다니는 일로 바빴던 그는 술에 취한 채 오 조국이여를 부르면서 등장합니다.

만취한 다닐로는 소파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이때 미망인 한나가 지나가다 그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몬테베드로에서 서로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그때는 한나가 가난한 평민의 딸이었기 때문에 귀족인 다닐로와 결혼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남자들이 모두 미망인 한나에게 춤을 춰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다닐로는 한나에게 관심이 없는 척합니다. 그래도 한나는 프랑스 남자가

아니라 다니엘로를 선택하고 모두가 춤을 추는 가운데 1막이 끝납니다. 둘이 아직 서로 좀 마음이 있나 봐요. 2막입니다. 파리에 있는 한나의 저택입니다. 파리에 있는 몬테베드로 사람들이 모두 미망인 한나의 정원에 모여 있습니다. 한나가 앞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고향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빌리아의 노래로 유명한 노래 옛날에는 빌리아라는 숲의 요정이를 부릅니다.

파리 공사인 제타 남작은 화가 나 있습니다. 까뮈라는 프랑스 남자가 한나와 결혼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사실 그는 어느 유부녀를 사랑하는 사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까뮈가 발렌시엔이라는 유부녀를 좋아했는데 유부녀가 저는 정숙을 지킬 테니 한나한테 가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한나한테 왔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제타 남작은 이 유부녀 여자 발렌시엔의 남편이야. 어떻게 운명은 이렇게 꼬이고도 꼬이는지. 까미우가 그래서 사랑한다는 유부녀가 사실은 자기 부인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공사 직원인 다닐로가 등장합니다. 다닐로를 본 한나는 기병의 노래로 알려진 이중창 아가씨 눈을 들어 멋진 기병을 보세요를 부릅니다. 여자의 마음도 모르는 바보 같은 기병대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로 한나는 이 노래로 자신의 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닐로는 그런 말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등장한 남자들이 모두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바로 칠중창. 여자를 다루는 건 어려워. 여자를 다루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죠? 함께 해야지. 남성 출연자 전원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이런 식의 노래는 이후 여러 오페레타 뮤지컬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정원에서 미망인 한나와 단일로 두 사람이 마주칩니다. 처음 봤을 때보단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입니다. 전 여인 사이였죠. 두 사람은 함께 왈츠를 춥니다. 아, 이제 그때 오빠 내가 귀족이 아닐 때 오빠는 집에서 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단일로가 그게 아니고 난 널 사랑했는데 가족의 반대로 막 그렇게 됐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가까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벗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그때 좋았잖아. 아, 그때 거기 정원 너무 아름다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원 한쪽에는 정자의 이 공사 부인인 발렌시앙과 이 사람한테 그 집적됐던 파리 신사 까미유가 있습니다. 발렌시에는 자기 부채에 나는 정숙한 부인이라니깐요 라고 적어서 그에게 주면서 제발 한나와 결혼해요 라고 까미유에게 말합니다. 이거 말했죠? 여자 언어. 뭐 남자 언어 여자 언어 요즘 이렇게 재미로 얘기하는데 여자 언어 이랬을 때 진짜 가면 죽는 겁니다. 까미유는 그녀와 이중창 5월엔 장미봉오리를 부릅니다. 이 노래에 발렌시에는 제발 한나한테 가 했는데 까미유가 한나가 무슨 소용이요? 발렌시안 당신이 제일 아름다워요. 당신이 제일 아름답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나의 언어를 알아챘군. 이 노래 발렌시에는 더 이상 거절한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듯 그의 품에 안겨 그렇다면 저 정자에서 뽀뽀라도 한번 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공사인 제타 남작이 나타나서 정자 안을 들여다보더니 안에 파리 신사 까미유와 누군가 함께 있는데 설마 내 아내인가? 자기 아내가 아닌가 싶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런데 이를 눈치챈 부인 발렌시에는 정자 뒷문으로 재빨리 몸을 피하고 지나가던 한나가 대신 정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타 남작은 자기가 잘못 봤나 싶어 어리둥절해하고 또 지나가던 다닐로는 미망인 한나가 파리 신사 까미오와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다닐로는 한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린 왕자와 공주가 있었지.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어. 왕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걸 모르는 공주는 화가 났어. 그래서 공주는 왕자를 화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지. 이 말을 들은 미망인 한나는 그는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고 이 막이 끝납니다. 이제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의 질투를 위해서 누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확인하자. 이렇게 다 산막입니다. 파리에 있는 고급 카바레 막심입니다. 여종업원들이 그리제트의 노래 우리가 파리 카바레 그리제트를 부릅니다. 그리고 파리 카바레 춤곡들이 오케스트라로 연주되고 발레단도 등장해서 여러 춤을 춥니다.

미망인 한나가 다닐로에게 다가옵니다. 다닐로는 한나에게 파리신사 까미우와 결혼하지 말아요. 당신이 그와 결혼하면 국가의 재산이 모두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정자에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다닐로는 휴 안심하지만 엄청난 그녀의 재산이 마음에 걸려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고백하면 좋아서 고백하는 건데 재산 때문에 고백한다고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고 고백한다고 오해받을까봐 하지 못하는 거죠. 어, 멋져! 대신 그는 메리 위드 왈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이중창, 입술은 침묵하고 바이올린이 노래하네 를 부릅니다. 나의 입은 말할 수 없지만 대신 바이올린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선율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한나도 대답합니다. 제 영혼도 저의 스텝을 따라 춤춥니다. 제 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제 심장의 박동은 계속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오랫동안 자신의 사랑을 입 밖에 내놓지 못했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각자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왈츠를 춥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걱정하는 제타 남작에게 다니엘로는 미망인 한나는 파리 신사 까미유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은 까미유는 어느 유부녀와 사랑하고 있고 그 유부녀가 까미유에게 준 부채를 보여줍니다. 남작은 안심하지만 금방 그 부채의 주인이 자기 아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화가 난 남작은 아내에게 이혼이야! 라고 소리치고는 갑자기 미망인 한나에게 가서 조국을 위해 당신에게 구원하니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여기서는 객석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이렇게 미망인 한나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죽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제가 재혼하는 순간 남편의 유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제타 남작과 그러니까 결국에 유산을 받으면 아까 결혼을 하면 남편의 유산을 모두 안 받겠다라고 유언이 남겨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제타 남작과 다른 구원자들은 모두 달아나버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니엘로는 기뻐하면서 한나에게 한나 나랑 평생 결혼해 주지 않겠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나는 크게 기뻐하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로는 빈털터리 여자를 선택했네. 역시 그는 이상주의자야 라고 놀립니다. 그런데 미망인 한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은 저의 새 남편에게 증여된답니다. 다니엘로는 크게 웃고 모두가 합창으로 두 사람을 축복하며 오페라가 끝납니다.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인태의 오페라 극장, 오늘은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어떠셨나요? 레하르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뒤를 이어 오페레타 작곡가와 왈츠 작곡가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왈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준비했습니다. 금과 은 왈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8월 9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 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다시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4도, 전주와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 강원 동해안과 경남의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는 10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후 천안 나들목 갓길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안성 휴게소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2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종 나들목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아직은 밀리는 모습인데요. 1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2주차 마지막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1600여 표, 4.14%포인트 차를 기록하면서 2위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있었던 강원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경선 결과 정리해 주시죠.
4: 네, 대구 경북 지역 합동 연설회 이후 오후 6시 15분쯤 투표 합산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오늘도 당대표 경선 1위는 김민석 후보입니다. 모두 18,900여 표를 얻어 득표율 48.54%를 기록했고요. 이어 정청래 후보가 17,300여 표, 4.14%포인트 뒤진 44.4%로 2위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2,700여 표로 3위, 7.06%를 얻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강원과 경북에서, 정청래 후보는 대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으로도 김민석 후보가 어제 제주 인천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1.48%포인트 차로 어제보다 정청래 후보와 격차가

0: 표 결과 봤고요. 그러면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어땠습니까?
1: 네, 강원과 대구, 경북 기준 최고위원 득표율에선 어제와 달리 순위 변동을 보였습니다. 순천에선 최민희, 한민수에 이어 5위에 이성윤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요. 친명에선 박선원, 서미화 두 명이 각각 당선권에 들어왔습니다. 친청계가 3명, 친명계가 2명이 된 셈인데요. 다만 누적 득표율 기준으론 어제와 같이 김용 후보가 5위, 이성윤 후보가 6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3천여 표에 0.77%포인트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초박빙 구도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관심은 이번 주 최대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 지역 당심에 더욱 쏠리게 됐습니다. 결과는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대전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나온 결과는 오로지 권리당원 투표 결과인데요. 최종 결과에는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70%에 여론조사 30%가 반영되고 전략 지역인 경남과 대구, 경북은 득표수의 가산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은 물론 최고위원 판세 역시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계파 간 설전에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친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3: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4: 최민희
3: 당대표
4: 더불어민주당
3: 출마하러
4: 최고위원
3: 나오겠다고
4: 후보입니다.
3: 말했잖아요.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2: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5: 18곳의 기초단체장 중
4: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5: 11곳을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신천이라는 오물 가짜뉴스
4: 이성윤
5: 폭탄을
4: 최고위원
5: 던졌습니다.
4: 후보입니다.
5: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2: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 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3: 엇박자를 넘어서 땅
4: 서미화 최고위원
3: 패려갈까봐
4: 후보입니다.
3: 걱정돼서 잠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2: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6: 당정일치
4: 박선원 최고위원
6: 당이
4: 후보입니다.
6: 먼저 앞서고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5: 하남에서
4: 김용
5: 안산에서
4: 최고위원
5: 100만
4: 후보입니다.
5: 넘는 용인에서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2: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이딴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7: 최소한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만큼은
4: 김영호 최고위원
7: 험한
4: 후보입니다.
7: 말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3: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러운 짓 하지
4: 김미애
3: 맙시다.
4: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2: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0: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정황이 잇따른 가운데 이 투표도 하기 전에 투표자 수를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직전 대선과 총선까지 범위를 넓히면 110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수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이를 실제로 기록한 시점입니다. 서울 양천구 한 투표소에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숫자가 1,2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기록한 시간은 오후 1시 29분이었습니다. 91분이나 앞서 기록된 건데 30분 전에 기록된 투표자 수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전국에서 47곳, 직전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합치면 무려 107곳에 이릅니다.

0: 중앙선관위 내부 자료를 분석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타임머신 조작이라 꼬집으며 선거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만큼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선관위 직원은 미래에서 왔습니까?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0: 국민의힘은 허위 입력 정황이 여러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선관위 서버 기록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3: 시간대별 입력 수정 기록과
2: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내부 메신저와 지시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0: 선관위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곧 열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에선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극한 폭염이 주춤하면서 서울에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6: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5: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찬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7: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기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7: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4: 주말부터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8: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9: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2: 김승배
9: 됩니다.
2: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9: 자주 먹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8: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구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YTN 최기성입니다.
1: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울렛 내 매장 10곳 가운데 6곳이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지난달 서울 3개 상권 매장과 수도권 6개 복도형 아울렛 매장 등 1,170곳의 매장을 확인한 결과 57.2%인 669곳이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장 조업 재개에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부터 23일까지를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개문 냉방을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12: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12: 까버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YTN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도와 경상북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남에 많게는 40mm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극한의 폭염은 사라졌지만 계속된 찜통더위 속에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종 나들목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11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전 동홍천 나들목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아직은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0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전 독립기념관 부근 3차로에는 목재물이 좀 떨어져 있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대 차로 변경에 미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 흐름도 많이 좀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정체에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일대까지도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5월 15일 이후로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가 21명으로 벌써 작년 기록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매년 폭염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우리 언론은 폭염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단순히 숫자와 피해를 전하는 데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김원경 뭉클미디어 소장과 최근 한 달간의 폭염 보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때는 그래미에 노미네이트만 돼도 기사가 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가수가 그래미를 보이콧하는 시절이 왔습니다. 바로 BTS 이야기인데요. 왜 보이콧을 하게 됐는지, 잘한 선택일지, 또 아직 미국 주류 문화계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서 김조한 UID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올해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고 네. 기록을 경신하고 뭐 이런 보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다 보니 단순히 계절 현상을 넘어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짚어봐 주신다고요?
2: 네. 폭염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좋은 보도들을 접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매일 폭염특보, 최고기온, 그리고 온열질환 사망자 그 등 피해 상황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각종 대응책을 전하는 보도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폭염은 이제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노동, 주거,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야 하는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 재난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0: 올한 해만 반짝 더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심지어 올 여름이 앞으로 올 여름에 비해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1: 네.
0: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폭염, 기온과 피해 규모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1: 네.
0: 특히 폭염으로 인한 위험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지 살피고요. 노동자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언론에게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관점에서 언론이 의제 설정 기능을 충분히 했을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간의 언론 보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 폭염 보도가 매일같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0: 사실 보도 양이 너무 많아서요.
1: 네.
0: 제가 할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 빅카인지에서 딱한 달, 그러니까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의 폭염 관련 보도를 뽑아봤는데요.
1: 네.
0: 그래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 4천 건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분석 대상을 전국 일간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1: 네.
0: 종합 일간지죠. 그랬더니 2,908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 중에서 제목이 완전 다른 주제를 담고 있고, 한마디로 보도 속에 폭염이 언급만 된 그런 수준의 보도들은 삭제를 했어요. 그렇게 고르다 보니 1,939건 정도의 보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그 폭염을 직간접으로 다룬 1,939건의 보도 제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1,939건의 폭염 보도 제목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최고 기온과 열대야 일수, 폭염 경보와 중대 경보, 향후 기상 전망이나 지역별 기온 차이 같은 것을 전하는 그야말로 기상 관련 보도들이었는데요. 이런 보도가 926건,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물론 이런 정보는 폭염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빠르게 알리고 시민에게 행동 요령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는 보도들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런 보도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폭염의 위험이 기온 수치와 기록 경신으로 환원될 경우에는 누가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왜 어떤 지역과 집단에서 피해가 커지는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비중이 많았던 보도는 어떤 주제였나요?
0: 두 번째로 많은 주제를 차지한 것은요, 온열 질환자 수, 사망자 증가, 응급실 이송 현황, 열사병, 고령층 건강관리 등에 대한 보도들이었는데요.
1: 네.
0: 이런 보도가 341건, 17.6%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농축산물 피해, 가축 폐사, 제한급수 등에 대한 보도가 127건으로 6.5%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금 이 농축산물 피해 등그
1: 네.
0: 농촌에서의 피해는 주로 이제 네 번째로 많은 보도량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전력 사용 급증, 냉방 수요, 에어컨 과부하, 화재 위험, 정전, 수돗물 제한급수 이런 내용들을 전한 보도가 93건이었습니다. 4.8%였고요. 지자체의 비상 대응, 도의 쉼터 운영, 그리고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공공 분야의 대응 구호 보도가 81건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이나 극장, 공항, 박물관, 청계천 등 실내 또는 도심 피서 공간을 이용하고 배달과 택시 이용이 증가했다. 또 냉방 소비가 어떠어떠하다. 상권과 관광 변화 등이 생활에서의 그 폭염의 영향 이런 것들이
1: 네.
0: 75건으로 3.9%를 차지했습니다.
1: 네. 보도 제목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신 거고요.
0: 네네.
1: 지금 말씀해 주신 보도 주제들을 보니 단순히 현상을 전하는 보도들이 좀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폭염이 프로야구도 멈춰 세웠죠. 야구
0: 네네,
1: 경기가 취소됐는데 관련 보도도 많았죠.
0: 맞습니다. 그 스포츠나 문화행사 차질은 64건으로 3.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 정경기 취소처럼 상징성이 큰 사건은 사실 폭염의 위험을 대중적으로 가시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1: 네.
0: 그러나 한편으로는 프로야구 경기 취소가 너무 많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요. 이것이 심각한 취약 노동의 문제나 돌봄 문제 등 지금 아주 긴급한 분들의 그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좀 균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나 물류 배달 현장, 농업 현장, 그리고 작업 중지권, 휴게 공간, 사업장 안전 대책 등을 다룬 노동 산업 안전 보도들은 59건, 그러니까 3% 정도에 그쳤거든요. 이 폭염은 야외 노동자와 냉방이 부족한 실내 노동자에게는 정말 직접적인 생명 건강의 위험이 될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폭염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게 저는 바로 이런 노동 산업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이 노동 산업 안전이 전면에 놓인 비중이 3% 정도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좀 한계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기사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폭염으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쉬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0: 네.
1: 마지막으로 또 어떤 유형들이 있었나요?
0: 취약계층, 불평등, 돌봄 관련된 보도가 151건으로 7.8%를 차지했어요. 이 퍼센트는 전체 보도 대비 세 번째로 많은 분량으로 다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아주 소홀하게 다뤄지진 않은 거죠. 노인, 독거가구, 장애인, 노숙인, 쪽방 주민, 비닐하우스 거주자, 쉼터 접근이 어려운 주민, 이런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보도들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 건데요. 이 범주의 보도들은 폭염 피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고 주거 환경과 이동 능력, 돌봄망, 그리고 냉방 시설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위험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쉼터와 멀리 떨어진 주거 밀집 지역이나 공항, 박물관 등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도 이색적이었습니다. 이런 보도들도 더 많은 분량을 차지했어도 좋았을 텐데 7.8% 정도를 차지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의 원인 그리고 장기 전망과 관련된 보도가 22건, 그러니까 1.1%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후위기, 그리고 화석연료와 탄소배출 책임, 엘니뇨, 기후협정, 장기적 적응과 미래 전망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폭염이 기후위기와 무관한 일회성 이상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덥다, 누가 위험하다, 이런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런 철학적인 부분까지도 저는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기후위기 관점에서 다룬 보도들이 적었다라는 것은 우리 언론사들이 이 기후위기에 대한 그 인식, 뭐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제목만 두고 분석한 거라 하셨거든요. 기사 내용에 작업 중지권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한 것에 분명히 이제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 분석에 근거한 이런 분석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목만을 두고 분석하면 기사 본문의 논지와 프레임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제목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 내용 전체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제목은 언론이 독자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는 문제의 정의, 이자 주목하는 내가 독자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주제가 이것이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언론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폭염 의제로 선택하고 무엇을 상대적으로 덜 가시화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이 제목 분석이 유의미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체 보도의 제목만으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이 분석 결과는 그런 의미로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치를 보면서 올 폭염 보도는 주로 얼마나 더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졌는가, 어떤 행사가 취소되었는가, 이런 점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폭염 보도는 이런 기록적 기용과 피해 규모를 전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누가 더 위험한지, 어떤 제도가 작동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제도가 작동되어야 하는지, 국가와 기업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묻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앞서 폭염성 노동 산업 안전 관련 내용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짧게 한 20초만 부탁드릴게요.
0: 네, 이 폭염과 작업 중지권이 함께 들어간 보도를 찾아보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위가 아니고 전체 그 언론 보도로 봤을 때 87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들을 보면은 일단 현실적으로 작업 중지가 된 것들,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노동자들도 우리 업장에서도 작업 중지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를 할수 있고 또 그것을 하는 사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너무 적게 나왔다. 한세 가지 케이스, 세네 가지 케이스를 7건 정도에서 보도한 게 전부였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기온이 조금은 내려간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청취자 여러분과 또 소장님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장성철의 뉴스 명단을 모니터링했습니다.
1: 네.
3: 매일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단 가장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3: 네, 먼저 사안의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 네.
3: 7월 22일 방송에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논란을 언급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매수자가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1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소유권을 이전했다.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1: 네.
3: 아쉬웠던 점은 이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 청취자가 이 거래의 성격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거래 방식이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도 사용되는 방식인 것인지, 위법 판단이 나온 사안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문제보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등을 함께 설명했더라면 청취자들이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 네,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설명이 보충이 됐더라면 좋았을까요?
3: 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이 대출 규제는 강화해놓고 정작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실상 매수인에게 사적 금융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되면서 불거진 사안입니다.
1: 네.
3: 이런 배경은 진행자가 짧게라도 정리를 했다면 김 최고위원의 주장도 보다 명확하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행자의 관련 질문은 17억 원 근저당 설정 어떻게 보십니까? 정도에 그쳤습니다. 인터뷰에서 모든 배경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현안을 짧게 정리하는 앞서 뉴스 왓던 코너에서라도 거래의 구조와 논란의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네. 또 다른 인터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3: 네, 8월 4일 방송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한이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박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정확히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심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3: 이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며 판결의 정당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진행자는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반문을 했지만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보자며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1: 진행자가 한 차례 반문을 하긴 했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급하게 끝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3: 네, 물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모든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토론을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였던 만큼 진행자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0: 무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사유로 탄핵을 인용했고 또 대법원은 어떤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는지 정도의 사실관계를 짧게라도 덧붙였다면 좀더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런 보충 설명이 없을 경우에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현재도 찬반 논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만들거나 확정된 사법적 판단과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경계를 흐릴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의 평가와 문제 제기는 충분히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자는 그와 별개로 이미 확정된 사법적 판단의 내용도 함께 제시해서 청취자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1: 네, 출연자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관련해서 청취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배경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잘 챙겨주면 좋겠다는 지적해 주셨고요. 패널 관련해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없으셨을까요?
0: 네, 패널 구성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7월 31일 여의도 숙녘캠프 코너에는 민주당 측 인사로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 명이 출연했고, 나머지 3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당시 현 부원장은 방송에서 세 분이 이야기하시니 1대3의 구도가 된것 같다. 언급하며 구도의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출연진을 기계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공론장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자 대부분이 정당인이고 또 대부분의 토론 주제 역시 정치적 쟁점인 시사 프로그램이라면 다양한 입장이 충실히 제시될 수 있도록 패널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2대 1도 힘들 것 같은데 3대 1은 한 명인 쪽이 너무 불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날 토론은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됐나요?
0: 네, 특히 이날에는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토론은 폐지의 비판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최근 2주간 뉴스 명당에서 이 주제를 다룬 다른 인터뷰까지 고려하면, 청취자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다양한 논거나 반론을 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정 입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주요한 정책을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이 충분히 제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네.
0: 더욱이 진행자 역시 토론 과정에서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폐지 반대 취지의 의견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고요.
1: 네.
0: 또 뉴스 와장 코너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의원의 행보를 진행자가 비판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쟁점을 설명하거나 우려를 소개하는 것과 특정 입장에 가까운 평가를 직접 제시하는 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특히 패널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행자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청취자가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기계적 중립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진행자가 그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은요.
0: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7월 23일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한 것 자체가 전당대회 보도에 다양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인터뷰 시간이 짧아졌지만 이후 다른 코너에서 출연하도록 해 추가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조명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인 후보에게 발언 기회를 보장한 것은 시의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진행자는 이낙연계가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직접 제시하며 김 후보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고,
1: 네.
0: 홍영길 후보와의 갈등, 유시민 작가의 발언 등 민감한 쟁점도 피하지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될수 있는 사안을 숨기지 않으면서 당사자가 직접 설명할 기회를 비교적 긴 시간 보장했다는 점에서 다른 채널과 차별화되는 인터뷰였습니다.
1: 네, 청년 정치인들 경선에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라디오에서라도 충분히 시간을 줬다니 다행이네요.
0: 네, 또 7월 24일 여의도 숙녘캠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을 다룬 방식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측 논리를 구체적으로

0: 소개하면서도 결제 시점과 만난 시점에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는 점을 함께 짚었고 또 강수현 변호사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뿐 아니라 무죄가 선고된 5건의 판단의 근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0: 아직 1심 판결 결과인 만큼 이처럼 유죄와 무죄 판단을 함께 설명한 것은 청취자가 판결 전체를 이해하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운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장성절의 뉴스 명당 오늘도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연구사우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조환 UID 상무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시죠?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BTS의 그래미 보이콧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 문제의 시작은 그래미가 아시안 팝 수상 부문을 새로 만든 거고요. 이에 BTS가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음악 부문 신설이 아시아 가수에게 본상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일까요? 아니면은 그래미 측 주장처럼 아시아 음악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좀 더 높이려는 배려로 봐야 할까요?
3: 저도 이번 논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네. 왜 아시아만 따로였어요? 유럽 음악을 위한 그래미는 없거든요.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가수를 따로 부르는 유러피안 팝 부분도 없고요. 근데 네. 아시아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그리고 뭐 그래미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아시아 음악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였지만
1: 네.
3: BTS 같은 진짜 글로벌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가 왜 지역으로 구분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BTS 이번 아리랑 앨범도 영어 가사가 한국 가사보다 훨씬 더 많고
1: 네.
3: 뭐 아시아 음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팝이라고 보는 게 더 강해졌습니다.
1: 맞아요.
3: 그래서 BTS 입장에서는 우리는 비욘세나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이 팝으로 경쟁하는데 굳이 아시아 팝으로 경쟁해야 하냐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사실 이번 논란이 차별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1: 네.
3: K-POP이 이제는 지역 음악이 아니라 세계 팝 음악으로 가는 곳으로 이제 인정받고 싶다는 선언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BTS가 지난 5월에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대상을 받으며 뭐 시상식을 석권했지만 그래미에서는 3년 연속 후보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래미가 의도적으로 BTS를 제외시켰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3: 이게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의도적인 배제냐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 그래미와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상이 철학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AMA는 팬들의 사랑과 대중적인 인기를 반영하는 상이고요.
1: 네.
3: 그래미는 레코딩의 아카데미 회원들, 즉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투표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른 것 자체는 이상하진 않은데
1: 네.
3: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끝날 많은 분들이 그래도 BTS 정도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받는 게 말이 돼? 하나쯤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1: 네.
3: 하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왜냐하면 BTS가 단순히 인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과를 냈던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버터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100 10주 연속 1위를 했었고요. 미국 스타디움 투어를 매진시켰고 UN에서도 연설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중문화에서의 하나의 현상이 됐었는데 그런데도 그래미 문턱을 늘 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3: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음악만 보고 평가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의도적인 차별과 구조적인 보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1: 네.
3: 이게 K-POP 특히 이제 BTS만은 한정된 게 아니라 힙합도 초기장기에 그래미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윌 스미스도 보이콧을 했었고
1: 네.
3: 더 위켄드는 아예 그냥 빌보드를 아예 석권을 했었는데도 그래미에서 음악을 그 상을 하나도 못 받아서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미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K-POP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BTS의 보이콧이 이미 세계 정상에 오른 상태에서 기준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부터 BTS가 그래미를 꿈꿨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래미가 BTS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를 어떻게 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말씀처럼 미국 주류 아티스트들 위주로 수상이 이루어졌다 보니 그래미를 두고 뭐 화이트 그래미라는 비판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미에 차별을 당해서 보이콧을 선언한 아티스트들까지 짚어주셨는데 참 잡음이 이 외에도 많더라고요. 뭐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의 캐대헌 수상 소감 중단 논란도 있었고요. 영국 축구 EPL 우승 세레모니 때 아시아 선수 차례가 오면 화면을 돌려버리는 뭐 아시안 패싱까지 이어졌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3: 사실 의도보다는 결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당사자들은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제작진 소감이 끊겼고 선수가 아시아 선수가 트로피를 든 순간 화면이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패턴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저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무의식적인 편견이나 익숙하지 않은 시선이 강하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뭐 누가 잘못했다, 사람 한 명 한 명 고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편견이 바뀌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앞서 그래미가 BTS를 어떻게 품을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 쉽게 말해서 아쉬운 건 BTS가 아니라 그래미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한국 가수가 그래미를 보이콧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BTS가 뉴저지 공연에서 뭐 가사를 바꿔 부르면서 그래미를 저격하기도 했는데 자 이번 보이콧 행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3: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잘했다고 생각이 잘했다. 들고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안 나간 거면 설득력이 약했을 텐데 사실 올해만큼 BTS가 충분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해고 이제 어차피 내년에 상을 받는 거지만 올해 성과를 봤을 때
1: 네.
3: 그리고 지금 북미에서 투어 성과로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1: 네.
3: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음악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래미 CEO가 직접 입장을 낼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BTS가 진짜 이 군대를 제대하고 네. 뭐 컴백을 해서 이 보여준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장면이었다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는 향후에 BTS를 뒤를 잇는 K-POP 아티스트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좋은 선례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논란이 이어지자 그래미 측은 뭐 한 가수가 부문과 본상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이 아시아 음악 부문이 사라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3: 사실은 이제 BTS처럼 글로벌 아티스트들은 이 아시아 상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상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거나 상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상을 만들었으니까 누군가 줘야 되잖아요.
1: 네.
3: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네. 그래미를 받은 아티스트. 근데 지금 BTS가 아시아 카테고리에 상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3: 사실 이제 대상을 받아야 될 네. 가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3: 다른 가수들한테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착을 돼야겠죠. 아직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본 적이 없으니까.
1: 네. 음악 자체로 평가를 해야지 지역으로 나누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자체가 참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BTS의 이번 보이콧으로 그래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중계권을 가진 디즈니 플러스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나요?
3: 좀 앞서간 이야기 같고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BTS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겁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 아티스트의 그 공연이나 뭐 스트레이키즈 공연으로 굉장히 큰 재미를 받고
1: 네.
3: 그런 공연들을 계속 K-POP의 어떤 인기를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의 이제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데요. 사실 뭐 BTS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거나 참석해야 된다는 거를 계약으로 공개된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까지 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디즈니가 처음으로 그래미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BTS 같은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가 빠졌다는 것 분명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아쉬울 겁니다.
1: 이번에는 주제를 살짝 바꿔서요. 요즘은 뭐 아이돌들의 콘서트, K-POP 콘서트를 극장에서 상영해 주기도 하잖아요. 월드투어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K-POP 산업이 가장 영리하게 진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콘서트를 하면 티켓 판매로 끝났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굿즈까지도 같이 하지만
1: 네.
3: 굿즈 판매도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K-POP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팝 공연을 봤을 때 공연에서 극장, 극장에서 OTT, OTT에서 이제 이런 패스트 TV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3: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BTS가 될 수 있는데요. 퍼미션 투 댄스 같은 라이브 비행은 전 세계 극장에서 500억 가까이 넘는 그 수익을 벌었고요. 그다음에 Yet to Come in Cinemas는 5,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 가까이에 대한 K-POP 콘서트 영화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1: 네.
3: 그리고 스트레이 키즈도 콘서트 영화가 전 세계 61개국에서 거의 1,900만 달러, 우리로 따지면 뭐 250억 이상의 금액을 기록하면서 K-POP 공연 영화 시장이 BTS만의 성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고요.
1: 네.
3: 최근 흥미로운 건데 베스트 TV인데 삼성 TV 플러스 같은 경우 국내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죠. 여기서 SM타운 채널을 통해서 지난해 SM타운 LA 라이브 콘서트를 전 세계 독점 생중계했었고요.
1: 네.
3: 근데 올해는 먼슬리 SM 콘서트라는 브랜드로 NCT부터 지금 슈퍼주니어까지 공연을 무료로 독점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은 공연장에서 이제 끝나는 콘텐츠는 아니고
1: 네.
3: 극장에서 티켓 수익도 만들고 OTT에서 구독자를 만들고 페스트에서 광고 수익까지 만들 수 있는
1: 네.
3: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콘텐츠 IP가 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오늘 미국 주요 시상식들이 아직도 폐쇄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K-컬처의 힘으로 언젠가 이 벽이 허물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 김조환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BTS의 팔도 강산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에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 열대야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 34도, 전주와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 강원 동해안과 경남에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낮 기온이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마포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아직은 동호대교에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방향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남단 사이도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높은 파도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강풍에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4: 커다란 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덮치면서 소방대원들의 긴급복구가 이뤄집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풍속 최대 20m의 강풍에 제주 산지와 서귀포, 추자도 등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고 해안으론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은 꽁꽁 묶였습니다. 제주도는 본섬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7개 항로 운항이 통제되는 등 전국에서 21개 항로 27척의 여객선이 멈췄습니다.
5: 남서쪽 먼 해상에서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대부분의 해상에서 예보관입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최대 80mm의 비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설입니다.
3: 극한 폭염이 주춤하면서

0: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1: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0: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차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위로 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2: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2: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4: 주말부터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질환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6: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3: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6: 하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5: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4: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8: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곧대곧대 필요할 때 먹어요.
7: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0: 인해서
1: 이은희
0: 채소나
1: 인하대
0: 수산물에
1: 소비자학과
0: 생산에 있어서
1: 교수입니다.
0: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2: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박빙 승부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활을 건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4: 말실수를 해서 한
1: 김민석
4: 지역을
1: 더불어민주당
4: 뺏기는 게
1: 당대표
4: 없는 것이고,
1: 후보입니다.
4: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지지율이
1: 송영길
4: 역전되기도 하는
1: 후보입니다.
4: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2: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5: 반명 반명
1: 정청래
5: 외치면서
1: 후보입니다.
5: 분열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2: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민주당 8.1체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은 물론 최고위원 판세 역시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계파 간 설전에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6: 친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7: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당대표 출마하러
1: 최민희
7: 나오겠다고
1: 더불어민주당
7: 말했잖아요.
1: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6: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8: 18곳의 기초단체장 중
1: 한민수 최고위원
8: 11곳을
1: 후보입니다.
8: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신천이라는 오물 가짜뉴스
1: 이성윤 최고위원
8: 폭탄을
1: 후보입니다.
8: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6: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 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9: 엇박자를 넘어서 당기려고
1: 서미화
9: 할까봐
1: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9: 걱정돼서 잠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6: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10: 당정일치.
1: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0: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11: 하남에서 안산에서
1: 김용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1: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6: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이딴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8: 최소한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만큼은 험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반사
1: 후보입니다.
8: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7: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김미애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추가 조율을 예고하면서 공급을 두고는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버스하우스 논란을 고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신속한 공급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가 가용 부지도 폭넓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등을 활용하기 위한 서울시 협조 필요성도 촉구했습니다.
13: 용산공원의 경우에는 이미 그 1월 달에 공급 대책이
1: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입니다.
13: 당에서는 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12: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에만 매몰된 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규제한 결과 선호 지역 공급이 막힌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 차례 제안한 뒤 거둬들인 펫버스 청년 임시주택 논란도 재소환하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14: 펫버스 개조, 버스하우스 구상.
1: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4: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12: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당정 조율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부동산 공급 마라톤 회의를 연 정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정부가 지난 3일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시작 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이견이 다수 제기된 이들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ISA의 경우 한도 2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 중단 결정 이후 미국 언론들은 미군의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미국이 결국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지난달 미국이 갑자기 이란 공격 중단을 결정하자 무기 부족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면서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지만 어떤 발언에서는 미사일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1: 다른 미사일은 조금 빠듯하지만 매일 새 물량이 들어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지금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5: 미국 언론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사일 부족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경쟁적으로 단독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이란에서 핵심 방공체계인 패트리엇 미사일 1,500기 이상을 쏟아부었고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다면서 보충하려면 2년 걸린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 등에서 중동으로 전환 배치됐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주한미군이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국방부가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21일 안에 핵심 전력의 납품을 늘릴 계획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이란 전쟁 5개월 동안 적의 방공망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에이테큼스를 거의 전부 써버렸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결국 한계를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쟁을 그만둘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국의 군사적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전쟁을 끝낼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CNN 앵커입니다.
15: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을 통해 이란이 합의에 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걸었지만 참모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길어지면 두 나라가 이득을 보게 될 거라며 당장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부족이 즉각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7: YTNS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부터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그동안의 한낮의 기온 40도를 육박했는데요. 이 폭염 중대 경보는 어제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대부분 내륙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도 대부분 내륙의 낮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 남부 산지와 일부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는 최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심에서는 지금 교통량이 많이 풀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쪽으로는 막바지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일대까지는 밀리고 있고 반대 하남 방향 흐름이 많이 좋아진 가운데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남단 사이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도 정체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일대까지는 막바지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도심 국회대로 따라 인천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예, 도심에서는 서울 페스티벌 행사 때문에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자정까지 연세로 구간 신촌 2, 3번 출구 일대에서 연세대 굴다리까지는 전면 통제가 되겠습니다. 한편 청계천호 차 없는 거리 행사로 청계 광장에서 3일 때까지는 양방향이 오늘 밤 10시까지 통제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무르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퍼프 대디가 부릅니다. I will be missing you.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퍼프 대디의 I Will Be Missing You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마 주말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여름 휴가 기간 끝나지 않아서 내일부터도 또 쭉 이어서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맞이하시나요? 소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620번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말 저녁 시간대 뉴스앤뮤직과 함께해 주시면서 이렇게 문자 인사 전해 주시는데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또 늦은 밤까지 쭉 이어지니까 뉴스앤뮤직과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문자로 날씨 관련한 이야기 나눠주시는 청취자 가족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 참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그런데 글쎄요. 시원하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일까요? 폭염이 한풀 꺾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 기준으로 지금 밤 9시 반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영상 28도 정도가 되고 있어요. 예년 같으면 밤에 28도면 아우 더워 여름 언제 끝나라고 했을 텐데 단체로 이게 뭔가 환각에 시인 건지 그동안 워낙 뭐 40도를 넘나드는 강한 폭염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이제 30도 조금 넘는 이 정도 기온은 선선하네 시원해서 버틸 만하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자정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이 정도면 오늘 에어컨 안 켜고 그냥 잘수 있겠는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실 베란다 창문 다 열어놓고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없이 그냥 잤거든요. 이게 뭔가 더위에 점점 더 뭔가 더 무뎌지면서 강력한 인류로 진화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 더웠는데 다음 주는 그래도 한풀 꺾인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더위는 이어지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우리 온열질환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넷 잭슨의 Together Agai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Backstreet Boys가 부릅니다. Quit Playing Games까지 만나볼게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TK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48.54%의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7.06% 득표율을 얻으면서 누적 득표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외치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로 집주인에겐 들어가 살라는 선택을, 세입자에겐 나가달라는 통보만 나왔다며 정책의 선의만으론 국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시작 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서 이견이 다수 제기된 이들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ISA의 경우 한도 2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920번님, 이태원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주말마다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저희가 준비한 음악도 좋게 들어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3281번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 동안에 동네 도서관에 가서 미리 사뒀던 장편소설 읽을 계획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원한 도서관이 쾌적해서 책에 몰입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좋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한창 뭐 직장 선배들이랑 같은 팀원들이 여름 휴가 일정 표 짜잖아요.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갈 거야 이러면서 계획을 내놓을 때 최대한 늦게까지 미뤘던 게 저의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맨 마지막에 휴가 갈 때 뭔가 제가 승리자 같은 느낌? 당신들 다 갔다 왔지? 나 아직 안 갔어? 나한테 휴가가 남아있거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늦게까지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 좋겠다 아직 휴가 남아있어서 이런 시선을 즐기면서 항상 휴가를 떠났거든요. 우리 3281번님 아직 휴가가 남아있군요. 아마 대부분 이번 주가 휴가철의 절정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3281번님 부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도서관 시원하잖아요. 또 쾌적하고 그곳에서 책을 읽으시면서 몰입하게 된다. 와, 너무 멋진데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책을 읽는 게 가장 저렴하게 멋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요즘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또 책을 읽는 게 뭔가 힙하고 앞서 나가고 또 유행에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한동안은 미디어에 너무 젖어 살아서 뭐 TV 아니면 영화,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것들에 빠져 살다가 요즘은 오히려 이런 텍스트를 접하는 것들이 더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잖아요. 활자 중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 3281번님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휴가 보내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희가 끝곡으로 한번 이 노래 선물해 드릴 수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쿨의 애상, 이어서 파파야가 부릅니다. 스무 살까지 듣고 올게요.

쿨, 애상, 파파야, 스무 살까지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51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이른바 내연녀 특혜 의혹에 대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흔들기 시도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성명을 내고 피파와 회장을 흔들려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시도가 있다는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해당 의혹은 입증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된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장은 회원과 협회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됐고 여전히 그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절차로 얻지 못한 것을 의혹 제기와 암시, 허위 정보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2경기 무패 행진을 벌이며 2026 아세안 현대컵 4강에 올라 말레이시아와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다툴 예정입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베트남 하노이의 미딩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최종 4차전에서 응우옌 딘박 선수의 두 골과 결승골이 된 상대의 자책골을 엮어 캄보디아를

3대 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3승 1무로 승점 10점을 쌓아 싱가포르를 제치고 조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연승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2026 국제 배구연맹 17세 이하 여자 세계 선수권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이탈리아를 세트 점수 3대 1로 눌렀습니다. 푸에르토리코와 대만, 이탈리아를 연파한 우리나라 배구 대표팀은 승점 9점을 기록해 조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 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날씨 관련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십니다. 역시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고 이제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 살만하다라는 이야기들 있는데요. 그래도 서울은 오늘 열대야가 또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쾌적하게 밤 보내셔야겠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3281번님의 신청곡 톰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 입추가 지나면서 극심한 폭염은 완화됐습니다. 다만 서쪽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내륙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돌핑이 중국을 향하면서 동풍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일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 최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철로 해안가 일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일대 차량들 많이 밀려가는 모습입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묵동 나들목에서 하원골 램필 때까지 아직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강변 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동작대교 지나 반포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 일대까지도 아직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전국적인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어제 13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막바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해안은 강풍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7: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박빙 승부가 여전한 가운데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활을 건 표심 공략에 나설 전망입니다.
6: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지역 고가 매물이 조금씩 나오곤 있지만 매매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지원과 함께 준공업지구 활용 등 막바지 공급 확대 대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7: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전수조사한 결과 가족 사건으로 경찰관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45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조직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 미국 언론들이 이란전 영향으로 미군의 미사일 부족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 배치 물량이 차출돼 주한미군 역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네, 오늘 한낮 활동은 어떠셨습니까? 극한 폭염이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서울에서는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도 멈췄습니다.
7: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겠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9: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8: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0: 15호 차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밀어 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1: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1: 변동성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3: 주말부터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4: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5: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6: 격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2: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6: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5: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부수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4: 높은 파도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됐고 강풍의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커다란 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덮치면서 소방대원들의 긴급 복구가 이뤄집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풍속 최대 20m의 강풍에 제주 산지와 서귀포, 추자도 등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고 해안으론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은 꽁꽁 묶였습니다. 제주도는 본섬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7개 항로 운항이 통제되는 등 전국에서 21개 항로 27척의 여객선이 멈췄습니다.
8: 남서쪽 먼 해상에서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최대 80mm의 비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설입니다.
3: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을 준 13호 태풍 돌핀이 현재 시간 오늘 오후 5시 반쯤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는 돌핀은 앞서 일본 오키나와를 휩쓸며 6명의 부상자와 5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를 냈습니다.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저장성 원저우에서만 90만 명이 대피하는 등 중국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1,5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으며 연안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이어진 휴일, 해수욕장에는 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4: 실내 빙상장은 겨울 같은 풍경 속에 더위를 잊은 사람들

0: 로 북적였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휴일 풍경 전해드립니다.
1: 튜브에 몸을 맡기고 바다를 즐깁니다. 파도에 뒤집혀 물에 빠져도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시원한 바닷속에 들어가자 절로 흥이 올라 춤이 나옵니다. 찜통더위 속 휴일, 해수욕장엔 피서객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2: 며칠 동안 되게 더웠다가 모처럼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대천 해수욕장에 와서 아주 기분 좋고 되게 물놀이하기는 아주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1: 바로 옆 머드 축제장은 진흙 목욕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되는 순간 더위도 날아갑니다.
3: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대천 머드 축제 즐기러 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여름철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1: 실내 빙상장은 한여름 속 겨울 왕국입니다. 10도 정도인 실내 온도에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옷까지 입었습니다. 선수라도 된듯 달려나가는 어른도, 또 걸음마 떼듯 겨우 발을 내딛는 아이도 하나같이 더위는 까맣게 잊은 표정입니다. 따가운 햇볕도 뜨거운 바람도 불지 않는 빙상장은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4: 밖에는 지금 30도가 넘는데 지금 이 실내는 11도 정도 되는데요. 정말 쾌적하고 시원하고 여름을 이겨내기가 피서지가 따로 없습니다.
1: 극한 더위가 한풀 꺾이며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찜통 같은 날씨가 이어진 휴일. 파도 위또 얼음판 위에는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 발길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0: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울렛 내 매장 10곳 가운데 6곳이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연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지난달 서울 3개 상권 매장과 수도권 6개 복도형 아울렛 매장 등 1,170곳의 매장을 확인한 결과 57.2%인 661곳이 냉방 중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장 조업체계의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부터 23일까지를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개문 냉방을 자제해달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박빙 승부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활을 건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7: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7: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8: 송영길 당대표 후보입니다.
7: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6: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9: 반명 반명 외치면서 분열 분열 외치면서
8: 정청래 당대표 후보입니다.
9: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6: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은 물론 최고위원 판세 역시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개파 간 설전에 또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10: 친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11: 총리 들어가기 전
8: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1: 말했잖아요. 그의 로망은 당 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 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10: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7: 18곳의 기초단체장 중
8: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신천지라는 오물 가짜뉴스 폭탄을 던졌습니다.
8: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10: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 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12: 엇박자를 넘어서
8: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2: 걱정돼서 잠 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10: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13: 당정일치 당이 먼저 앞서는
8: 최고위원
13: 정부가
8: 후보입니다.
13: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7: 하남에서 안산에서
8: 김용 최고위원
7: 용인에서
8: 후보입니다.
7: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10: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이딴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7: 최소한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만큼은
8: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7: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1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 이미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1: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10: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5: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정황이 잇따른 가운데 투표도 하기 전에 투표자 수를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직전 대선과 총선까지 범위를 넓히면 110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수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이를 실제로 기록한 시점입니다. 서울 양천구 한 투표소에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숫자가 1,2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기록한 시간은 오후 1시 29분이었습니다. 91분이나 앞서 기록된 건데 30분 전에 기록된 투표자 수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전국에서 47곳, 직전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합치면 무려 117곳에 이릅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자료를 분석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타임머신 조작이라 꼬집으며 선거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만큼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5: 선관위 직원은 미래에서 왔습니까?
8: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14: 국민의힘은 허위 입력 정황이 여러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선관위 서버 기록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16: 시간대별 입력 수정 기록과
8: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6: 내부 메신저와 지시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14: 선관위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곧 열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에선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부터 폭염 중대경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아직은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대부분 내륙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동풍을 불면서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 산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전주와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도로에서는 폭염 속에 사고 위험도 아직은 높은데요. 예, 졸음운전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강을 따라 도심 도로는 많이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아직은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아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파로 일대 차량들이 많이 속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의 정체는 풀리면서 한결 수월하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지금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반포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9: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7: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9746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할게요. 아바가 부릅니다. 치키티타.

0: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FM 94.5MHz 밤 10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아바의 치키티타 듣고 왔습니다. 스페인어로 어린 소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곡명인데요. 9746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도 저희가 받아서 선곡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또 듣고 싶은 노래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함께 반영해 보겠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문자에 사진 이미지 첨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3025번님, 기분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놀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아침엔 시원한 바람이 불었는데 오후까지 이 바람이 이어져서 공원에 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여러 장을 보내주셨어요. 와, 근데 움직이는 이미지네요. 바람에 나무와 풀 그리고 꽃들이 하늘하늘 움직이는 이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첨부를 해주셨죠? 이게 저희한테도 동영상처럼 마치 GIF 파일 보여지듯이 이게 움직이는데 와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또 멈춰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을 보내주시는 건 또 처음이라 제가 마치 나가서 이 하천변을 거닐면서 공원 사진을 마치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게 강아지 풀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요즘 도심에서 강아지 풀 볼 수 있나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이 강아지 풀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강아지 풀을 세로로 반으로 쪼개가지고 쭉 찢다가 가운데 부분을 남겨둔 다음에 이걸 마치 수염처럼 제 인중에다 탁 올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강아지 풀을 걸어가다가 만나면 항상 그렇게 수염 만들어서 장난치고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와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됐네요. 강아지 풀.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미지 보내주셔서 대신 스튜디오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온 느낌이네요. 노래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루이킴의 어쩌면 나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저희가 이번 시간 끝곡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Moonlight, 데벨라 모건의 Dance With Me, 그리고 이어서 8920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카펜터스의 Sing까지 세 곡 만나고 올게요.

뉴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가자지구 평화안을 거부하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 없이는 철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9일에 열린 내각 회의에서 지난달 하마스가 동의한 15개 항의 평화 문건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진정으로 무장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병력 철수도 없을 것이라며 무기를 단순히 넘기는 가짜 무장해제가 아닌 진짜 무장해제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립이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빵 제품 50여 종의 가격을 평균 9%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판매가 기준으로 정통 보름달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11.1% 인상됩니다. 허쉬 초코 샌드는 2,200원에서 2,400원으로 9.1% 인상되고 치즈 후레쉬팡은 2,500원에서 2,600원으로 4% 오릅니다. 다만 인상 품목과 인상폭은 유통 채널별로 다르다고 삼립 측은 설명했습니다. 삼프로TV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프로TV를 운영하는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번 달 초 외부인이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악의적으로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현재 46만여 건으로 추산했습니다. 유출 정보는 회원별로 다른데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 계좌 정보와 마스킹된 카드 번호 등도 포함됐습니다. 삼프로TV는 개별 상담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와 매도 권유를 하지 않는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43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옐로우 몬스터즈의 오 나의 그대여, 이어서 몽니가 부릅니다. 너 떠나버린 그 집 앞.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육상 단거리 기대주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남자 100m 한국 기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엘진 선수는 오늘 일본 야마나시현 후지산 GX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8회 후지 호쿠로쿠 월드 트라이얼 육상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 07을 기록했습니다. 뒷바람이 초속 3.2m로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김구경 선수가 지난 2017년 6월에 세운 한국 기록과 같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습니다. 남자 탁구 오준성 선수가 2026 월드 테이블 테니스 챔피언스 요코하마 대회에서 준우승했습니다. 오준성 선수는 오늘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하리모토 도모카즈 선수에게 게임 점수 1대4로 패했습니다. 오준성 선수는 앞서 이번 대회 8강에서 세계 11위 독일의 당치우 선수를 4대3으로 준결승전에서는 24위 일본의 시노즈카 히로토 선수를 4대1로 물리치고 생애 처음으로 챔피언스 대회 결승에 올랐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안병훈 선수가 리브 골프 뉴욕 대회 셋째 날 톱10에 진입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병훈 선수는 오늘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베드민스터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는 한 개로 맞고 버디 4개를 잡아 3원 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5원 더파 208타를 적어낸 안병훈 선수는 이번 대회 공동 6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3025번님의 신청곡 로이킴 어쩌면 나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극심한 폭염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 다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전주와 광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 강원 동해안과 경남에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늘 밤까지 내려 곳곳에 소나기도 지금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낮 기온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간선도로 흐름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다만 사고 여파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동부 간선도로 도심 방향 성동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뒤론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흐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아직은 월드컵 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 지나 한강대교 일대까지는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31명이 발생해 그제 213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그제 3명에 이어서 어제는 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고 전체 환자 수는 3,2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자 가운데 특히 65살 이상 고령층이 1,156명, 35.7%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열기에 데워진 하천과 호수에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양호와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은 물론이고 도심 하천에서도 녹조가 관찰되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호수 가장자리가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띠를 이루며 퍼져나갑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유해 남조류, 즉 녹조가 발생한 건 올해로 4년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물순환 장치를 설치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범위가 크게 줄어 취수원 오염 우려는 없지만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 붕어 떼죽음 사태를 겪은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3: 녹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0: 소양호 어민입니다.
3: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쏘가리 같은 거도 주낙 놓으면은 쏘가리도 죽어 나와요. 거기서 녹조 밑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2: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도 비상입니다.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호수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4: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낀 때지 지금. 최고 꼈다 지금.
0: 대청호 인근 주민입니다.
4: 떡었잖아요 여기가. 떡었는데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2: 폭염과 가뭄이 겹친 영남 지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아호는 취수탑 근처까지 녹조가 침범했고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과 이어지는 도심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유속이 내린 하천 가장자리마다 녹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투명컵에 이렇게 담아보면 녹색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마치 녹차 라떼를 연상시킵니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전국 곳곳의 하천과 호수는 이처럼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호수와 하천에서 시작된 녹조와의 싸움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0: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어요.
1: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한 장소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4: 공항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 드넓은 공항 건물 한가운데 마련된 나무 평상에 돗자리를 편 어르신들. 간식을 꺼내 먹고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6: 한 시간 와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7: 공항 이용 시민입니다.
6: 너무 시원해. 이제 좋아서 밥 하나 사 먹고 친구들하고만 놀다.
5: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찾은 피서지는 바로 공항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은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지만 실내는 그보다 10도가량 낮은 24도 안팎입니다.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다른 계절로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더운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쾌적합니다. 집에서 책을 가져와 공부하고
8: 이거 중국말 배우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가깝게
7: 공항 이용 시민입니다.
8: 막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좋죠.
5: 한편에선 장기 대결도 펼쳐집니다.
9: 이것은 항상 휴대품이에요. 시원해서 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왔어요.
5: 공항을 찾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집에 에어컨을 켜두기엔 부담이고 복지관이나 무더위 쉼터는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도 덜합니다.
10: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7: 공항 이용 시민입니다.
10: 갈 데가 없어요. 너희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11: 요금은 이제 무료로 오니까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집에서 못했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5: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그런데 이 최근 폭염은 한반도 위쪽의 북한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4: 북한은 연일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을 유의할 것과 함께 농작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북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지만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13: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
7: 조선중앙TV입니다.
13: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12: 의료시설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아예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0: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할때 자외선 방지 대책을
1: 조선중앙 TV입니다.
0: 어린들과 어린이들, 만성질병 환자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는 연일 폭염의 위험성과 건강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3: 대기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피 흐름 속도가 떠지게 되며 이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으로 인해 피는 심장으로 평상시보다 천천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2: 농작물 관리도 비상입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타 죽을까? 농민의 본분까지 거론하며 관리 책임을 강조합니다.
4: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사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거원과 무더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이 이처럼 농작물 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폭염 피해가 식량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5: 휴일인 오늘 부산과 전남, 광주, 충남, 홍성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도심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5일장이 열린 부산 기장군 일광읍 공터에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난 건 낮 1시쯤.
7: 터지는 소리랑 이제 정전이 좀 일어나면서
1: 목격자입니다.
7: 외부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복도로 나가보니까 뭐 검정색 연기가 되게 치솟고 있어가지고.
6: 주변 상인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광주 해남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한 대와 차량 10대,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했고 약 1시간 만인 오후 2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낮 1시 35분쯤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입주민 12명 가운데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 위로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3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사 두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5: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에 있는 메일유업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높이 3m, 지름 2m 크기 연유 저장 탱크에서 별다른 외상 없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한 명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3m 아래 농로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0대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엔 탑승 정원을 넘긴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상태였고 나머지는 모두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앞서 가던 차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 원씩 주겠다고 유인해 대포통장을 만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범죄 조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8: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상가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휴대전화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고 이어 흰색 SUV 차량에서 내린 일행도 차례로 판매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총책과 계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전국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누어 다단계 방식으로 대포통장 모집 규모를 키웠습니다. SNS 등에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올려 명의자를 모집했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또 다른 대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관리팀과 운영팀을 두고 통장 관리와 수거, 전달까지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1: 관리팀 두 명은 수당을 지급하며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9: 울산 남부경찰서 과장입니다.
1: 그리고 총책을 보조하는 역할의 운영팀 두 명은 대포 통장을 수거하여 총괄팀에 전달하였습니다.
8: 이들은 울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을 거점으로 계좌 명의자들과 선불폰을 개통한 뒤 휴대전화에 인터넷 뱅킹 앱을 설치해 포장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선불폰, 즉 대포통장은 울산의 고속버스 수화물 탁송을 통해 전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도착지에서는 퀵서비스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조직에 전달하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특히 불경기 속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10: 90% 이상이
9: 이광화 울산 남부경찰서
10: 여성,
9: 팀장입니다.
10: 여성이었고 중소자영업자들. 소규모 식당 같은 거 이런 운영하는 급전에 필요한 사람들, 당장 뭐 2, 30만 원 뭐 구할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고.
8: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모두 139명. 범죄 조직에 넘긴 대포 통장만 211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총책 4명을 구속하고 알선책과 통장 대여자 등 모두 20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총책 등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공급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1: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닉 카터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I got you.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닉 카터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I got you 듣고 왔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 지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이맘때가 되면 늘 뭔가 부담스럽고 또 새로운 한 주 일주일 어떻게 보내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서 잘 할 겁니다. 내일의 내가 또 출근길에 올라서 뭐 발은 좀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사를 향해 나아갈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시간을 잘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자리에 들어서

수면으로 빠져들기까지 잠이 잘 오지 않아 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들으시면서 저희가 선곡한 좋은 노래들과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스르르 숙면을 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미스터 빅의 Wild World, 데프 레퍼드의 Two Steps Behind, 그리고 이어서 Guns N' Roses의 Patience까지 세곡 만나볼게요.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차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오후 관련 부처와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업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내용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및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기한 연장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특위는 내일 3차 청문회에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을 따져묻습니다.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놓고 공방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18일 실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정을 늦춰 곧 출범하는 특검이 참여한 상태로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풍이 몰고 온 서쪽 지역의 극한 더위는 한풀 꺾인 가운데 내일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전까지 영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한꺼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부산 경남 해안에 많게는 40mm,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와 전주 34도, 대구와 부산이 32도로 예보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38분에서 39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나윤권의 나였으면, 김현우 이별 택시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이거나 피혐의자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전국에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전수조사를 거쳐 발표한 가족 사건 107건 가운데 피의자, 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 피해자나 고소, 고발, 진정인인 경우는 7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01건은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는데 이 중 44건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고 15건은 현재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원에 출국 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전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 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전 씨가 다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수사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21층짜리 아파트에서 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누수 현상은 16층과 17층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부 가구는 물론 지하 계단실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감전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이 두꺼비 집을 통해 전류를 자체 차단하고 관리사무소도 승강기 운행을 멈추면서 더운 날씨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존 박의 베이비, 샘 김과 크러쉬가 함께한 메이크업까지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재검표 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인데요.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업지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복합사업으로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0여 건에서 9일 6만 2,500여 건으로 2,100여 건, 3.4%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4: 한두 개씩 뭐 더 계속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아주 특별하게 뭐 없어요. 워낙 뭐 저기 없으니까.
3: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에 5배가 넘는 6.53%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5: 예. 아파트 편식 사회가 모든 지금 불안정을 낳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시켜야 된다.
3: 또 준 공업지구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물레동과 성수동 등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공급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추가 조율을 예고하면서 공급을 두고는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황희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버스하우스 논란을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0: 재건축 사업은 규제한 결과 선호 지역 공급이 막힌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 차례 제안한 뒤 거둬들인 펫버스 청년 임시주택 논란도 재소환하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역량이 없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1: 펫버스 개조, 버스하우스 구상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난국과 심각한 현실 괴리를 보여주는 기괴한 해프닝입니다.
0: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비거주 1주택 세부담 강화 정책으로 실거주를 강요하면서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 전 당정 조율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 차례 부동산 공급 마라톤 회의를 연 정부는 조만간 공급 대책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전인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서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불이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인접한 소방서 대6곳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연기 흡입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지난달 실시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직접 수사를 받는 경우만 45건에 달했는데 경찰은 그동안 조직 차원에서 관련 사례를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4: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으로 거듭 고개를 숙인 경찰은 지난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찰관이 최근 3년 안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117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 현황은 국회에 따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야 드러났습니다. 먼저 117건 가운데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 피혐의자로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4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는 경찰관 가족이 수사나 조사를 요청한 사건들인데 두 경우 모두 대부분 일선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117건 가운데 경찰이 감찰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단 한 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경찰관이 가족 사건 처리에 개입해 감찰받은 사례들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라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직 차원의 관리 미비가 재차 확인된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스스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사건 수사에서 빠진 경우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117건에 비해 턱없이 적었습니다. 수사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족 사건 117건 가운데 44건을 이미 다른 경찰관서로 보낸 경찰은 다음 달부터 같은 조치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건데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휴일인 어제 부산과 전남, 광주, 충남, 홍선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도심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5일장이 열린 부산 기장군 일광읍 공터에 있던 트럭에서 불이 난 건 낮 1시쯤.
6: 터지는 소리랑 이제 정전이 좀 일어나면서 외부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복도로 나가보니까 뭐 검정색 연기가 되게 치솟고 있어가지고.
5: 주변 상인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비슷한 시각 전남 광주 해남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한 대와 차량 10대, 인력 100여 명을 긴급 투입했고 약 1시간 만인 오후 2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낮 1시 35분쯤 제주시 오라이동에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지만 입주민 12명 가운데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 위로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오후 3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축사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사 두 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3: 당신은 나의 동반자.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TK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48.54% 득표를 얻어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7.06% 득표율을 얻으면서 누적 득표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은 물론 최고위원 판세 역시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개파 간 설전에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6: 친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7: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당대표 출마하러 나오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6: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8: 18곳의 기초단체장 중 11곳을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9: 신천지라는 오물 가짜뉴스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6: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 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10: 엇박자를 넘어서 당기려고 할까 봐 걱정돼서 잠 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6: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11: 당정일치, 당이 먼저 앞서고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8: 하남에서 안산에서 100만 넘는 용인에서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6: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이딴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2: 최소한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만큼은 험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7: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6: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5: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인데요.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업지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복합사업으로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3: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는 6.53%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아파트 편식 사이가 모든 지금 불안정을 낳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
0: 또 준 공업지구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물레동과 성수동 등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공급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이달 말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전까지 당정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번 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외치던 호언 장담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하민경 대변인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제발 그 과감한 생각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대통령의 생각에 국민의 삶을 맞추려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0: 주말부터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2: 격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물 자주 먹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1: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부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YTN 최기성입니다.
1: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를 해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서울에 폭염경보 대신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전역, 영남 일부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주의보로 하향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극한 폭염은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무더위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라 이번 주도 34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풍이 몰고 온 서쪽 지역의 극한 더위는 한풀 꺾인 가운데 오늘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전까지 영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부산 경남 해안에는 많게는 40mm,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3: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곧대곧대 필요할 때 먹어요.
2: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4: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2: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극한 폭염이 주춤하면서 서울에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은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집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6: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5: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 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찬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7: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4: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31명 발생해 지난 7일 213명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7일 3명에 이어 그제는 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고 전체 환자 수는 3,2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열기에 데워진 하천과 호수에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양호와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은 물론 도시마천에서도 녹조가 관찰되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8: 호수 가장자리가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띠를 이루며 퍼져나갑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유해 남조류, 즉 녹조가 발생한 건 올해로 4년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와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물순환 장치를 설치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범위가 크게 줄어 취수원 오염 우려는 없지만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 붕어 떼죽음 사태를 겪은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9: 녹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죽어나가고 그래요.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쏘가리 같은 거도 주낙 놓으면은 쏘가리도 죽어나와요. 거기서 녹조 밑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8: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도 비상입니다.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호수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10: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뛸 때지 지금 최고 뛰었다 지금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8: 폭염과 가뭄이 겹친 영남 지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아오는 최스탑 근처까지 녹조가 침범했고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과 이어지는 도심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유속이 느린 하천 가장자리마다 녹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투명컵에 이렇게 담아보면 녹색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마치 녹차라떼를 연상시킵니다. 기록적인

0: 소방대원들의 긴급 복구가 이뤄집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풍속 최대 20m의 강풍에 제주 산지와 서귀포, 추자도 등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고 해안으론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은 꽁꽁 묶였습니다. 제주도는 본섬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 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7개 항로 운항이 통제되는 등 전국에서 21개 항로 27척의 여객선이 멈췄습니다.
1: 남서쪽 먼 해상에서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최대 80mm의 비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설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박빙 승부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활을 건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4: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3: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5: 반명 반명 외치면서 분열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3: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천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민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지방선거 책임을 고리로 계파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친명계 서민화 후보는 팀 정청래의 민주당을 맡기면 총선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고, 김용 후보는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켜놓고 왜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이긴 곳은 자기가 잘해서 진 곳은 대표 를 탓하는 이중잣대라고 규정했고, 이성윤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에 사과하지 않으면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공방 속 김영우 후보는 험한 말로 비난하며 반사이익을 취하지 않는 게 소신이라 말했고, 임미애 후보는 땡볕에서 고랭지 배추를 갈아엎으며 피눈물 흘리는 농민을 생각해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며 양측에 자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관련 부처와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후속

0: 조치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산업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특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입법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내용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차세대 우주발사체를 위한 제2우주센터 구축에 전남 광주와 제주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일까지 진행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전남 광주와 제주가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오는 2034년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와 비슷한 560만 제곱미터 부지에 재사용 우주발사체 운용시설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에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나은 성과를 보였는데 이 현상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사이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리는 순환매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1: 지난 한 주간 코스닥은 90포인트 가까이 올라 800선 문턱까지 갔지만 코스피는 100포인트 가까이 빠져 6,200선을 겨우 지켜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두 차례 매수 사이드카 발동 속에 4일 연속 랠리를 펼친 반면 코스피는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교차하는 극심한 혼조세 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부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춤을 추는 사이 두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전력과 금융, 바이오 등으로 향하며 코스닥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번 주도 이런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은 코스피 대형 수출주보다 코스닥 중소형 성장주와 내수주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코스닥은 이번 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대거 실적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코스닥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최근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강했던 과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1: 코스피와 관련해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어 국제 유가가 하락할지와 오는 12일 발표될 미국 7월 물가지표가 시장 기대에 부합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시장에서는 미국의 7월달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인플레이션 안정이 확인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시행 후 일평균 거래 대금이 12조 원에서 1조 원 수준까지 줄었는데 이 추세가 계속될지도 관심입니다. 시장의 거래 자체가 위축된 영향도 있겠지만 이 자금이 그동안 소외됐던 우량주 쪽으로 분산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TK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48.54%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강원 TK순회 경선에서 7.06% 득표를 얻으면서 누적 득표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는 당권 경쟁은 물론 최고위원 판세 역시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개파 간설 전에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4: 친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5: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당대표 출마하러 나오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4: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6: 18곳의 기초단체장 중 11곳을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7: 신천지라는 오물 가짜뉴스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4: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 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8: 엇박자를 넘어서 딴 길로 갈까 봐 걱정돼서 잠 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4: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9: 당정일치, 당이 먼저 앞서고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10: 하남에서 안산에서 100만 넘는 용인에서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호를 귀환시켰습니다.
4: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이딴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1: 최소한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만큼은 험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5: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4: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두 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인데요.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업지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복합사업으로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12: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0여 건에서 9일 6만 2,500여 건으로 2,100여 건, 3.4%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13: 한두 개씩 뭐 더 계속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아직 특별하게 뭐 없어요. 워낙 뭐 저기 없으니까.
12: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는 6.53%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4: 아파트 편식 사회가 모든 지금 불안정을 낳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었습니다.

0: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공급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해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서울에 폭염경보 대신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전역, 영남 일부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주의보로 하향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극한 폭염은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무더위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니라 이번 주도 34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풍이 불고 온 서쪽 지역의 극한 더위는 한풀 꺾인 가운데 오늘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강원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전까지 영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부산 경남 해안에 많게는 40mm,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입니다. 주말부터 폭염의 기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3: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물 자주 먹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2: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부숨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0: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4: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곧대곧대 필요할 때 먹어요.
0: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보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생산에 있어

0: 그래서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1: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최근 폭염은 한반도 위쪽에 북한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에 유의할 것과 함께 농작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북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지만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4: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3: 의료시설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아예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4: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할때 자외선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러인들과 어린이들, 만성질병 환자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3: 방송에서는 연일 폭염의 위험성과 건강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5: 대기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피 흐름 속도가 떠지게 되며 이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으로 인해 피는 심장으로 평상시보다 천천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3: 농작물 관리도 비상입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타 죽을까? 농민의 본분까지 거론하며 관리 책임을 강조합니다.
6: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사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고온과 무더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북한이 이처럼 농작물 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폭염 피해가 식량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극한 폭염이 주춤하면서 서울에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은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5: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7: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 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6: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0: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차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위로 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1: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기가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2: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도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3: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4: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5: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물 자주 먹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4: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부수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이처럼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열기에 데워진 하천과 호수에서는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3: 소양호와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은 물론 도심 하천에서도 녹조가 관찰되면서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서국 기자입니다.
6: 호수 가장자리가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띠를 이루며 퍼져나갑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유해 남조류, 즉 녹조가 발생한 건 올해로 4년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와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물순환 장치를 설치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범위가 크게 줄어 취수원 오염 우려는 없지만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 붕어 떼죽음 사태를 겪은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7: 녹조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죽어나가고 그래요.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쏘가리 같은 거도 주낙 놓으면은 쏘가리도 죽어나와요. 거기서 녹조 밑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6: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도 비상입니다.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호수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8: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낀 때지 지금. 최고 꼈대 지금.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요.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6: 폭염과 가뭄이 겹친 영남 지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아호는 최수탑 근처까지 녹조가 침범했고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과 이어지는 도심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유속이 느린 하천 가장자리마다 녹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9: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투명컵에 이렇게 담아보면 녹색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마치 녹차라떼를 연상시킵니다.

0: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한강 본류와 취수장 9개 지점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맛 냄새 물질 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가 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 높은 파도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됐고 강풍의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커다란 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덮치면서 소방대원들의 긴급 복구가 이뤄집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풍속 최대 20m의 강풍에 제주 산지와 서귀포, 추자도 등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고 해안으론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은 꽁꽁 묶였습니다. 제주도는 본선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 섬을 잇는 2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7개 항로 운항이 통제되는 등 전국에서 21개 항로 27척의 여객선이 멈췄습니다.
3: 남서쪽 먼 해상에서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대부분의 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최대 80mm의 비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설입니다.
0: 이번 폭염은 위도가 높은 북한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1: 북한은 연일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에 유의할 것과 함께 농작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북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지만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5: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4: 의료시설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아예 야외 활동을 삼가라고 권할 정도입니다.
5: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할 때 자외선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만성질병 환자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4: 방송에서는 연일 폭염의 위험성과 건강관리 요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6: 대기 온도가 체온보다 높으면 피 흐름 속도가 떠지게 되며 이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으로 인해 피는 심장으로 평상시보다 천천히 되돌아오게 됩니다.
4: 농작물 관리도 비상입니다. 애써 가꾼 농작물이 타 죽을까? 농민의 본분까지 거론하며 관리 책임을 강조합니다.
7: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은 농사의 주인 된 자각을 안고 고온과 무더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북한이 이처럼 농작물 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폭염 피해가 식량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정청래 후보와 격차를 벌였습니다.
1: 그래도 여전히 박빙인데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활을 건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0: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0: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2: 반명 반명 외치면서 분열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0: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당권 경쟁은 물론 민주당 최고위원 판세 역시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4: 개파 간 설전에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5: 친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6: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당대표 출마하러 나오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5: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7: 18곳의 기초단체장 중 11곳을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8: 신천이라는 오물 가짜뉴스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5: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 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9: 엇박자를 넘어서 딴 길로 갈까 봐 걱정돼서 잠 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5: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10: 당정일치, 당이 먼저 앞서고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11: 하남에서 안산에서 100만 넘는 용인에서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5: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이딴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2: 최소한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만큼은 험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6: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5: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10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극한 폭염이 주춤하면서 서울에서 17일째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1: 하지만 무더위는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덕도 심해집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동굴 밖 기온은 30도를 훌쩍 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는 뚝 떨어집니다. 언제나 12도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3: 여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추울 정도로 이 긴팔티를 입어야 될 정도로 너무 시원하네요.
2: 동굴만큼은 아니지만 뜨거운 동풍이 약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온도가 내려갔고 폭염특보도 수도권과 충청, 경북 곳곳에서 완화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밤 최저 기온이 29도를 넘으며 초열대야 수준에 이르렀던 서울에서는 17일 동안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수준의 폭염이 멈칫할 뿐 35도 안팎의 더위는 강하고 남부 지역에서는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연이어 발생한 태풍은 한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중국에 상륙하고 14호 구지라는 소멸, 15호 차놈도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0: 기압계를 흔들어 우리나라의 바람과 강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북 울진에 쏟아진 많은 비도 돌핀이 밀어 올린 수증기가 원인입니다.
1: 태풍 등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압계가 전반적으로
2: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만큼
1: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이번 주 중부는 맑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해안 등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내륙이라도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3: 제13호 태풍 돌핀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 반쯤 중국 동부 저장성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입니다.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는 돌핀은 앞서 일본 오키나와를 휩쓸며 6명의 부상자와 5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를 냈습니다.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저장성 원저우에서만 90만 명이 대피하는 등 중국 동부 연안을 중심으로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1,5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취소됐고요. 연안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고 주요 항구의 선박 수백 척이 안전지대로 피항했습니다. 자, 일단 폭염의 기세가 꺾이면서 하루 200명대였던 온열 질환자 수가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4: 하루 전과 비교하면 80명 넘게 줄었습니다. 최계성 기자입니다.
5: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지난 8일 하루 발생 온열 질환자 수는 131명입니다. 지난 5일 225명으로 발생 온열 질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지난 7일에는 2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겁니다. 8일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인천과 강원에서 나왔고 누적 28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특히 이번 달 들어 환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 사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400여 명. 지난 5월 15일 집계 시작 이후 누적 3,200여 명 가운데 43.9%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망자 역시 12명으로 전체 사망자 가운데 40%를 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 질환자의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고 질환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61.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6: 극한 기온이 지났다고
2: 김승배
6: 해서
2: 한국 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6: 철저히 물 자주 먹고 예.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가면서 부득이 일할 경우에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5: 전문가들은 폭염특보 발령 때 야외 작업 중지 같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부심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8: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상 가게 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어요.
7: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 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9: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2: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입니다.
9: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7: 다만

0: 자, 조경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 드넓은 공항 건물 한가운데 마련된 나무 평상에 돗자리를 편 어르신들. 간식을 꺼내 먹고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 휴식을 취합니다.
2: 1시간 와요. 그리고 너무 시원해.
3: 공항 이용 시민입니다.
2: 너무 시원해. 이제 좋아서 밥 하나 사 먹고 친구들 오면 놀다.
1: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지친 시민들이 찾은 피서지는 바로 공항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인천은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지만 실내는 그보다 10도가량 낮은 24도 안팎입니다. 밖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다른 계절로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금 긴 소매 셔츠에 재킷까지 걸치고 있는데도 더운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쾌적합니다. 집에서 책을 가져와 공부하고.
2: 이거 중국말 배우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가깝게.
3: 공항 이용 시민입니다.
2: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좋지.
1: 한편에선 장기 대결도 펼쳐집니다.
2: 이것은 항상 휴대품이요. 시원해서 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왔어요.
1: 공항을 찾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집에 에어컨을 켜두기엔 부담이고 복지관이나 무더위 쉼터는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만 65세 이상 시민은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도 덜합니다.
4: 복지관도 방학했어요. 더워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노인네들이 하나둘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았을 수 있어요?
2: 요금은 이제 무료로 오니까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집에서 못되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1: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폭염을 이겨내려는 시민들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5: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0: 박빙 승부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4월간 표심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7: 말실수를 해서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정치 세력을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6: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8: 반명 반명 외치면서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8: 분열,
3: 후보입니다.
8: 분열 분열 외치면서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6: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물론이고요. 최고위원 판세도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0: 개파 간 설전의 경선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9: 친청계의 선두주자를 자처하는 최민희 후보 연

0: 연설은 시작부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할애된 시간 5분 내내 김민석은 때리고 정청래는 띄웠습니다.
1: 총리 들어가기 전 이미 당대표 출마하러 나오겠다고 말했잖아요. 그의 로망은 당대표였고 총리는 그를 위한 빌드업 아니었습니까? 당대표는 아마도 대권 정거장이겠죠?
0: 다른 팀 정청래 일원들도 지방선거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김 후보를 쏘아붙였습니다.
2: 18곳에
3: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2: 11곳을 이겼습니다. 도지사를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육성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4: 신천지라는 오물 가짜 뉴스
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화합하고 통합하자고 합니다.
0: 친명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 밈 등이 화제를 모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후보가 선봉에 나섰고
5: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6: 걱정돼서 잠 못 자는 당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정청래 대표님은 모릅니까? 모르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0: 당정 엇박자 등을 고리로 정청래 지도부에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7: 당정일치
3: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7: 당이
3: 후보입니다.
7: 먼저 앞서고 정부가 끌어가고 대통령이 방향 제시해서 똘똘 뭉쳐서
2: 하남에서
3: 김용 더불어민주당
2: 안산에서
3: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2: 100만 넘는 용인에서 시장을 뺏기고 저들의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켰습니다.
0: 이처럼 격앙된 후보들의 이딴 돌직구에 후보들 사이에서도 과열된 공방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 최소한 우리
3: 김용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험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의 소신입니다.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1: 그러니 우리 부끄러운 짓 하지 맙시다.
0: 당선 순위권인 5위까지 친명계 3명, 친청계 2명은 그대로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면서 호남과 수도권 결전을 앞둔 후보들 간 설전은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8: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정황이 잇따르고 있죠. 이번에는 투표도 하기 전에 투표자 수를 입력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9: 직전 대선과 총선까지 범위를 넓히면 110여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선관위 서버 수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이를 실제로 기록한 시점입니다. 서울 양천구 한 투표소에 오후 3시 기준 투표자 숫자가 1,2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기록한 시간은 오후 1시 29분이었습니다. 91분이나 앞서 기록된 건데 30분 전에 기록된 투표자 수도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전국에서 47곳, 직전 대통령 선거와 총선까지 합치면 무려 117곳에 이릅니다. 중앙선관위 내부 자료를 분석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타임머신 조작이라 꼬집으며 선거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만큼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1: 선관위
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이래서 왔습니까? 투표율에 대해서 고의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10: 국민의힘은 허위 입력 정황이 여러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선관위 서버 기록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12: 시간대별
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2: 서버 접속 로그, 내부 메신저와 지시보고 문건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10: 선관위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곧 열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조작 의혹에 대한 추궁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청문회에선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재검표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9: 투표지 부족 사태 및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한 연장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특위는 오늘 3차 청문회에서 노태학 전 중앙

0: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습니다. 오늘 18일로 잠정 결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놓고 공방도 예상됩니다.
1: 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두 번째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과 물, 인허가 속도 등 인프라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특구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 폭염 기세는 무그러졌지만 근로자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공장 조업률이 올라가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2주간 에너지 절약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면서 냉방 중 출입문을 열어두는 개문냉방 자제를 당부합니다.
1: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주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상장지수펀드 ETF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투자자에게 선취 수수료와 장기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상품 선택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0: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늘부터 창립 65주년 기념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에 대한 신청을 접수합니다. 100개 팀을 선발해 12주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기도 합니다.
0: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업지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복합사업으로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0여 건에서 9일 6만 2,500여 건으로 2,100여 건, 3.4%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3: 한두 개씩 뭐 더 계속 나오기는 해요, 지금은.
4: 서울 반포지역 공인중개사입니다.
2: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는 6.53%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5: 예. 아파트 편식 사회가 모든 지금 불안정하고
4: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5: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시켜야 된다.
2: 또 준 공업지구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물레동과 성수동 등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공급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시작 뒤 제출된 각계의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이견이 다수 제기된 이들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ISA의 경우에는 한도 2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8월 10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8월 10일 월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듀엣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중에서 왈츠 2번, 파보 예르비가 지휘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1975년 8월 9일은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바로 그의 사망 5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쇼스타코비치는 구소련의 작곡가입니다. 20세기에 태어난 음악가이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서유럽의 현대음악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닌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여러 교향곡은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교향곡이라는 장르는 그를 마지막

0: 음악으로 막을 내렸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근데 그의 활동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적인 성격의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공산당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오페라 무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발표했을 때는 공식적인 비판이 나와 쇼스타코비치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0: 이 두 달 전쯤에 주말에 제가 이 오페라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메리즈모 오페라에서 영향을 받아서 불륜과 살인이 난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오페라는 성공을 거뒀지만 공산당에선 공식적인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은 곧바로 중지되고 쇼스타코비치는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1: 쇼스타코비치는 음악원 교수직도 내놓고 전쟁을 소재로 한 선전 영화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숲의 노래 같은 정권에 영합하는 작품의 작곡에 주력하면서 후폭풍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발표를 미루면서 몰래 실내악이나 교향곡 등도 작곡했고 1953년에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다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작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0: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 쇼스타코비치는 상당히 많은 영화음악을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듣기에 무척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등해라는 제목의 영화를 위해 작곡한 음악인데 등해, 소나 말 같은 가축 같은 데 붙어갖고 괴롭히는 곤충, 그 피 빨아먹는. 오. 그는 이 영화의 음악을 모아 모음곡으로 다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8번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성 마틴 인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0: 쇼스타코비치의 등의 모음곡 중 8번 로망스, 네빌 마리너가 주의하는 성 마틴 인더필즈 연주였습니다.
1: 이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 치하의 소련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작곡가입니다. 스탈린 사망 이후 다시 본격적인 작곡 활동을 펼쳤는데 그의 작품은 소련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미국에서도 많이 연주됐습니다.
0: 쉔베르크 이후 서방의 현대음악은 일반 청중들에게 무척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쇼스타코비치 작품이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활동 당시에는 서방의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그의 보수적인 성격을 비판하는 일도 많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오히려 그의 작품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쇼스타코비치를 대표하는 작품은 역시 그의 교향곡입니다. 교향곡 7번 같은 경우는 미국 초연이 라디오로 중계돼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라디오로 들었다고 합니다.
0: 바로 이 곡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7번 중 1악장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쥐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법이라고 해서 절대 불변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곤 하죠. 문제는 법이 바뀌는 그 사이에 공백입니다. 위헌성이 확인된 옛 법과 뒤늦게 만들어질 새 법 사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사건은 바로 그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2: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31만 원 정도입니다. 세 자녀분이 나눠 갖게 되는 구조고요.
3: 31만 원이요? 그런데 동생이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1억 9천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 돈에 제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유류분이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만큼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해도 다른 자녀들이 내 몫을 달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언니 A씨는 어머니가 생전 동생에게 건넨 약 1억 9천만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아니, 어머니를 27년 동안 모신 건 저거든요. 언니가 아니라요. 병원비며 휴대전화비며 제가 냈고요. 그 돈은 제가 어머니를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의 수준을 넘어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2,595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1: 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한 건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 그러던 중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 헌재 결정 나온 거 보셨죠? 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재판 결과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2: 그런데 헌재에서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3: 위헌이라면서 그 법을 계속 적용한다고요?
1: 헌재의 결정으로 동생의 27년 부양을 다시 따져볼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새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상속, 유류분 분쟁에 관한 사건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본무업인 윤치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윤치웅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사건부터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언니가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이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소송을 한 건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당사자분들의 어머니께서 2022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긴 재산이 예금 약 31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돈은 세 자녀가 함께 물려받았는데요. 문제는 돌아가시기 전 2016년에 어머니 계좌로 약 1억 9,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왔고 이 돈이 둘째 딸인 동생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언니가 어머니가 동생에게 준 1억 9,800만 원 중에서 내 유류분 몫을 돌려달라 이렇게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1: 그런데 언니가 문제 삼은 돈이라는 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긴 상속재산이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상속재산은 예금 31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4: 네.
1: 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대략 그것도 한 6년 전에 동생한테 이미 줬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유류분으로 내 몫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4: 예, 포함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떼어준 재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여재산까지 다 합산해서 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미리 받아간 돈도 결국 유류분 산정 기준에 포함되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의 몫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그러면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은 모두 전부 뭐 시기를 가리지 않고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점이나 사람이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4: 네,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대상이 배우자와 자녀처럼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5년 전이든 뭐 10년 전이든 아니면 심지어 20년 전에 줬던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준 재산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에게 생전에 준 돈은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아, 요약하자면 자녀 같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시점 상관없이 다 포함해서 특별수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4: 네.
1: 그게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4: 예, 그렇습니다.
1: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동생은 어머니를 약 27년간 모셔왔고 뭐 요양병비며 뭐 휴대전화 요금까지 내가 다 부담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1심, 2심 모두 그게 통상의 수준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27년 동안 모셨다고 하면 기간도 사실 길고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4: 네.
1: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4: 예, 물론 이 부양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도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법 규정 자체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 계산에는 자녀의 기여도를 반영해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 네. 근데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4년에 헌법재판소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기존 유류분 조항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4: 네.
1: 뭐가 문제다, 뭐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4: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의 민법 조항에서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오랫동안 돌봤어도 그 기여를 유류분에서 참작해주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요.
1: 사실 이제 유류분이라는 법 조항의 취지는 상속을 못 받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움받는 자식들도
4: 네.
1: 최소한의 어떤 이제 부모 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전혀 참작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가 있었던 거고
4: 네.
1: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결정이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27년간의 그 부양을 반영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드디어 재판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동생이 오랜 시간 어머니를 돌봐왔던 그 노력이 유류분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1: 그런데 문제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입법자가 새 법을 만들 때까지는 기존 조항을 계속 적용하라라고 어떤 단서를 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진행 중이던 동생의 재판에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4: 네, 사건을 처음에 담당했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관련 내용 규정 자체가 사라지면 결국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헌법재판소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법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라고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심 때까지는 동생이 유류분 금액을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죠.
1: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완전 다른 판결을 내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만들어질 법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4: 네.
1: 그런데 왜

0: 이번 사건에는 이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겁니까?
1: 아, 그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옛 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한 것은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지 위헌적인 옛 법으로 계속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억울한 부양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1억 9천은 형제와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확정 판결이 난 것까진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동생의 승소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옛 법을 적용해서 판결한 2심 판결에 대해서 개정된 새 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즉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0: 그렇다면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법원에서는 뭘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을 놓고 보면 환송심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 환송심 재판부는 이제 개정된 민법 기준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동생이 어머니를 27년이나 모시면서 지출한 요양병원 비용이나 휴대폰 요금 등이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기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준 1억 9,800만 원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동생이 20년 넘게 어머니를 전담해서 부양한 점이 입증된다면 어머니가 생전에 주신 돈이 유류분으로 분할되지 않아서 결국 언니의 유류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방금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이 기여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요. 유류분까지 침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여분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특별수익이 보상적 증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적 증여. 이
1: 네.
0: 기여에 대한 보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한다. 이런 취지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여라고 해서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상속 관련돼서 법이 좀 다시 바뀐 부분이 있어서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까?
1: 예, 앞서 말씀드린 언니가 동생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문제된 점 외에도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구아라법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정도만 상속을 못 받게 막았는데요. 이제 개정된 법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까지 모든 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신고를 통해서 상속권과 유류분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가족을 평생 나몰라라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류분을 달라고 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0: 네, 이 상속권 상실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공동상속인이나 아니면은 이 상속권 상실 확정에 의해서 상속인이 될수 있는 그런 후순위자 또는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 이런 사람들이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요건들을 판단을 해서 상속권이 상실된다는 선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상속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웨더걸스의 It's Raining Man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girl. Uh-huh. And have we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네, 첫 소식입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를 해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서울에 폭염경보 대신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전역, 영남 일부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4: 높은 파도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여객선 운항이 일부 통제됐고 강풍에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5: 커다란 나무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덮치면서 소방대원들의 긴급 복구가 이뤄집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순간 풍속 최대 20m의 강풍에 제주 산지와 서귀포, 추자도 등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고 해안으론 강한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길은 꽁꽁 묶였습니다. 제주도는 본섬과 마라도, 가파도 등 부속 섬을 잇는 두 개 항로 6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전남에서도 17개 항로 운항이 통제되는 등 전국에서 21개 항로 27척의 여객선이 멈췄습니다.
6: 남서쪽
2: 기상청 예보관입니다.
6: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대부분의 해상에

0: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극한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너울에 최대 80mm의 비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설입니다.
2: 네, 보신 것처럼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요. 열기에 데워진 하천과 호수에서 녹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3: 소양호와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은 물론 도심 하천에서도 녹조가 관찰되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4: 호수 가장자리가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물감을 풀어놓은 듯 띠를 이루며 퍼져나갑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유해 남조류, 즉 녹조가 발생한 건 올해로 4년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물순환 장치를 설치한 덕분에 지난해보다 범위가 크게 줄어 취수원 오염 우려는 없지만 발생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 붕어 떼죽음 사태를 겪은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5: 녹조가
6: 소양호 어민입니다.
5: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기가 죽어나가고 그래요.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쏘가리 같은 거도 주낙 놓으면은 쏘가리도 죽어나와요. 거기서 녹조 밑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4: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도 비상입니다.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호수가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7: 장마지구서 최고 많이
6: 대청호
7: 뛰는데
6: 인근
7: 최고
6: 주민입니다.
7: 뛰었다 지금.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요,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4: 폭염과 가뭄이 겹친 영남 지역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주요 상수원인 회아호는 취수탑 근처까지 녹조가 침범했고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과 이어지는 도심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유속이 느린 하천 가장자리마다 녹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투명컵에 이렇게 담아보면 녹색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마치 녹차 라떼를 연상시킵니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전국 곳곳의 하천과 호수는 이처럼 짙은 녹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호수와 하천에서 시작된 녹조와의 싸움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2: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땅도 바다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3: 농수산물 생산과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치솟는 가격이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서울의 한 전통시장.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에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9: 많이 비싸요. 근데 이제 손에 가다가도 지금은 시금치 자체가 맛도 없는 데다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안 사고 반찬 가게 가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먹어요.
8: 시금치 평균 소매 가격은 1,978원으로 한달 사이 2.5배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오이와 애호박,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50% 안팎 뛰어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상추 같은 채소류는 잎이 얇고 수분 증발이 많아 고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겁니다. 폭염이 바닷물을 뜨겁게 달구면서 수산물 가격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양식 어류가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폐사하자 광어 평균 경매 낙찰 가격은 22,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온도가 오르는 탓에 폭염의 여파가 수산물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건 다음 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달 내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히트플레이션 여파가 한달반 앞으로 다가온 추석 차례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0: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나 수산물의 생산에
6: 이은희
10: 있어서 큰
6: 인하대 소비자학과
10: 타격이 있을 것으로
6: 교수입니다.
10: 예상돼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 추석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8: 다만 정부는 채소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 폐사 규모 역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강화하고 고수온에 취약한 수산물은 조기 출하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수도권 상공에서 신기한 현상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3: 하늘에 떠 있는 정체

0: 반짝이는 빛이 3개 정도 보이길래 급하게 촬영한 거야.
1: 하지만 속도가 빠르지 않은 데다 급가속이나 직각회전 같은 비현실적인 고속비행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고도 상공에서 바람을 타고 천천히 이동하는 대형 풍선이나 드론 기체가 태양광을 강하게 반사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근 시흥상공에선 또 다른 기이한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층이 마치 자로잰 듯 정확히 일직선 경계를 이루며 하늘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 거대한 구름 장막의 정체는 기상학적 전선 구름 현상입니다.
2: 성질이 다른
3: 관기성 YTN 재난잠을 위원입니다.
2: 부딪히면서 전선대가 만들어진 건데요. 동풍이 밀어붙이는 경계면을 따라 구름이 형성되고 건조한 공기와 만나는 하단부가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선명한 일직선 경계가 나타난 겁니다.
1: 상공을 뒤덮은 선명한 구름 장막과 강한 햇빛 반사가 만들어낸 미상의 빛점들. 무더위 속 밀려든 동풍과 강한 여름 햇빛이 만들어낸 수도권 상공의 이색 풍경은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신기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습니다.
4: 박빙 승부가 여전한 가운데 이제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에서 사활을 건 표심 공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강원과 대구 경북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지켜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48.54% 득표율을 얻으며 2위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앞섰습니다. 하루 전 제주 인천에 이은 2연승으로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7.06%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송영길 후보는 누적 득표율도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고리로 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의 협공이 두드러졌습니다. 김 후보는 내년 강릉 서울 재보궐선거가 열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고 재신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쳤고 송 후보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6: 말실수를 해서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중앙당이 입장을 못 정해서 한 지역을 놓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척결시켜야 될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지지율이 역전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력으로 부활시켰다는 것이 가장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5: 이에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로 민주당이 갈라졌다. 노선보다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며 1위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6: 반명 반명 외치면서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6: 근거 없이 신천지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선을 이긴단 말입니까?
5: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한민수 후보와 친명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가 여전히 당선권입니다. 다만 강원과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TK 5% 가산을 반영해도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경선이 치러지는 호남과 서울 경기가 권리당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최대 승부처로 후보들은 저마다 승기를 잡았다며 막판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제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지방선거 책임을 고리로 계파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친명계 서미화 후보는 팀 정청래에 민주당을 맡기면 총선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고 김용 후보는 오세훈, 한동훈을 귀환시켜놓고 왜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이긴 곳은 자기가 잘해서 진 곳은 대표를 탓하는 이중잣대라 규정했고 이성윤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에 사과하지 않으면 적반하장이라 쏘아붙였습니다. 공방 속 김영호 후보는 험한 말로 비난하며 반사이익을 취하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고 임미애 후보는 땡볕에서 고랭지 배추를 갈아엎으며 피눈물 흘리는 농민을 생각해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며 양측에 자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매물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더 큰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입니다.

0: 인데요. 정부는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업 지구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복합 사업으로 2만 가구 이상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서울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6만 400여 건에서 9일 6만 2,500여 건으로 2,100여 건, 3.4% 늘었습니다. 서초구가 6.1%, 강남구가 5% 늘었고 영등포구, 용산구 순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돈줄이 막혀 매수세는 없습니다.
2: 서울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문제는 집주인의 실거주 선택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입니다. 이미 올해 성북구와 노원구 전셋값이 10% 안팎으로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의 5배가 넘는 6.53%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 아파트 펜식 사회가
2: 박원갑 KB구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입니다.
3: 아파트 쪽에서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공급을 확 풀어서 결국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시켜야 된다.
1: 또 준공업지구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물레동과 성수동 등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신속한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 가구 달성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공급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4: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국민의 입법 의견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웹사이트를 보면 시가 45억 원 정도부터 부담이 껑충 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2,2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세금 부담을 늘리는데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실거주 인정 요건을 넓혀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이번 달 말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전까지 당정 조율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 비거주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번 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나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인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외치던 호언 장담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번째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0: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조금 선선한 날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17일간의 열대야가 멈췄습니다. 새벽에도 시끄럽던 매미 소리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고 한낮의 열기도 좀 누그러질지 기대해 봅니다. 더위가 힘든 이유요. 인간의 체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온 동물이죠.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생명이 지켜집니다. 파충류 같은 동물은 그래서 겨울잠을 자죠. 어쩌면 이 무더위와 여름, 혹독한 추위까지 견디는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좀 드나 봅니다. 경제도 항온동물같이 발전 성장하는 표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도 분위기 나쁘진 않았는데요. 우리 증시 대표주 전망을 좋게 본 분석도 나오고 힘들다, 이제 한국 시장 떠난다 이런 비판들도 나옵니다. 머니 네버 슬립 오진석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간밤 AI로 만 건의 해외 외신 기사를 분석해서 세상 지도를 알려주는 첨단 외신 분석 고승혁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입 크기로 꼭 알아야 할 뉴스를 빨리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 만나보죠. 더위 한풀 꺾이니 이제 가뭄 걱정도 생기는데요. 이 모든 게 체온과 또 발전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라 생각하니 해볼 만한 걱정 같기도 합니다. 이번 주도요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0: 어릴 땐 한입 크기로 어머니가 이렇게 입에 쏙쏙 넣어주는 것들 먹기 참 좋죠. 뉴스도 한번 그렇게 전해드려볼까요? 어머니의 손맛은 아니고요. 강영구 뉴스 셰프의 뉴스 손맛입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계속 이렇게 수식어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의 첫 소식은 뭔가요?
1: 주택 공급 웬만한 건 다 하라는 이 대통령.
0: 정책하겠다 말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재검토도 해요. ISA도 지금 재검토하라 이런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데 주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제 개편 말고 공급도 좀 해라 이 말이잖아요.
1: 네. 주택 공급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됐던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웬만한 건 다 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0: 네. 규제가 나오고요. 공급이 안 나오면 오히려 값이 비싸지 지고 맨물이 잠길 수 있다 이런 경험들 때문인데 후속 대책 뭔가요?
1: 추가 공급 규모는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으로 예상되고 이 중 2, 3년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또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 수서 차량 기지 등이 서울주택 신규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 강남권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굉장히 매력적인 입지들이고요. 또 이미 오르고 나면 이거 지어놓으면 또 그게 더 프리미엄이 돼버리니까 빨리 공급해라. 오르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부지 공급을 부지를 땅을 정말 영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와의 해결할 문제가 있죠.
1: 네,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 활용 또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는데요. 특히 용산 어린이 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0: 네, 이르면 13일 정도에 주택 공급 대책도 나온다고 합니다. 재택 발표 대책 발표되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 속보로도 전해드립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은 요새 어때요?
1: 네,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죠.
0: 네.
1: 임차인 계약 기간 끝나면 내가 실입주하겠다, 집을 팔겠다, 혹은 전월세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0: 네, 주거 약자들의 피해는 잘 막아주시고요. 뭐 하지만 부작용입니다. 왜곡된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그 부작용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청 얘기 다음 소식이라고요?
1: 네, 검사 없는 중수청 합동수사과.
0: 자, 10월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나오는데 지금 입법을 통해서 국무회의도 의결됐죠. 검사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직제안에도 이게 반영된 모양이죠.
1: 맞습니다. 중수청은요, 부패와 경제, 또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회 사이버 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유형별로 전담하는 수사부서를 갖게 됩니다.
0: 예.
1: 그리고 합동수사과가 신설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0: 합동수사과, 예전에는 검사들이 좀 뭐 그걸 책임졌었잖아요.
1: 맞습니다. 보통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가 검사가 지휘를 했죠.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중수청 합동수사과 구성에서 제외되는 거죠.
0: 수사권이 없더라도 법률 전문가잖아요. 뭐 기소, 공소 유지를, 그러니까 재판을 유지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의견이 분분한가 봐요.
1: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했고요.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시각이 좀 다른 거죠.
0: 예, 시각이 다르지만 이 틈새를 노리고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보완책 마련할 시간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정부가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더위 좀 가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진짜 귀뚜라미 소리 들리더라고요. 반가웠는데
1: 네.
0: 이제 또 감 가뭄 걱정이에요.
1: 폭염과 가뭄으로 바닥 드러낸 저수지.
0: 그러니까 더위 생각만 했지 이게 물이 부족할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1: 네, 전국 48개 시군에서 기상 가뭄이 발생했고 특히 부산, 경남 김해, 울산 울주에는 심한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의 댐과 저수지가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거든요.
0: 비가 안 와서 그런 건가요?
1: 네,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을 보면 603mm인데요. 평년의 82.3%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또 농업 용수가 부족해지면서 흉작 우려가 커지고 있죠.
0: 맞아요. 안 그래도 더워서 농작물이 피해 입는 히트플레이션 소개해 주셨잖아요.
1: 네네.
0: 이제는 또 물 부족하고 가뭄이면 이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1: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것처럼 더위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히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인해 채소 수급이 불안해지고 채소뿐만 아니라 가축과 양식 어류가 폐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0: 예, 정부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현재의 채소라든지 농산물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비는 언제 옵니까?
1: 안타깝게도 가뭄을 해소할 충분한 비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16일까지 뚜렷한 비 예보였고요. 비가 절실한 남부지방 강수량도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 네.
1: 10월은 돼야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아질 거라는 예측도 나왔죠.
0: 자, 이제 미리 좀 열 받지 마시고요. 예고해드립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소식이요.
1: 대한축구협회 사과문 후폭풍.
0: 네 글자로요. 나라망신입니다.
1: 부끄럽죠.
0: 어떤 내용이죠?
1: 대한축구협회가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면서 2011년부터 12년까지 국내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축협이 외국인 심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구성원도 몰랐던 십수년 전의 일이다.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습니다.
0: 아니, 정말 망신이고요. 뭐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뭐 세계 축구에서도 우리 축구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심판 성접대라뇨.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

0: 의견도 한마디 했네요.
1: 네. SNS에 어떤 정신머리를 갖고 있으면 이따위 글을 쓸수 있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0: 예, 왜냐하면 반성해야 되는 쪽에서 명확히 반성해야 되거든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뿐만 아니라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축구협회인지 국민들이 의구심 가질 겁니다. 끝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1: 네, 모친 살해한 10대 구속.
0: 날 낳아주시고 세상에서 날 가장 사랑할 것 같은 존재인데 어떤 사건입니까?
1: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에 18살 A군은 자택에서 모친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A군은 자진 신고했고요.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달아날 우려가 있고 또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할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 어떤 사안이었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명확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가족은 마지막 사회의 보루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존속 간에 일어나는 이런 범죄는 형량이 높죠.
1: 네, 살인죄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 과거에도 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벌써 한 수십 년된 뉴스가 됐지만 가족마저 무너지는 건 그들 자체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한번은 되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0: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는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요. YTN에서 YTN 라디오에서 아주 야심차게 만든 YTN 경제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구독자 뭐 7천 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네 단계에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여러분 주신 이름도요 골랐거든요. 오늘 이제 최종 결정되고 선물 당첨자는 아마 이번 주 안에 갈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께 안내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응원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방송으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침에 깨워드리고요. 응원해드리고요. 힘내라고 해드리고요. 힘들다고 하시면 위로의 토닥거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안되면 저희 출연자분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YTN 라디오에서 나를 한번 응원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AI로 전 세계 외신 1만 건을 간밤에 분석합니다. 뭐 AI가 분석하고요. 그동안에 이분은 주무셨겠죠. 고승혁 AI 뉴스랩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AI 덕에 잘 자고 만 건 보고 왔습니다.
0: 하지만 아침에 오면요, 새벽에 막 저희 스튜디오 옆에서 열심히 또 그 분석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외신 한 줄로 요약해봤다고요?
1: 네, 이번 주 외신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다들 재고가 바닥났다입니다.
0: 재고가 바닥났다? 뭐예요?
1: 예, 우리 증시는 B2 물량이 바닥까지 다 털렸고,
0: 아, 맞아요.
1: 미국은 미사일이 바닥 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머리숱이 바닥났다가 갑자기 복구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0: 이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도 많이 걱정하는 얘기인데 철렁했습니다. 바닥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저는 마지막 게 제일 와닿긴 합니다. 어쨌든 AI 뉴스랩 경제 전망 지수, 안보 전망 지수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경제 전망 지수부터요.
1: 예, 요즘 중꺾마라는 말 쓰죠.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건데요. 우리 네. 경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에서 얻어맞는데 반도체 하나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뉴스랩 경제 전망 지수는요, 5점 만점에 2.8점이죠. 외신 1만 건 중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3,290건이었고 긍정은 24.9%, 부정은 49.6% 수준이었습니다.
0: 악재는요?
1: 악재는요, 당연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6월 고점 대비 40% 가까이 무너졌어요. 두 가지가 지적되는데요.
0: 네.
1: 하나는 AI에 몰빵한 투기적 쏠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는 구조죠. 다른 하나는 더 뼈아픈 지적인데요.
0: 예.
1: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했잖아요.
0: 예.
1: 이게 폭락을 증폭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0: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약간 위험한 거 아니었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쏠려 있고 너무 변동이 컸고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부가 대책 내놓으니까 12조 쏠려 있던 돈이 또한 0.8조 정도로 쑥 빠지고 이 또한 또큰 변동이기도 합니다. 빚이 청산되는 과정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는 변동성 이제 지났다라고 했네요.
0: 예,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환자가 이제 38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하죠.
1: 네.
0: 아직 아프기는 한데 응급실에서는 나온 상태로 봤습니다.
1: 네.
0: 시장이 얼마나 요동칠지 보여주는 공포지수 V코스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말에 98까지 치솟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였는데요. 그게 이달 들어 70대 중반까지 내려왔고 블룸버그는 이걸 근거로 가장 심각한 국면은 지나갔다고 봤습니다.
1: 예, V코스피 얘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보험에 비유하자면요.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뭐 다른 나라들은 20, 30, 40 이런데 우리는 막90 이렇게 올라갔었으니까 힘들었고 또 정책 실패 관련된 내용도 정부가 이거 왜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도입했느냐라는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야당에서는 책임론 김영범 실장 내려와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0: 그렇죠.
1: 안보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안보 전망 지수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오락실에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1: 네.
0: 하나 때리면 딴 데서 튀어나오는 게임인데 이번 주는 세 마리가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1: 아, 이거 때릴 때마다, 아, 왜 때려? 뭐, 이거 기억나요? 그죠? 아, 이거 아시는 분들도 좀 옛날 세대신데. 몇 점인가요?
0: 네, 안보 전망 지수는요. 5점 만점에 2.0점입니다. 외신 1만 건 중에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는 2,451건이었고요. 긍정은 7.3%인데요. 부정이 무려 82.4% 수준이었습니다.
1: 악재는요?
0: 악재는요, 미국의 무기 재고 고갈입니다. 이란전이 길어지면서 패트리어 요격 미사일 재고가 1,700발 밑으로 떨어졌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배치해둔 미사일까지 중동으로 빼고 있거든요.
1: 예.
0: 여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이 최대 5만 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이 결정됐다면서 북러 밀착을 경고한 것도 부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중동, 우크라이나 한반도 위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 네, 이게 미국이 전 세계 안보에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건 거기서만 써 이거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기 재고 얘기 좀더 해주시죠.
0: 네, 결혼식에 하객을 200명 부르고 뷔페는 50인분만 시킨
1: 아,
0: 상황이
1: 안
0: 딱 미국
1: 되죠.
0: 재고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6개월째예요, 전쟁이. 그런데 당초에는 한 달이면 끝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1: 네.
0: 예측이 6배나 빗나간 겁니다.
1: 아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빨리 끝날 줄 알았다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요즘 전쟁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상황 숫자를 좀 알려주시죠.
0: 네, 숫자를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란전 첫한 달에만 토마호크 미사일을 850발 이상,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 미사일을 합쳐서 1000발 이상을 썼습니다.
1: 네.
0: 전투 초기 몇주 동안 에이테큼스 미사일도 1300발 넘게 발사했고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집계로는 전 세계 패트리엇 재고가 전쟁 전 2200발에서 지금 800여 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 예.
0: 사드도 400여 발에서 200여 발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1: 예. 생각보다 고급 비싼 무기를 많이 썼는데 소모하는데 전쟁은 안 끝나는 상황이고 우리에게 직결되는 이유는요?
0: 네, 동맹 지원이 이슈인데요.
1: 네.
0: 전문가들은 CNN에 이 재고 부족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미래 전쟁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쓴한 발의 미사일이 몇년뒤 한반도 유사시에 없는 미사일 한 발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1: 예.
0: 우리 방산에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미국 국방부가 증산하도록 요구했어요, 무기를요. 그런데 록히드 마틴, RTX, 보잉의 생산 능력이 이미 병목에 걸렸다는 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미국 혼자서는 무기 증산에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생산 기반 시설을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적 호재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던 미국산 무기는 인도가 늦어지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확정적인 악재입니다.
1: 우리도 글로벌 방산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네요.
0: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규모를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올려 말하면서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한테 왔을까?
1: 예.
0: 이게 앞선 뉴스와 연결이 됩니다. 미국이 자기네도 무기가 부족하다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1: 러시아와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고 물론 우리도 휴전선을 맞대고 있습니다만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0: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이야기한 게 병력 숫자보다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군이 이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북한제 미사일이 발견됐고요. 크리비리의 인근 마을이 북한산 미사일에 공격받아 일가족 6명이 숨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 예.
0: 잘 안 알려진 무서운 대목도 있는데요. 북한이 얻는 건 실전 경험만이 아닙니다.
1: 예.
0: 러시아로부터 라이선스, 그러니까 무기 제조 기술 사용 허가를 받아 각종 무기를 공급받게 될 거라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1: 이건 대한민국 당신들한테도 위험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 이 얘기인데요. 하지만 안보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전 세계의 총성과 포성이 끊이질 않는군요. 자, 이렇게 무기 재고 문제가 됐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킨 트럼프가 본인의 카드를 했다 까보인 결과가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유로워졌다. 이런 또 심도 깊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재고 얘기, 이건 좀 특별한 재고입니다.
0: 네.
1: 풍성한 금발과 관련된 거네요.
0: 아, 이게 약간 안타까운데요. 연설을 2시간 했는데 다음날 헤드라인이 전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 최강대국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 레드록 카지노 행사에서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1: 예.
0: 일단 볼륨이 부쩍 살아났고요.
1: 예.
0: 밝은 금색으로 빛이 났어요.
1: 예.
0: 그래서 부분 가발을 썼거나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 아니냐 추측이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조명이 전부 다
1: 조명 때문이다.
0: 예, 카지노 LED 조명이
1: 네,
0: 좀 화려하잖아요.
1: 화려하죠.
0: 예,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AI로 만든 밈이 본물처럼 쏟아졌는데요.
1: 맞아요.
0: 트럼프의 충성파 참모들이 전부 똑같은 금발 가발을 쓰고 서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 나오고요.
1: 저도 그거 봤어요.
0: 예, 제일 재밌는 건 이름이에요.
1: 네.
0: 요새 저도 얘기했지만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영어로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인데
1: 네,
0: 이걸 비슷한 발음으로 빗고 와서 스트레이트 오브 헤어무즈라고
1: 예,
0: 부른 겁니다. 국제 정세와 탈모를 한 단어로 묶어버린 거죠.
1: 이거 뭐 우리 대선 캠페인으로 등장한 적 있고 사실은 당사자들한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단순 가십이 아니라고요?
0: 예, 이 밈이 유독 크게 번진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80이에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 부활절 행사에서 조명에 정수리가 드러난 사진이 논란이 됐고요.
1: 네.
0: 만성 정맥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또 손등에 든 멍을 두고도 말이 많았거든요.
1: 예.
0: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와서 진짜 이슈는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80대 대통령이 초강대국 미국을 이끌 수 있느냐는 리더십 문제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집착이 좀 유서가 깊죠.
0: 예. 과거 전설적인 앵커였던 바버라 월터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가발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며 직접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보라 이렇게 권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월터스 앵커는 훗날 자신은 여전히 그게 부분 가발이라고
1: 아이고,
0: 생각한다 회고하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타임지가 아래쪽에서 찍은 사진을 표지에 실자마자 머리카락이 적어 보인다며 항의해서 결국 타임지 표지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1: 굉장히 본인이 민감해하고요. 뭐 우리도 무슨 가발 논란 이런 게 정치권에도 돈 적이 있었고요.
0: 그죠.
1: 머리털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일 잘해야죠. 네, 정치인들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양한 재고 부족 관련 뉴스였네요. AI 뉴스랩 고승혁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인간은 항온동물이라 이 더위도 추위도 견디느라 힘들다 얘기했는데 경제도 꼭 요새 항온동물 같습니다. 진짜 그 항온은 뭐고요? 변수는 뭘까요? 이런 것들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네버 머니 네버슬립 팀장 오딘석 마켓 에디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또 머니입니다.
1: 아유, 머니 네버 슬립. 오늘도 안 자고 일찍 나오셨어요.
2: 오늘은 머니 조금 슬립하고 왔습니다.
1: 예, 조금 슬립하고 네, 나오셨지만
2: 미국장이 없어서요.
1: 그렇습니다. 자, 주말에는 없었죠. 그런데 주말 관련된 뉴욕 증시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2: 예. 지난주 미국 증시 상당히 강했습니다.
1: 네.
2: 뭐 주간으로 쭉 보면은 S&P 500이 3.6%, 나스닥이 5.2%, 다우가 2.9% 올랐고요. 특히 금요일에 S&P 500이 7,757까지 오르면서
1: 예,
2: 역시 다시 한번 사채가 써줬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보여주는 지표 상당히 좋았는데 금요일에 고용지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예상밖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1: 그러게요.
2: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되려 직전주보다 거의 0.1%포인트 정도 내려왔고 네. 달러 인덱스도 100 밑으로 99.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빅스 같은 것들 예. 15 밑으로 내려오면서 금리는 내리고 달러도 약해지고 공포 지수도 좀 낮아지는 아주 안정적이지만 금리 관련해서 위험적인 선호 현상 네.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다만 유가가 조금 소폭 반등했어요. 이 네. 부분이 좀 변수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여러분 이렇게 그 돈 조달하기 쉬워지고요. 금리 오를 거라는 기대가 없어지고 편안해지면 안정되면요. 돈은 위험한 곳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거기가 바로 증시죠.
2: 그렇죠.
1: 자, 그 증시 우리 코스피 좀 봐야 되는데 앞서도 예. 저희가 분석 시간에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쏠림이 크잖아요. 반도체로. 예. 어떻게 보십니까?
2: 일단 뭐 반도체 관련해서 쏠림 현상 뭐 선별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가 지난주에 나타났기 때문에 네. 한 번은 쉬고 가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올랐던 이유를 좀 돌이켜보면 네. 여태까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반도체 전체가 올랐잖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약간 진정을 하려고 보니까 올랐던 이후에서 우려는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다.
1: 네.
2: 여전히 AI, GPU 관련된 섹터는 올라주고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1: 맞아요.
2: 지금 계속적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 둔화 가능성
1: 예.
2: 이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1: 이익 실제로 문제군요.
2: 예, 지난주 금요일에도 CT에서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AMD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ADR 같은 종목들이 빠지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펀더멘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점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중국 경쟁자의 등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 왜 이렇게 좋았다가 나빠지는 거야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좀 들어갔고요. 실제 이익이 있느냐, 정말 돈을 벌어서 돈이 도느냐를 따져가기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 ADR은 그런데 왜 하락한 거야라고 묻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2: 예, 뭐 많이 밀릴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1: 네.
2: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1: 네.
2: 대규모 투자가 동시에 나왔죠.
1: 네.
2: 그래서 이제 투자가 너무 크면 이게 수익으로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 거냐에
1: 네.
2: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급락 원인을 보면 외신 측에서는 하이닉스의 문제보다는 역시 앞서서 나왔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1: 예.
2: ETF라든지 외국인들이 지금 팔자세
1: 예.
2: 나타내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블룸버그의 주말 뉴스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1: 네.
2: 이런 과매도 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1: 맞아요.
2: 들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긍정적인 요소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처럼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열심히 잘 살면 다이어트 성공할 거야는 장기적 전망이고요.
2: 예.
1: 그래서 오늘 몇 킬로 빠졌는 데는 단기적입니다. 그걸 한 그릇 안에 넣고 보시면 항상 그래서 언제 좋아지는데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요. 좀 그걸 분석해서 보면 좋고 주주 환원 방안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물론 이제 투자를 많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또 좀 우려가 생겼지만 주주 환원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2: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1: 네.
2: 평가가 나오면서 굉장히 쏟아냈던 날이었는데 긍정적인 재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1: 네.
2: 3분기 중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 방안을 또 발표하겠다고 밝혔고요. 주당 375원의 배당도
1: 네.
2: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한 5시쯤에 오후에 나왔는데
1: 네.
2: 이때가 미국 프리마켓이 열려있을 때잖아요.
1: 네.
2: SK하이닉스 ADR이 상당히 낙폭이 확 줄어드는 그런
1: 네.
2: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이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주주한테 돌려주면 하단을 방어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HBM 메모리 성장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만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이런 주식 전문가들의 분석과 또 여러 지표들 말고요. 내 주변에서는 정말 AI를 얼마나 쓰고 있나 이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쓰는 데이터와 트래픽들이 부족해지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너무 반도체와 AI 쪽으로만 쏠려 있습니다. 근데
2: 네.
1: 요즘 보니까 코스피가 좀 다시 방향을 찾아가고 금융주도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2: 일단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수급을 굉장히 빨아갔는데 문제는
1: 네.
2: 이게 하락 장세에서 청산 매물이 많이 나왔잖아요.
1: 네.
2: 그래서 매도 장세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정책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그 요건을 조였고 그러면서 여기보다는 다른 데로 돈이 가는
1: 네.
2: 그런 수급적인 로테이션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바이오, 2차 전지,
1: 네.
2: 방산, 태양광 이런 비반도체 성장 섹터로 수급이 가고 있고 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1: 네.
2: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실리콘 관세 관련된 우리 가 좀 있었는데
1: 네.
2: 되려 OCI라든지 하나 솔루션은 올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돈이 못 갔던 곳으로 한번 돈이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실리콘 중국산
2: 예.
1: 태양광 패널에도 쓰이고 반도체도 쓰이는 재료 관세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린 미국에 공장 있는데
2: 그렇죠.
1: 호재인 거죠.
2: 동맹국의 이제 우호적인 정책을 오히려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1: 네.
2: 그런 측면인데 OCI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은 없어요. 그런데
1: 예.
2: 일단은 동맹국 우선주의 정책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 열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2시간 12분 뒤에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일시적인 돈의 피난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좀 넓게 시장을 경기장을 써야 되는 건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 일단 어디를 봐야 되느냐라는 뭐 말씀을 드리자면 안정적으로 가자면 방금
1: 네.
2: 제가 말씀드렸던 비반도체 섹터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2: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난주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방산,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확 나오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외국인이 반도체를 사들이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 예.
2: 수급 자체 확인한 다음에 이 저가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게 비반도체 순환매로 가는지 이런 흐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게 안정되고 이제 또 완만하게 계단형으로 올라갈지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걱정도 많습니다. 반대매매 강제청산 이런 얘기도
2: 예.
1: 해주셨지만 이제 빚 내서 하는 것들은 좀 정리가 됐다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해외 변수들도 많고요.
2: 예.
1: 당장 어떤 형태로 올라갈 건지 왜냐하면 모건스탠리는 지금 다시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야라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지만 꼬셨거든요.
2: 예.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당장 뭔가가 튀어오를 요인 자체는 이번 주는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고용지표가
1: 맞아요.
2: 미국에서 잘 시장 해석에는 나왔지만
1: 네.
2: 이번 주에 또 거대한 친구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1: 맞아요.
2: CPI라는 친구가 좀 나와요.
1: 네.
2: 물가지수고 이게 이제 월드컵 기간 혹은 그 이후에 미국의 물가지수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가 시장 기대치보다 너무 뜨겁게 나온다, 높게 나온다라면 이제 고용도 안 좋고 물가도 높아지는
1: 네.
2: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미국의 영향을 좋지 않게 받을 가능성
1: 네.
2: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1: 예,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는데 이게 높고 너무 힘들면요. 말 그대로 돈이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2: 예.
1: 증시는 조금 살만하고 편안하고 돈이 여유로울 때 마구마구 투자되잖아요. 그러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저는 요즘 코스피 보면서는 버티기가 제 일인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좀 시야를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정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2: 일단은 우리 장세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커졌던 이 비중을 좀 줄이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2: 물론 정책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버티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1: 네.
2: 너무 크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1: 네.
2: 이제 미국의 지표와 우리나라의 성장세를 동시에 확인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긍정적인 마음까지 전해주신 머니 네버슬립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네 해봅시다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9: 김나입니다.
8: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9: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자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3: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내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

0: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드디어 열대야가 멈추면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폭염특보가 축소 약화됐는데요. 강원과 영남 동해안 지역은 해제됐고 대부분 지역에서도 경보에서 주의보로 약화됐습니다. 현재 서울 25.1도, 부산 26.5도, 전주 27.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라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상계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4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는데요. 한남대교부터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북정에서 탄천 일교까지 2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9km 정도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 경보가 폭염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를 해제한 지 이틀 만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서울에 폭염경보 대신 폭염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 남부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충청 전역, 영남 일부에 내려진 폭염경보도 주의보로 하향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극한 폭염은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무더위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라 이번 주도 34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시가 폭염 속 수돗물 원수의 수온이 올라 맛 냄새 물질과 소형 생물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질 감시와 정수 처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 원수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7월에는 평균적으로 24도 수준이었지만 이번 달 5일에는 29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한강 본류와 취수장 9개 지점의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맛 냄새 물질 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선제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TK 순회 경선 당원 투표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가 48.54% 득표율을 얻어 정청래 후보를 4.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정 후보를 1.48%포인트 앞서며 조금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강원 TK 순회 경선에서 7.06% 득표율을 얻으면서 누적 득표율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제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지방선거 책임을 고리로 개파 대리전을 벌였습니다. 친명계 서미화 후보는 팀 정청래의 민주당을 맡기면 총선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고 김용 후보는 오세훈 한동훈을 기환시켜 놓고 왜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이긴 곳은 자기가 잘해서 진 곳은 대표를 탓하는 이중잣대라 규정했고, 이성윤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에 사과하지 않으면 적반하장이라 쏘아붙였습니다. 공방 속 김용호 후보는 험한 말로 비난하며 반사이익을 취하지 않는 게 소신이라 말했고, 임미애 후보는 땡볕에서 고랭지 배추를 갈아엎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농민을 생각해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며 양측에 자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및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기한 연장 이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특위는 오늘 3차 청문회에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투표율 조작 의혹 등을 따져묻습니다.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된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시점을 놓고 공방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18일 실행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정을 늦춰 곧 출범하는 특검이 참석한 상태로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차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관련 부처와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연구 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 입법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내용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세법 개정안에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시작 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이견이 다수 제기된 이들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ISA의 경우 한도 2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기업이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에 다시 검토합니다. 정부가 조만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준공업 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 준공업 지역에서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 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으로 물레동과 성수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 3일 정부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3일 6만 409건에서 어제 6만 2,516건으로 2,107건, 3.4% 늘었습니다. 구별로 서초구가 7,630건에서 8,098건으로 6.1% 증가했고, 강남구가 9,453건에서 9,934건으로 5% 늘었습니다. 영등포구와 용산구, 광진구도 4%대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워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문제를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과 반쯤 협상하고 있을 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돈이 완전히 떨어진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입추를 지나며 더위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오늘도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28도, 광주 33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에 분.

0: 승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장성철의 뉴스 명당.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주말 제주와 인천, 강원, TK를 돌고 이제 결전의 호남과 수도권 진검 승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왜 선거에 실패했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또 대표를 하려고 하냐? 신천지 의혹으로 당을 두동강 내놓고 무슨 대표를 한다고 하냐? 이런 지루한 돌림노래 같은 공격을 뾰족하게 주고받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인미의 최고위원 후보 스튜디오에 모시고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전당대회 상황과 불거진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부는 정치 닥터스가 준비되어 있죠. 네 분의 정치 명의들과 2판, 4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바로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똑똑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날이 많이 시원해졌어요.
1: 예, 그래서 입추가 지났더니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0: 조상님들의 지혜가 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 요즘이에요.
1: 네.
0: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이죠?
1: 네.
0: 총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8일이었죠. 제주, 네. 인천, 그리고 어제인 9일 강원 TK 지역 순회 경선 결과 당권주자들의 누적 득표치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누적 득표율 46.01%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은 44.53%로 2위, 송영길 의원이 9.47%로 3위입니다. 1위와 2위 간 득표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아주 팽팽한 승부이고요.
0: 네.
1: 남은 승부처는 역시 당원의 70% 이상이 분포한 수도권과 호남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죠. 뭐 네. 이번 주가 최대 뭐 승부처고 네. 결론 나겠죠.
1: 네.
0: 제주와 인천, 강원 TK 결과 각각 어땠습니까?
1: 예, 제주 인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7.75%, 표수로는 12,237표를 얻었습니다.
0: 네.
1: 정청래 후보는 42.08%로 19,862표를, 또 송영길 후보는 10.17%로 4,799표를 득표했습니다.

0: 있었고요. 김민석 후보가 제주와 인천 모두에서 다른 두 후보를 앞섰습니다. 강원 TK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48.54%, 표수로는 18,977표를 득표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44.40%, 17,355표를 얻었고 송영길 의원은 7.06%로 2,760표를 얻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선두였고 TK 지역은 경북과 대구가 갈렸습니다. 네. 예, 경북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1위를, 대구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TK 지역은 권리 당원 수가 좀 적은 지역이고요. 근데 그런데 이번에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다고 해요. 대구가 72.01%, 경북이 71.22%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는 영남 지역 전체 투표율이 6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예, 당 안팎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승기를 잡았다는 시각이 좀 많다고 해요. 네. 정청래 의원 측은 아무래도 본 게임은 권리당원 대부분이 분포한 호남과 수도권 지역이라고 보고 역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강원 DK 결과가 나온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 초박빙으로 팽팽한데 이 자체가 저의 큰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게 솔직히 최고위원 레이스 같아요. 네. 현재 누적 투표율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일단 최고위원 총 5명 선출하기 때문에 네. 상위 5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부터 드리자면 최고위원 1위 후보는 친천계 최민희 의원입니다. 이어 2위는 친명계 박선원 의원, 3위는 또 친천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의원, 4위가 친명계 서미화 의원이고요. 네. 5위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예, 이어서 이성윤 의원, 임미애 의원, 김영호 의원 순이고요. 그리고 상위 5명 득표를 각각 보면 최민희 후보가 20.27%, 박선원 후보가 16.74%, 한민수 후보가 14.39%, 서미화 의원이 14.24%, 김용 후보가 12.65%입니다. 최고위원 투표도 역시나 수도권 호남이 관건이라서 뭐 친명계 친천계 중에 어느 쪽이 좀 우위를 점할 것인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 최민희 후보가 1등인 건 변함없는데 네. 지난번에는 22%였는데 약간 좀 득표율이 네. 좀 낮아졌네요. 네. 박선원 의원과 좀 차이가 네. 6%에서 4% 차이로 줄어들어서 네.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될 것인지
0: 그러니까요.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1: 궁금해요. 네. 하여간 볼성사나운 또 노무현 젠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0: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년 전에 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을 때 핍박당할 때 얼마나 네. 충성했냐, 넌 어디서 뭐하고 있었느냐라는 네.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2002년 대선에 정몽준 후보에게 갔던 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네. 세 살 버릇이 어든까지 간다. 또 전국에서 노사모가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뙤약볕에서 호소하고 있다면서 의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은 이 과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에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바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7일 오히려 이인재처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게 정청래 후보라면서 네. 예, 정청래 의원을 비판을 했고요. 또 노사모 정통성도 좀 논쟁거리입니다. 네. 예, 노사모는 7년 전에 공식 해체했는데요. 네. 당시 노사모 대표였던 달바라기 님이 지난 6일 성명을 냈습니다. 예, 노사모는 특정 정파나 개인의 세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 간판이 아니다. 새 과시용으로 악용하지 말라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2007년부터 정동영 후보를 지원하면서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했던 세력이 노사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건 정치적 기만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 의원은 2007년에 이른바 정통세력, 즉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 출범을 주도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노사모 출신이고 정통민주당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하면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비판인 겁니다. 이에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이 정청래는 찐 노사모 맞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SNS에 적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수도권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이 노무현 쟁탈전이 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참 20년 전 행적으로 정통성을 부각하겠다.
0: 네.
1: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0: 그러니까 말입니다.
1: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1: 서가번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한마디 했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 SNS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노무현 정신은 민주당의 자랑

0: 부끄러운 공공재다. 이 부끄러운 현실 정치의 싸움터에 더는 모시지 말자고 적었습니다. 예.
1: 집권 여당 당대표 최고위원 지도부 선출하는 전당대회잖아요.
0: 네.
1: 선거는요, 미래를 봐야죠.
0: 그렇습니다.
1: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어떻게 참.
0: 20년 전 과거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이런 논쟁 갖고 지도부를 뽑겠다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0: 네.
1: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1: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0: 네. 두 번째 뉴스는 세제 개편안 후속 조치 고심하는 정부입니다.
1: 네, 정부가 급하게 뭐 보완책을 마련한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어제 공개된 3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금융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면서 전세를 구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방향인데요.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목적으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이 총량을 좀 별도로 관리하자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SNS에 결혼 페널티 해소 22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중 하나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과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를 거론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지역에 주택을 매입할 때 4개월 이내에 입주해서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데 이 의무 조치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중이거든요. 이 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거래하는 투기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서 요건은 세세하게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청년들이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면 집 가진 사람들이
0: 네.
1: 전월세 시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0: 네,
1: 근데
0: 그렇습니다.
1: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전월세를
0: 그렇죠.
1: 구할 수가 없는데 대출만 늘려준다? 혜택만 높여준다?
0: 어쨌든 자리가 나와야
1: 그러니까
0: 되는데. 예.
1: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ISA 개편 재검토도 지시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왜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면서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상속 때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좀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예, 주가 누르기 행위가 적발되면 오히려 주가를 30% 가산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린다는 건데 여기에 적용되는 기업들의 요건을 잘못 지적해서 좀 꼼수로 빠져나가거나 할 구멍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확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ISA의 경우에는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이나 또 소액 투자자들이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 기존 ISA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이런 건 당정 협의도 하고 또 부처 내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하고 토론하고
0: 그렇습니다.
1: 해서 만든 건데
0: 네.
1: 이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졸속 국정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0: 네.
1: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개혁안 발표하는 장동혁 대표, 당 장악력 강화 하나입니다.
1: 뭐 개혁안을 뭐 1주년, 취임 1주년에 맞춰서 발표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는 23일에 취임 1주년을 맞는데요. 당초에는 광복절 전후로 당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17일에 있고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해서 한주 앞당겼다고 합니다.
1: 하여튼 이런 당대표는 처음 봤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만두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0: 네.
1: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책임져라라고 했는데도 책임 안 지고
0: 네.
1: 계속 임기를 내년도까지 채울 것 같다. 뭐 그런
0: 네.
1: 생각도 드는데
0: 네.
1: 뭐 여러 가지 개혁안 발표하는 거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0: 일단은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겠다. 이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명과 정강 정책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요.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8일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를 선출할 때 당원의 의사가 비중 있게 포함돼야 된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원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돼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어요. 이른바 당원 주권이 강화되는 방안입니다. 방향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원 주권은 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당시에도
1: 그러니까요.
0: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1: 네.
0: 예, 당 일각에서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요. 또 당의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당협위원회도 정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협 지금 30여 곳이 있는데 이곳에 조직위원장을 인선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당 지도부 반대파를 징계하기 위한 윤리위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 점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당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정비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정강정책 또 당명까지 바뀌면 장동혁 체제는 더욱 굳어질 전망입니다.
1: 와 정말 대단하네요. 결국 장동혁 체제 구축이라는 건데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뭐 다른 뭐 여파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0: 예, 당 일각에서 아무래도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상대적으로 정청래 의원에 비해 온건파인 네.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 자리에 오른다면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파가 미칠 거라는 거예요.
1: 누구로 바뀌어요 근데 그 해답이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당이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 또 차기 중요한 선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점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야당이거나 지지율이 낮거나 이러한 경우에는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0: 네.
1: 국민의 평가, 국민의 판단,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
0: 의제 발굴도 하고.
1: 그럼요. 예. 당원, 그게 선거에 이겨야 되잖아요, 결국에.
0: 네.
1: 선거는 뭐 당원만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장동현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자, 오늘 마지막 뉴스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 또 관건은 속도입니다.
1: 네, 어떤 내용이죠?
0: 네, 이르면 13일 정부가 주택 공급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최대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준공업 지역, 그리고 용산 어린이 정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이 됩니다. 준공업 지역은 영등포구 물레동, 또 양평동, 성동구의 성수동 등 지역인데
1: 네.
0: 서울시 전체 면적의 3.3% 정도라고 해요. 이 지역 용적률을 활용해서 2만 7천 가구 공급하겠다는 방침이고
1: 예.
0: 이 밖에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가 또 있는데 이 부지를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 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한 주택 공급안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1: 네.
0: 왜냐하면 도심 녹지를 보존하는 게 서울시장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재정비 사업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이에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결국 부동산 대책은 속도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한데
0: 네.
1: 지금 뭐 발표하더라도 대략 뭐 5, 6년 이후에나 입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하여튼 이게 지자체랑 갈등이 일어나면
0: 네.
1: 이거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0: 네.
1: 서울시랑 정부랑 얘기 잘 나누시길 바란다라고
0: 네.
1: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0: 네,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셨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크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5: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6: 네, 민주당 전당대 후보들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미의 최고위원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 계십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7: 예, 안녕하세요. 기호 8번 최고위원 후보 인미입니다.
6: 후보님, 네.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지만 네. 이 청취자분들이 인미 의원 누구지? 뭐 했던 분인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7: 네, 네.
6: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 좀.
7: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92년도에 경북 의성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 농사 짓는 국회의원.
6: 네.
7: 2006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의해서 제가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를 네. 해서 네. 군의원이 되었고요. 2010년도에도 군의원 당선이 될 땐 그 당시에 경북에서 5명이 출마했거든요. 네. 모든 단위의 선거를 통틀어서
6: 네.
7: 그때 제가 딱 한 명 당선이 되었고 1등으로 당선이 된 게 저예요.
6: 네.
7: 그리고 그 뒤에 도의원 다시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고 22년도 대선 패배 이후에 도지사 후보가 없었을 때 당의 전략 공천으로 제가 경북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6: 네.
7: 저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경북에서도 좀 네. 유명해지게 된 거죠. 이후에 도당위원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경북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6: 네.
7: 많은 사람들이 경북에서는 그래도 나름 꽤 유명하고 네. 민주당 하면 인미인데 아직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아니야? 이런 경향이 좀 있죠.
6: 네. 이번 기회에 아주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으셔서 향후 정치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7: 네.
6: 후보님.
7: 네.
6: 왜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 나오셨어요?
7: 저는 일단 지난 1년 정청래 당대표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당의 위기감이 매우 컸고요.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의 지지율로 연동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영남에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다 보니 단적인 예로 작년에 대통령 선거가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김문수와 이준석의 표를 합치면요 이재명 후보가
6: 맞아요.
7: 졌어요. 맞아요. 2만 5천 표가량이.
6: 네.
7: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민주진보 진영이 역량을 총결집해서 똘똘 뭉쳐서 선거를 치러도 늘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불안정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인 다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그 답은 대구 경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지난 대선에서 저희 대구가 23% 경북이 25% 얻었어요. 호남이 소위 이제 전남, 광주, 전북이 보내준 지지가 85%예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이긴다, 이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네. 대구 경북을 버리고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네. 못 이깁니다.
8: 그렇죠.
7: 그러면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지선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이유로 민주당은 대구 경북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지 않아요.
8: 네.
7: 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전략은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저는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었던 거예요.
8: 네.
7: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이 됨으로써 우리 당의 전략 이렇게 간다. 영남 안고 승리하는 민주당 간다. 이렇게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출마한 거죠.
8: 옳으신 말씀 같아요. 그렇게 되면
7: 근데 지난번에 네. 방송에서 네. 옳은 말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네. 인기가 안 오른다. 그거를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네. 이랬죠.
8: 장성철 만나면 항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7: 아니, 항의는 아니고 뭐 옳은 말 한다는 것에 제가 방점을 두어서. 네. 네.
8: 아니 그 얘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좀 옳은 말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7: 네.
8: 민주진보진영과 민주당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화제가 돼야 되잖아요.
7: 네.
8: 임미애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게 논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임미애가 맞아 틀려 막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서 해야 되는데
7: 네.
8: 이게 약간 좀 소외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좀 더 화끈하게
7: 네.
8: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좀 여러 가지 사고를 치시면 어떨까. 제가 그때 그
7: 제가 또 예, 사고 치는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그래도 민주당 정치인으로 민주당의 우호적이지 않은 경북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20년을 살았으니
8: 예.
7: 많은 경우에 저는 제가 사용하는 언어를 절제하거나 뱉어내기 전에 자기 검열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8: 네.
7: 똑같은 상황을 표현을 해도 이 단어를 쓰면 조금 더 자극적이지만 설득력을 잃는다 싶을 때는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다 보니
8: 네.
7: 이 판에서 제가 조금 더 자극적이고 각을 세우고 하는 것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저는 또 당이 그렇게 가는 게
8: 네.
7: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8: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막 그런 거 외치는데 이렇게
7: 네.
8: 반응도 조금 덜 오고
7: 네.
8: 약간 좀 이렇게
7: 아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경북에서 정치를 하면 그 외로움은 그렇게 안 느껴요.
8: 어제도 경북에서 네. 2등 하셨더라고요.
7: 네. 대구에서 좀 안 나와서.
8: 열기가 좀 다른 지역은 달랐어요? 대구, 경북 어제.
7: 많이 다르죠.
8: 달라요?
7: 예, 어제 일단 현장의
8: 분위기 어땠어요?
7: 현장의 분위기는 압도적인 1등 분위기. 일단 우리는 눈을 보면 서로가
8: 알죠.
7: 통하는 약간 짠한 마음이
8: 예,
7: 있어요.
8: 예.
7: 그래서 앞에 동지들이 서 있을 때 일단 마음에 울컥하는 게 있죠.
8: 네.
7: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 그 사람이 지방선거에서 소위 어떤 개고생을 했는지
8: 네.
7: 아니까.
8: 그 독립운동하는 형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7: 네,
8: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로 활동하시는 건. 그렇죠?
7: 예, 뭐
8: 힘들시죠?
7: 자꾸 다들 독립운동 얘기하니까 좀
8: 어렵고
7: 그렇긴 한데,
8: 힘들게
7: 네.
8: 하시죠.
7: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주느냐 그것 때문에 외롭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8: 네.
7: 외롭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8: 네.
7: 그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큰 영향이 되진 않는다. 그냥
8: 네.
7: 그것이 옳은 것이다 싶으면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이 저희 경북 대구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의 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8: 네.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최고위원회 당선되기가 조금 좀 힘겨워 보인다.
7: 네.
8: 그런 평가가 좀 있잖아요.
7: 네.
8: 좀 이제 호남 수도권에서 어떤 반전의 계기를 좀 마련하실
7: 생각.
8: 저는
7: 근데 아직 75%의 권리당원들이 있죠. 투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다 이루어질 텐데 네. 제가 광주에 가서도 전남이나 전북 수도권에 와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좀 속도는 느리지만 네. 자극적이진 않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주장에 공감하고 그것이 민주당의 가치다. 그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네가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것이 민주당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발적으로 제가 조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당대표 후보하고 미리 뭐 이렇게 의논이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딱 커플링해가지고 저기 팀 정청래처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8: 네.
7: 그런데 자발적으로 연락이 와서 우리 지역에 이 정도는 제가 지원해 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8: 네.
7: 참 많이 늘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놀란 거는 두 가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는
8: 네.
7: 전남에 갔는데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식당 주인한테 제가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드렸어요.
8: 네.
7: 그랬더니 명함을 유심히 보시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명함을 주라는 거예요.
8: 네.
7: 식당에 꽉 차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당내 선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권리당원이라는 거예요.
8: 네.
7: 권리당원이 그렇게 많다는 거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조직선거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느꼈죠.
8: 네.
7: 예. 거기는 경선을 하다 보니
8: 그렇죠.
7: 경선했던 후보자 중심으로 조직들이 이렇게
8: 네.
7: 있는 거예요. 근데
8: 네.
7: 저희는 경북은 경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8: 맞아요.
7: 네, 그러니까 조직을 굳이 네. 만들어야 할 그런 선거 분위기는 네. 아닌 거죠.
8: 판세나 구도를 좀 바꿔야 된다 뭐 그러한 얘기들을 참모들이 혹시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단일화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막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뭐 참모들 전혀 안 하는데.
8: 안 해요? 그러니 니들
7: 네.
8: 고해요?
7: 네. 뭐 단일화는 아예 염두에 둔 적이 없어서. 그리고 단일화를 누구랑 해요?
8: 김용호 의원하고. 뭐.
7: 김용호 의원님이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 김용호 의원님하고 저가 하위권이잖아요.
8: 네.
7: 그런 상태에서 하위권 후보가 둘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8: 네.
7: 저는 김영호 의원님은 김영호 의원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출마한 분이어서
8: 네.
7: 단일화는 전혀 그분이나 저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8: 네. 네. 네, 끝까지 가시는 거죠, 의원님?
7: 네.
8: 막 뭐 일각에서는 뭐 인미의 김영호 결단해서 김영 밀어주자 막 이런
7: 아니,
8: 주장을
7: 아니.
8: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아니죠?
7: 그거는 100% 아닙니다.
8: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오늘
7: 네.
8: 약속하셨습니다.
7: 네, 네.
8: 알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좀 여쭤볼게요. 분위기
7: 네.
8: 어때요? 딱 보시기에 이렇게 관전자 입장에서 당대표분들 연설하고 유세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십니까?
7: 어제 강릉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8: 네.
7: 참 다행이다 싶었던 건
8: 네.
7: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인천의 유세 때부터 김민석 후보가 이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제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이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네거티브 중심으로 하는 정청래 후보의 발언이 맥이 빠진 느낌이에요. 오히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하면서 세게 쳐주면 이 발언이 살아나는데
8: 네.
7: 인천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느꼈던 건 그게 아니라 뭔가 바람이 쑥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국가 미래 비전과 관련된 다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잡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팀 정청래가 세네 이런 게 있죠. 있기는.
8: 그렇죠. 투표율 보면은 세요. 그렇죠?
7: 네.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8: 네.
7: 그래서 세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이분이 사실은 특보를 한 800여 명 임명을
8: 맞아요.
7: 했거든요.
8: 네.
7: 그거 다 자기 정치였어요.
8: 그렇죠.
7: 누가 자기 정치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게 자기 정치지 뭐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특보를 그전에는 이 당대표가 남발하지 않았는데 역대 어떤 당대표도 그런 임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이번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곳곳에서 선거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저는 지난번에 출마할 때 대권 도전 얘기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은 선거였죠.
8: 네. 그 정청래 후보가 조급해 보인다라는 막 분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7: 네.
8: 뭐 신천지 얘기도 하고 본인들 뭐 노사모 얘기도 하고 김인석 후보에 대해서는 뭐 배신자 얘기도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정당 방위만 하겠다라고 했다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힘들어져요? 그거 여쭙고 싶어요. 본인도 원팀 원보이스 잘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원들이나 우리 후보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세요?
7: 저는 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안 해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당원들의 요구가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해라라고 만드는 지도부인데
8: 네.
7: 그것과 다른 행보를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 네.
7: 지난 1년이 그러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엇박자가 났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8: 그렇죠.
7: 지난 1년도 열심히 뒷받침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리더십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죠. 저는 여당의 당대표는 국민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진지해야 되고 참으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야
8: 맞습니다.
7: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는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않았어요.
8: 아,
7: 돌이켜보면
8: 네.
7: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8: 네.
7: 약간 불편하다 싶으면 노코멘트였어요. 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였어요. 기자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다시 말하면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답변을 내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당대표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수기를 요구할 때 본인의 생각을 먼저 밝히기에 급급한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글자, 여덟 글자 페이스북에 본인의 선언을 함으로써
8: 그러네요.
7: 이 모든 단계를 생략해버리는. 그래서 이분은 이 싸움을 이끌어가는 데서는 굉장히 분명한 노선을 제기하고
8: 네.
7: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리더십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국정을 운영해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리더십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리더십으로는 좀 부적절한 면이 좀 있었다.
8: 네.
7: 이렇게 보는 거죠.
8: 김민석 후보는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당이요.
7: 네.
8: 그냥 청와대 참모는 아니잖아요. 부처
7: 네.
8: 장관 아니잖아요.
7: 네.
8: 대통령에게 원보이스 국정운영 뒷받침 다 잘하겠다. 그냥 한치의 틈도 안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건전한 우리가 수평적인 당정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7: 저는 선거 과정에서는 말을 사실은 그렇게 하지만 그 원보이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원보이스를 내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벌어지지
8: 네.
7: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8: 네.
7: 해요. 실제로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를 경험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피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8: 그렇죠.
7: 예, 오히려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그런 리더십이거든요.
8: 네.
7: 그러면은 원보이스를 내기 전에 그 전에 충분한 토론과 수기가 벌어질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8: 그럼 적임자가 김민석 후보라고 생각하시고요?
7: 지금은 그래도 국정운영 1년 동안 호흡을 맞췄으니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8: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밀고 싶은 최고위원들 본인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뭐 촬영하던데
7: 네네.
8: 임미애 후보님은
7: 한번 타본 적은 있고요.
8: 네.
7: 사실은 저는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8: 네.
7: 어떤 분들은 배제 투표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김민석 캠프가 저를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8: 네.
7: 그런 건 저는 오히려 이 정청래 캠프에서 악의적으로 우리 후보들을 갈라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8: 네.
7: 생각이 들어서요.
8: 알겠습니다. 그 대단히 좀 격화됐잖아요. 전당대회가.
7: 네.
8: 끝나고 나서 과연 통합, 화합? 한 팀이 될 수 있을까? 부작용, 후유증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7: 저도 걱정돼요.
8: 걱정돼요?
7: 네. 걱정돼서 제가 저희 후보들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8: 네.
7: 그런데 의외로 다른 분들은 다들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우리 당은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당내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자신감을 보이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보인다는 건 화합의 당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나름의 준비들을 하고 있다. 뭐 구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 근데 이제 저도 한 30년 정도 여기 여의도 있었거든요. 전당대회 많이 봐왔지만 후보자들끼리 내가 당대표 되면 당신은 윤리심판원에 제소해가지고 심판받게 할 거야.
7: 아, 그런 거 처음이죠.
8: 와, 처음이에요.
7: 맞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8: 강도가 세요.
7: 네.
8: 그러니까 저희가 후유증을 대단히 걱정하는 거예요.
7: 저는
8: 갑자기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막.
7: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글쎄요. 지금 제가 관련해서 되게 제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8: 아, 근데 네.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셨으면 이제 최고위원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당내 주요한 현안이나 갈등이나 분란 이런 것들 다 목소리 내시고 정리하시는데.
7: 저는 윤리심판원의 그런 문제를 해부하거나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8: 그런데 네. 네. 후보님 이렇게.
7: 징계 정치 이런 거는.
8: 그렇죠.
7: 네.
8: 그래도 경쟁했는데 무슨 징계를 하냐.
7: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윤석열이 떨어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했던 가혹한 짓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안 되나 싶어요.
8: 그래도 후보님 이렇게 전당대 치르다 보면 야, 내 딴 사람은 몰라 내 저 사람만큼은 용서를 못하겠다. 아, 저 사람은 민주당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도 솔직히 조금은 드시죠?
7: 뭐 감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8: 드러내지나,
7: 저도 사람인데 제가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그러면 대자 대비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네. 생각이 안 들 때가 네. 왜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지요. 그렇지만 네. 그게 공인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8: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대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호남 네. 수도권 우리 민주당 지지층 권리당원분들에게 임미 후보님 찍어달라고 한번 멋있게 한번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7: 저는 이기는 민주당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 한 번만이라도 좀 이겨보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가 늘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질 걸 기정사실화하고서 출마하지는 않습니다. 이겨보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저는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얻은 58만 6천 표는 역대 민주당 후보가 얻은 득표 중에 가장 큰 득표입니다. 상당수의 대구 시민들이 태어나서 민주당 후보 처음 찍어봤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집권여당 민주당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지지세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했고요. 저는 기초의회가 중대선거구제로 치루어진다면 광역의회 역시 중대선거구제로 치루어져서 기초에서 성장한 사람이 광역으로 진출하고 광역에서 성장한 사람이 단체장 혹은 중앙정치로 진출할 수 있는 그 정치 사다리가 복원이 되어야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 알겠습니다. 아, 난리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좋은 성과 나오면 또 저희 출연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7: 네, 그러겠습니다.
8: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 의원이셨습니다.
7: 네, 고맙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2: 여러분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먹어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더위의 절정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준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17일 만에 열대야가 멈췄고요. 폭염특보도 축소 약화되면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현재 서울 26도, 부산 27.1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포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동서울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공주분기점 도천 1교 2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휴게소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공항 쪽은 구리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바로 이분들, 정치 닥터스에게. 여의도 이판사판 정치판 시원하게 처방해드립니다. 정치 닥터스 함께 해주실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용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신인규 변호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4: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0: 신 변호사님.
4: 네.
0: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평론가 중에 한 분이신데 언제 이렇게 또 책을 쓰셨어요? 뭔 책이에요? 봐봐요.
4: 아니, 어게인의 종말이라는 책이 하나 네. 나왔는데.
0: 들어보세요.
4: 아, 아, 책을요? 아, 예, 이렇게 거야, 지금. 하나 나왔어요. 네, 네. 제 얼굴이 네. 크게 대문자처럼 바뀌었는데 네.
0: 뭔 내용이에요?
4: 아니 근데 지난 뭐 1년간 이재명 정부 출범도 했고 네. 또 뉴 이재명 현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나로 좀 정리해 놓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좀 작업을 해서 네. 뜨끈뜨끈하게 이제 막 나왔습니다.
0: 본인이 직접 썼어요?
4: 그래서 저랑 이제 공희준 작가님이 대담 형태로 네.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본인 얘기고 본인 생각이 본인 판단이고 아, 그렇죠. 다 그런 건 책 네. 한번 줘보실래요?
4: 이것도
0: 네. 저희는 또 확인 들어갑니다.
4: 확인.
0: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125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4: 아,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해요. 아,
0: 뭐야? 적어도 자기가 썼으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4: 네. 아, 제가 쓴 건 맞는데 네. 페이지마다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0: 그래요? 그럼 네. 1페이지에는 뭐라고? 어게인의 종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 주말 제주 인천 경선 승자는 김민석 후보, 강원 TK 승자도 김민석 후보, 지역별 득표 합산 결과 김민석 46.01, 정청래 44.53%로 누적 약 1.5% 차이 박빙 승부입니다. 박진호 특보님,
2: 네.
0: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한 대로예요?
2: 뭐 예상한 대로 이제 흐르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의 사실상 권리당원 비중이 네. 뭐 3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호남 지역하고 수도권 지역이 뭐 결정을 지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다수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네.

0: 김민석 후보를 이제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 그래요?
0: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도 뭐 지금까지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사실상 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유사한 발언을 많이
1: 그렇죠.
0: 하셨죠. 왜냐하면
1: 정책 내고 막
0: 정책 후보를 견제를
1: 공격하고.
0: 했으니까.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가 이제 지금까지의 그 누적 이제
1: 네.
0: 투표를 누적 이제 그 지지로 봤을 때 이제 뭐10% 내외인데 결국은 만약에 앞으로 남아있는 사실상 70%에 육박하는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후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김민수 후보에 대한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1: 1차에서
0: 생각하고
1: 50% 넘어서 김민수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0: 또 있다라고
1: 1승 투표에서?
0: 생각합니다.
1: 오,
0: 만약에
1: 그렇습니까?
0: 송영길 후보가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그 김민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아무래도 1등 공신은 송영길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10% 내외의 지지율로 가장 가성비 높은 경선을 치른
1: 존재감
0: 결과를
1: 보여주고.
0: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김용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사실 그 시간이 갈수록 후보들 간의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1: 왜요?
2: 변별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1: 아니 극명하게 친명 후보,
2: 아닙니다.
1: 비명 후보.
2: 확실하게 부각된 거는
1: 네.
2: 아 그냥 한 지붕 두 가족이구나. 딱
1: 아.
2: 그 사실이지. 무슨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 간에 무슨 비전이나 아니면 무슨 뭐 정책이나 노선이나 뭐 이렇게 노선 싸움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정책 싸움도 아니고.
1: 네.
2: 근데 아마 이번에 전 국민이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야, 여태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1: 네.
2: 민주당 내에 두 그룹이 확실하게 이거 다르네. 서로 싸우네. 그리고 이거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거 계속 내전이 끝까지 가겠네. 이런 생각 말이죠. 저도 사실은 명청 갈등 이제 처음에는 뭐 그냥 그랬는데
1: 네.
2: 막그 공항 의전 나오고 이럴 때 이거 좀 심각해지나 보다 그랬는데
1: 긴가민가 하셨어요?
2: 예, 그런데 이게 1차, 2차 이렇게 지역 순회 하면서 연설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같이 가기가 어렵겠다. 서로 한 지붕 두 가족이고, 언제 갈라설 것이냐 말이죠. 이런 거에 오히려 더 국민들이 앞으로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요? 비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야,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 이거 굉장히 위태위태한 거 아니야?
1: 전당대회 끝나고 위기가 올 거다?
2: 뭐 지금도 위기죠, 저 정도면. 그래서 그런 것만 부각되는 진흙탕 싸움이 되다 보니까
1: 네.
2: 좀안 좋은 모습만 보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요 1차, 2차 우리 지금 투표 결과 나온 거
3: 근데
1: 분석 좀
3: 저는 이제 뭐 민주당 안에 다양한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조금 다른 시각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뭐 지금도 전 꾸준히 그 노선 유지한다고 보는
1: 아니,
3: 것이
1: 노선 얘기는 나중에
3: 아니,
1: 하고
3: 실용과
1: 이게
3: 포용의
1: 전당대회
3: 노선으로
1: 얘기.
3: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또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연임 출마를 했으니까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한 지난 1년 평가가 뜨겁게 있을 수밖에
1: 그
3: 없다.
1: 평가 전당대회로 보시는구나.
3: 그렇죠. 그런 성향이 뭐 이번에도 전당대회 때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1: 맞아요.
3: 그리고 이제 뭐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3위 후보가 좀 쪼그라드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선호투표제가 있어서 사실상 결선투표를 땡겨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송영길 후보가 계속 한10%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호남으로 가게 되면 또 송영길 후보가 조금 더 약진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가 저는 그냥 과반으로 이길 것 같아요.
1: 그래요?
3: 그 힌트가 어디서
1: 1승에서?
3: 나오냐면 그동안에 뭐 여론조사 이거는 좀 의미가 없고 호남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제주도를 열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52% 나와서 단독 과반을 넘겼거든요. 호남의 민심을 우리가 미리 볼수 있고 또 수도권 민심도 강원도랑 좀 유사하다고 본다면 강원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50%를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은 표가 지금 몰려 있는데 아마 비율적으로는 송영길 후보의 약진 그리고 김민석 후보의 단독으로 자력으로 과반을 넘기는 아마 그런 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1: 총평하고 좀 분석 좀 해주세요.
4: 네. 뭐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뭐 굉장히 갈등 심하고 뭐 쪼개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1: 아니에요?
4: 사실은 뭐 끝나고 나면
1: 네.
4: 통합은 될 겁니다. 과거처럼 뭐 당이 쪼개질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예전에 뭐 전당대회 막더 심한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라든지 여론조사 같은 건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요. 추세가 지금 대체적인 추세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초반에 좀 이제

0: 판단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인천 투표 결과가 중요한 게 지금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호남은 우리가 조금 불리하겠지만 전북에서 좀 반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좀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1: 네.
0: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이제 대도시, 뭐 세종, 부산, 대구 이런 데서
1: 그렇죠.
0: 이겼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이 대구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1: 예.
0: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인천이 사실은 이제 수도권의 일부잖아요. 사실은 뭐 서울 경기만이 아니라 인천도 예전에는 수도권이, 지금도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 법적으로도 인천이 포함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인천에서도 근소하게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섰단 말이죠.
1: 네.
0: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이제 71% 정도 남았어요.
1: 오, 71%요.
0: 71%. 그러니까 광주, 그러니까 호남이 이제 33% 정도 되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합치면 71% 되는데, 여기에 표심을 어느 정도,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호남 표는 들어가고 내일부터
1: 투표죠.
0: 투표 들어가죠.
1: 예.
0: 내일부터 이제 서울 경기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반이 되냐 안 되냐 이 싸움이 제가 보기에는 좀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격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선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다가 이 어느 정도 추세가 잡히면은 그다음에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요거를 뒤집으려면 아주 획기적인 게 필요한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보면은 계속 뭐 신천지 얘기나 아니면 과거에 뭐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2002년에 뭐
1: 배신자.
0: 2002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한 4년 전 얘기라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의 이슈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지금 신은규 변호사 말씀처럼 1년 동안 어떻게 하냐, 요건 당장 눈앞에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정청래 후보가 뒤집을 만한 것들은 제시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1: 신
0: 봅니다.
1: 변호사님,
2: 네.
1: 그현 변호사님의 이 분석이 맞다면 어느 포인트에서 이 정청래 후보가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2: 그러니까 아무래도
1: 될까요?
2: 충청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아마 기대를 많이 했을
1: 아,
2: 텐데, 충청에서
1: 처음부터?
2: 기가 좀 꺾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계속 주구장창 외쳤는데 이미 다 정리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 1년을 방어를 해야 되는 거에 더해서 어떤 본인의 아젠다가 이제 고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규 아젠다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정청래 후보가 급하니까 꺼내든 게 신천지 의혹 제기한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로 처리하겠다. 이러니까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이런 상황들.
1: 네.
2: 그러면서 팀 정청래 후보들도 다 같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위원으로서 나를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정청래 지켜주세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유권자들, 특히나 전라도 호남 쪽에 있는 이 고관여자들로서 어떤 전략적 투표를 하는 유권자분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겠느냐. 전 굉장히 버거워 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기세나 추세면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꺾인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어려운 선거 국면이 전 기다려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1: 김용호 의원님 동의하세요?
3: 네, 그 전체적으로는 뭐 공감이 좀 가고요.
1: 네.
3: 저는 정청래 최민희 이번에 그 최고위원에 나온 최민희 의원 최민희 후보가 안 좋게 너무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1: 네.
3: 저는 정청래 최민희 별로 안 좋은 패키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당원들이 그러면 부정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3: 일단
1: 돼요?
3: 일단 당원들도 일반 국민이나 여론들의 그런 그 정서, 감정 이런 걸 조금 그래도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1: 네.
3: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동영상이 너무나 많이 부각이 됐어요.
1: 맞아요.
3: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1: 저도 그래요.
3: 그렇습니까?
1: 네.
3: 뭐 저희가 고관여층이니까 맨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핍박받는 정청래 당대표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그게 일관됐으면은 차라리 좀 동정표라도 받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제 그 현 정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히 뭐 최민희 의원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런 전당대회에 대한 그 태도라든지
1: 네.
3: 이 경청하는 자세가 전혀 없고 이런 게
1: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3: 역효과 나는 것 같아요.
1: 사과.
3: 그건 단순히 사과 아닌 사과 같이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졌고
1: 네.
3: 그다음에 이제 외곽에서 뭐 ABC론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그 유시민 작가, 유시민 씨의 그런 공격도 그 설득력이 과연 있었을까? 그 내부적으로는 뭐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1: 네. 네. 국회 있을 때 박진호 특보님 여러 가지 전당대회라든지
3: 네.
1: 당내 선거 많이 좀 치러보기도 하고 참모로 활동하셨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조금 분위기를 추세를 돌리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4: 뭐 저는 우선 지금 유시민 작가가 좀 조용하거든요. 네. 그런

0: 근데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뭐 인정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이제 전당대회를 이제 지켜보는데 미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 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당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1: 재미없잖아요.
0: 와중에 지금
1: 그러면.
0: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뭐좀 이따 이제 뭐 말씀 나누실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라든지 ETF 문제라든지
1: ISA.
0: ISA 문제 터졌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유시민 작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메시지 낼 것이고 또이 민주당의 이 당대표 후보들이 뭐 지금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정책을 제시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1: 자랑.
0: 부동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들이 지금 뭐 이미 민주당과 이제 그 우리 청년 2030 세대들이 이제 민주당에는 등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뭐 수도권 지금 경선이 남은 상황에서 이 문제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래도 당대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확한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진단과 처방이 필요할 것으로
1: 아, 근데
0: 보입니다.
1: 그런 얘기하면 저 뉴스 명당에서도 안 다룰 것 같아가지고.
2: 아니 근데
1: 두 분이
2: 요거는
1: 싸워야 좀 다루지.
2: 제가 사실관계만 조금 바로잡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또 연임을 했기 때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과거지향적으로 간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그 비판이 일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는 이제 이틀 저도 연설 다 들어봤거든요. 보니까 아예 댓글을 안 해요.
1: 안 해요.
2: 그냥 정청래 후보 혼자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고 김민석 후보는 앞으로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뭐 예를 들면 취임하자마자 강원도부터 또 경북에 가서 이제 시도당에 상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당무를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국합 배드캅 전략이 잘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것이 송영길 후보가 아예 그냥 칼을 빼들었어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더니 화제가 됐던 연설이 아니 뼈해장국을 3번 끓인다고 그게 물이 나오냐.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 좀 쉬게 해달라고 막 그런 식으로까지 송영길 후보가 참 재밌는 연설도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그런 과거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정청래 후보를 아예 패싱하고 아예 무시 전략을 쓰면서 오히려 남은 그 경선 기간도 조금 더 미래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 미래라는 건 거창한 것보다는 지금의 이 비정상 상태의 정청래 지도부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아마 그쪽에 좀 방점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1: 지금 3천여 분 가까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댓글이 어지러지래요. 지금 정청래다. 김민석이다. 막 지금.
0: 근데 뼈해장국은 두세 번 끓이면 맛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곰탕 첫 번째 끓인 물은 먹지 않아요. 피티가 나오기 때문에 두세 번 끓여줘도 맛있는데 곱탕은.
3: 이게 선거하시는 분이 항상 딜레마인데요. 선거 뭐 식상 해보면은 아 정책 얘기하고 미래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 돼요.
1: 안 돼요.
3: 과거에 뭐 어떤 말을 했니 뭘 실수했느니 그렇죠. 사실 그게 더 먹히거든요. 사람들이 꼭히고 왜냐하면 정책은 어려워요. 그 전후 맥락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많이 공격받는 부분이 그거예요.
1: 뭐예요?
3: 아까 지금 얘기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세게 비판했는데 필패라 하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노 코멘트. 사실은 만약 원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이 뭐 그것까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안 좋다. 우리 후보들끼리 싸워야 된다든지 이건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아, 이재명 정부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 필패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좀 심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더 이상 이제 앞으로 거기서 언급하지 말아라 정도까지만 갔어도 안 그럴 텐데 거기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친명이냐 반명이냐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본인 입으로 내가 뭐 반명이다 아니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1: 없죠.
3: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에 대해서 나는 아마 안 하겠다.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동조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나는 그게 아마 많은 당원들한테는 분기점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봐요.
1: 거기가 포인트가 있군요. 김용호 의원님도 최고위원 선거 나가신 적 있으시죠?
4: 있어요.
1: 있으시죠. 그 유세하다 보면 연설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말실수가 나오나요? 왜냐하면 주말에 보면 정청래 후보가 막 그 이명박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지금 정권 이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시절에 우리가 막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많이 돌더라고요. 또
4: 저는 정청래

0: 후보를 두둔하고 싶습니다.
1: 왜요?
0: 그말 실수하기 쉬워요.
1: 쉬워요?
0: 예. 뭐두 글자나 비슷하고.
1: 네.
0: 예. 지금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어떤 때 그러고 막 이재명 뭐 이명박 너무나 다른 저보지만은 그런 말 실수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또 그렇고.
1: 네.
0: 그리고 또 대중연설이라는 게이 정치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도 뭐 8단, 9단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1: 네.
0: 하지만 대중연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어떤 긴장감이 도는 이런 전쟁을 치를 때는 저는 말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꼬투리 잡는 거는 조금 좀 쪼잔해 보여요. 제가 볼 때.
1: 근데 막 다른 것들이랑 다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0: 그러니까
1: 이미지가 안
0: 그거는
1: 좋아지는 것
0: 이게 이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확 퍼져나가지는 않을 텐데 요새
1: 같아요. 네.
0: 이제
1: 아,
0: 이게 또
1: 무서워요,
0: 이 쇼츠
1: 요즘에.
0: 이런 것 때문에
1: 무서워, 무서워, 진짜.
0: 짤방 무슨
1: 네.
0: 동영상 때문에 이제 무서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볼때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본질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단.
1: 그러면 우리 김용호 의원님 보시기에도 정청래 후보가 좀 흐름을 놓쳤다, 이렇게 좀 보세요.
0: 그렇죠. 오히려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이 독한 발언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죠.
1: 네.
0: 사실 저는 뭐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 한번 당대표 또 한번 되는 것도
1: 네.
0: 괜찮다.
1: 국민의힘 입장에서
0: 이런 바램도 가져봅니다만은
1: 국민의힘이 지지를
0: 뭔가 지금은 이제 쫓겨요. 여유가 좀 없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뭐 노사모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1: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0: 오히려 좀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지 않나.
1: 네.
0: 당대표를 뭐 1년 해봤더니 뭐 이런 당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고칠 점도 많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총선을 이길 어떤 전략 같은 거, 이런 전국 정당을 만들. 좀 전에 뭐 인미 의원 좋은 얘기 말씀 많이
1: 많이 많이
0: 하시대요. 예,
1: 요구하셨어요.
0: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잘 아울러 가지고 말이죠.
1: 네.
0: 이게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멋있지가 않아요.
1: 네.
0: 일단 품격이 없고,
1: 네.
0: 예, 너무 직설적이고 그냥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정청래 후보 발언 들어보면 노사모 얘기를 계속하는데 아니 그렇게 1년이나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분이 자기 실적이 그렇게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아니 노사모라는 것도 뭐지 활동했냐 안 했냐 또 논란이 많은데 아니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는 진짜 노사모의 정체성이 없어서 더 강조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비 걸고 싶진 않은데 그럼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거는 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0: 그건
2: 그 발언에
0: 소신이죠.
2: 대한 거는 한번
0: 보니까.
2: 정청래 후보가 좀 평가를 받고 해명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1: 우리
2: 그거
1: 신명사님
2: 외울지경인데
1: 작심하고 나왔어.
2: 아니 외울지경인데 우리가 그 보통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고. 아니 있을 때 잘하고 현재 정권에나 좀 잘하고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는 후회를 해야지. 아니, 지금 있는 이재명 정부도 제대로 못 지키고 성공도 못 시키면서 아 과거를 후회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용호 의원님께서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정청래 후보 이야기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지난 1년간의 평가는 좀 국민들과 당원들이 어느 정도는 부정적으로 다 내린 거 아니냐.
0: 아니
2: 저
0: 근데
2: 그렇게
0: 저는
2: 봅니다.
0: 저거는 조금 정청래 후보 쪽에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후보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이 띄워준 정원호를 패배시킨 거다 말이죠. 정청래 당대표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밖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또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감이나 급이 안 되는 능력이 안 되는 정원호를 그 명픽을 통해서 시켜놓고
1: 네.
0: 이거 패배를 정청래 전 당대표한테 돌린다? 책임전 거 아닌가? 그다음에 부산 북갑에서도 하정우 후보 출마시킨 거 결국은 뭐 대통령의 그 허가를 통해서 득해서 나왔겠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감이 안 되거든요.
1: 네.
0: 그 명픽 자체가 잘못됐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겠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박진호 특보님, 그게 우리가 이제 처방을 할때
0: 네.
1: 막 이제 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청래 후보 뭐를 하지 않아야 이렇게 좀 역전의 발판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3: 뭐 이미 이제 엎지러진 물은 뭐
1: 아?
3: 다 엎지러졌고
1: 끝났어요,
3: 근데
1: 이제?
3: 이제 뭐 지금 김민석 후보와 이제 정치인 후보의 이제 설전이라든지 접전을 봤을 때
1: 네.
3: 뭐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크게 달라질
1: 끝났어.
3: 하나 많아 뭐 배는이 갖고 병원 따지면 이미 중병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런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경우 병원에 가면 의사 그러지 않습니까? 편하게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고 이미 이제 그런 게 완전히
1: 그 저 현 변호사님 네. 좀 뭘 했으면 좋겠는지.
4: 아까 말씀처럼 뭐 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네. 이 정청래 후보가 좀 급하면 SNS 글을 많이 올려요.
1: 그래서 열 개씩 올리고.
4: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딴지에도 글을 많이 쓰거든요.
1: 하지 말아라.
4: 아, 딴지에도 그냥 뭐 안 써도 된다. 지지할 분들은 다 지지하니까.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분이 보면은 말들을 좀 세게 해요.
1: 세게 해요. 맞아요.
4: 네, 세게 하는데 그게 사실은 꼭 지금 어찌 보면 양쪽 진영은 거의 뭉쳐 있어요. 좀 문제 있거든요. 네. 1, 2%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조금 그래도 어느 쪽으로 못 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원들 사이에서도 1, 2% 정도는. 이런 분들이 사실 표를 끌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SNS는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좀 센 말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방송을 이분이 예전에도 보면 많이 듣는 게 특정한 유튜브만 나가고 특정한 데만 나간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안 나가도 되거든요. 다른데 안 나갔던데. 아니면 이런 뭐 YTN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1: 뉴스명당에 안 뉴스명당에 나와가지고
4: 아니에요, 뉴스명당에 지금은. 나오면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프로텍트 그렇죠.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 선거도 재밌잖아요. 네. 현 변호사님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의원이 한 20% 최종 얻다가 네. 어제 거까지 합쳐져가지고 한 20%로 박선호 의원하고 좀 표차가 줄었더라고요. 특별차가. 그렇죠. 6%에서 4% 정도. 네네. 이 흐름 갈까요?
4: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추세가 중요한데요. 네. 추세가 전체적인 쿨로 보면은 친천계, 친명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천계, 친명계가 어느 정도로 득표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합쳐서. 그런데 이제 1주 차에는 친천계가 한 48.3 정도 되다가
1: 맞아요.
4: 2주 지나니까 46.5 정도 됐어요. 한 1.8 정도 줄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표도 줄고 있지만 친천계라는 네. 세 분의 표도 약간 줄고 있는 거예요.
1: 네.
4: 예,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후보의 그 표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네. 추세는 제가 보기에 조금 줄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네. 박선원 의원이 이제 인천 지역구예요. 부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천에서 조금 영향이 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당대표 선거만큼 주목은 못 받아서 인지도 싸움도 있어서.
1: 근데 재밌잖아요. 최고위원 그렇죠. 선거가 이제 근데 순위도 그렇고.
4: 박선호 의원 뒤집으려면 물론 이제 뭐 지역 연고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분이 또 호남 분입니다. 나중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호남에서 얼마나 얻느냐가 네.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이 아마 팽팽한 것보다 네. 당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5위 싸움이 더 치열합니다.
1: 네. 그러니까
4: 누적은 김용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네. 지금 이성윤 후보가 지난번에 이번 2주차 때는 또 치고 나가서 네. 사실은 이성윤 후보가 또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전북 연고가 있거든요. 김용 후보는 또 서울 분이고
1: 호남표를 봐야 된다.
4: 그렇죠. 호남표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호남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1: 네.
4: 그러면 아마 김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 아마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당원도 많고. 그래서 아마 지금 5위 싸움이 오히려 네. 더 지금 관심이다라고 봅니다.
1: 그래서 저 김용 후보 지지 선언을 SNS상에서 하신 거예요?
4: 아니 뭐 제가 후원회장을 맡아 주셨었고 네. 또 제가 또 그분 뭐 변호인도 맡으면서 많이 네. 봤는데요. 제가 좀 놀란 장면이 제가 접견을 자주 가잖아요.
1: 네.
4: 그럼 이제 저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때 막 총선 나갈 때 분이어서 본인 일도 지금 막 구속되고 나서 이제 한 달 두 달쯤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 법 얘기 이런 것보다 책도 좀 사주고 있거든요. 책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오히려 기록 보는 것보다 많이 찾았는데 나중에 그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1: 그래도 2심까지 네. 유죄인데 최고위원 선거 나가는 게 맞아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4: 그런 비판은 많은데 사실은 이제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해줘야 돼요.
1: 네.
4: 이게 너무 오래 가고 있죠. 네. 2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어려운 쟁점도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4: 결국은 구글 그 위치한 게 조작되느냐 안 되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대법원이 제가 보면 오히려 정치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1: 신 변호사님 네. 우리 6개월 전에 월요일 날 지금까지 계속 고정 멤버가 우리 신 변호사님이잖아요. 지금 동접자가 3,600여 분. 우리 오늘 4,000까지 가볼까요? 뭐 그래도 신 변호사님이 우리 청취자 동접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한 말씀 하시고 최고위원 선거 이것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2: 아 근데 정말 우리 뉴스 명당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더 많아지고 계셔가지고 네. 앞으로도 이제 천 단위를 넘어서 이제 만의 단위에 네. 또 갈 비전이 떠오른다라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저는 최고위원 선거는 참 흥미롭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0: 더 오히려 부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좀 이거 좀 심하지 않나?
1: 그래요?
0: 라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최근에도 뭐 오마이티비 관련된 그 제작진들하고도 뭐 이렇게 좀 몸싸움까지 보좌진들이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아, 좀 가도 가도 멀리 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 일정 표심에 지금 반영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최민희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1: 네.
0: 아마 결국 싸움은 친명계가 3명. 내지는 친천계 3명. 이게 어쨌든 3대2 구도기 때문에 누가 더 과반을 최고위원에서 넣느냐. 이 싸움이라서 결론은 이제 5위 싸움인데 의외로 지금 인미혜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영호 후보는 좀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득표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1: 네.
0: 인미혜 후보도 사실은 쪼그라들 법도 한데 그래도 계속 지금 치고 나오고는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판을 보면 또 친명계의 표가 또 분산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호남에서 아마 전략적인 투표로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친명계 3, 친천계 2 정도 넣는 걸로 좀 정리가 되지
1: 아, 그래요?
0: 않을까. 저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1: 김영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 선거 천막.
2: 뭐 5명 중에 3대 2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또뭐 나중에 당대표가 임명직도 최고위원 또두 명인가요? 그죠?
0: 네.
2: 이렇게 또 임명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1: 아니,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이
2: 네.
1: 내가 뭐 편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계파에서 오면 불편하잖아요. 아니에요?
2: 저는 그냥 그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1: 네. 하셔도 돼요. 다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2: 그 저는 최고위원 그 최민희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1: 왜요?
2: 그냥 그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 정치의 그 품격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 네.
2: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정감사 때그 따님인가요? 그
1: 네,
2: 국회
1: 결혼.
2: 사랑제에서 예, 결혼시키면서 그런 부조금 받는 것도 그렇고
1: 네.
2: 그 상임위원장이었잖아요.
1: 맞아요.
2: 예, 그때 그러면서 이제 무슨 그때 뭐 어디에 관심 있다고 그랬죠?
1: 양자
2: 양자철학?
1: 역학.
2: 예,
1: 양자
2: 양자.
1: 역학.
2: 양자 역학에 관심 있다고 막 그랬던 게 예, 뭐 저도 이제 상임위원장 하고 그랬지만은 그 해당 그렇죠?
1: 네.
2: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건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
1: 네.
2: 때문에 아마 2030들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민주당. 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1: 네. 그러면 그 수석은 안될 수도 있고 안 됐으면 좋겠지만 최고위원은 되겠다.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2: 최고위원도
1: 전망해
2: 안
1: 보세요.
2: 되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제가 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 네.
2: 뭐 당원들이 이제 판단하는
1: 알겠습니다.
2: 거겠지만은 예, 전체적인 좀 품격을
1: 네.
2: 지키는 전당대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하고 너무 거리가 먼것 같아서
1: 네.
2: 예, 씁쓸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진우 특보님, 이
3: 네.
1: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3: 뭐 저는 뭐 어쨌든 최고위원들 선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인지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1: 아,
3: 뭐 최민희
1: 인지도.
3: 의원 이번에 뭐좀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활동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또뭐 사실상 뭐 구걸에 가까운 표심 자극이라든지 한표
1: 한표
3: 주십시오.
1: 주십시오.
3: 하고 하는
1: 네.
3: 모습 봤을 때는 참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은 좀 찾아보기가 힘든
1: 어렵다.
3: 분이라는 생각이
1: 근데
3: 듭니다.
1: 가능성은
3: 그런데도
1: 어떻게
3: 뭐 가능성을
1: 보시죠?
3: 봤을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보이고요.
1: 아직도?
3: 네. 뭐 여전히 높아 보이고 또 이게 뭐 호남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는 저는 뭐더 많은 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 그래요?
3: 이제 아까 뭐 인미혜 의원이 이제 얘기 잠깐 출연하셨다고 하시는데
1: 네.
3: 유일하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인미혜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그나마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물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보다 과거에
1: 그건
3: 대해서
1: 재미는 없거든,
3: 평가하는 게
1: 또.
3: 그렇죠. 그렇지만 그나마 민주당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다라고
1: 네.
3: 자평하기 위해서는
1: 네.
3: 인미혜 후보가 꼭 5위 안에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2: 저도 공감입니다.
1: 네.
2: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 오면서 쭉 들었거든요.
1: 네.
2: 굉장히 그런 분이야말로 그래야 민주당의 확장성이 있죠.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권에 국민의힘이 호남권에 이제 잘 그걸 못하고 있는데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인미혜 의원 같은 분들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 꽤 괜찮은 최고위원도 될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재미가 없더라도
1: 네.
2: 인미혜 의원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1: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 뭐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3,800여 분 보고 계시고요.
2: 네.
1: 좋아요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핫하긴 핫한가 봐요.
2: 근데 우리 장성철 당대표님 가방 안에 저기 빵입니까? 보이는 게?
1: 예, 쿠키인데요.
2: 아니, 계속 그게 보여가지고 지금. 아까부터.
0: 아니, 근데
1: 알겠습니다.
0: 저는 인미혜 후보.
1: 잠깐만.
0: 아.
1: 광고 들어야 돼.
4: 여러분 또 우리 저 출연료 드려야 되니까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정치 닥터 4부 시작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네. 최민희 의원 그래도 지금 1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에게 많은 평가 받는 거 아니에요?
12: 아니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이 그 연설할 때 보면은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다라면서 셀프 띄우기를 상당히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의미 자체가 가짜뉴스랑 싸웠다. 그리고 가짜뉴스 징벌하는 법안도 본인이 언론개혁으로 통과시켰다. 이거를 자랑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축협 청문회 할 때 본인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 한번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시간이 모자라서 뭐 잘못했다 이런 식의 좀 핑계대는 것도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신천지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에 그 근우회장, 그 근우회장하고 찍은 사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유튜브에서 냈는데 그 옆에 정청래 후보도 사진 양복 입고 찍은 게 원본 사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명백한 조작이고 떼가지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랑 연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논리로 하면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아니 신천지가 반명 활동한 거를 다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네. 것들도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는데 최민희 후보는 아무 입장을 안 내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할 때는 입장 내고 또 내가 유리할 때는 침묵하는 이런 이중 기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시고 네. 이 가짜 뉴스의 기준도 너무 좀 편향적인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 때문에 저는 선전하기가 좀 매우 더 어려워져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1: 알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지난주보다 좀 더 하락을 했어요. 오늘 43.3% 이렇게 지지율이 긍정평가율이 나왔는데 지난주 45.9%예요. 2.6포인트 좀 하락을 했는데 박준호 특보님 네. 왜 이렇게 좀 하락을 할까요? 보통 전당대회 하면 컨벤션 효과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13: 우선 뭐 전당대회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네. 이재명 대통령을 전당대회장으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저는 잘못했다고 네. 생각하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뭐 어쨌든 제대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더라면은 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을 그 당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실책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할 것 같아요.
11: 세제 개편이라든지
13: 뭐 그렇죠. 뭐 세제 개편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은 당대로 전환이지 또 뭐 좀 전에 이제 뭐 세제 개편 그런 부분도 했지만 또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상한 소리 하지 아. 또 뭐 국토부 이상한 소리 하지 또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 장관이 뭐 중국에 뭐 996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주 4.5일제가 이렇게 네. 하지 이 부처 간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부처 간 그렇게 이제 소통이 한 부분에 대한 청와대 조정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당은 전당대회로 저렇게 진짜 4분의 1 되어 있고 뭐 하나 답답한 뭐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죠.
11: 네. 현 변호사님 어떡해요?
14: 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건데 사실은 전당대회는 정치적으로 승부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처럼 뭐 어쨌든 과거 얘기 아니면 말실수 붙들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다르거든요. 네. 정부는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여당이기 때문에 또 여당 집권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책에서 지금 나오는 것마다 부동산 문제, 맞아요. 뭐 지금 IS 계좌 문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 지금 뭐 노동 시간 문제 다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데 그 중에 부동산 문제도 원래는 사실은 집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게 보유해서 거주로 정책을 바꾼 건 저는 맞다고 봐요. 맞는데 그러면은 전제가 뭐냐면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의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전월세 지금 대출이라는 이런 게 잘 안 되고 안 있는데 되고 아니면 뭐 월세라든지 전세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먼저 만들고 요게 나왔으면 그러면 좀 덜한데 사실은 요게 지금 핵심 타겟이 되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돼요. 네. 근데 반응 크잖아요. 오히려 지금 서울에도 집 가진 못 가진 분이 50%가 넘어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도 늘어나고 집은 많이 짓지만 그래도 1인 가구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못 가진 사람이 계속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대학이 먼저 나와야 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정책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네.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 IS 계좌 보면서 저도 이거 갖고 있거든요. 오. 이걸로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S&P 500이나 이런 거 사거든요. 이제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우리나라 거만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걸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지수 같은 건 할 수 있었는데 네.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인위적으로 한다. 사실은 뭐 주식이라나 경제는 약간 시장에 맡겨놓는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은데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거든요.
11: 이재명 대통령도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재검토 해라. 왜 이러한 안을 내놓느냐. 그렇게 지시했으니까 한번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일에서부터 7일 전국 18세 이상

0: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네. 지난주 금요일에 네. 윤리위에서 서범수, 진정호 이 두 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1: 아, 뭐 저는 윤리위원회 말만 나오면 아주 좀 징글징글합니다. 네, 더 이상 정말 윤리위원회 징계 이런 네.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뭐 그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 참 그 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부산 돌려차기 그 토론회 때 이제 그 엄청난 말 실수를 하셨는데, 그거야 뭐 잘못된 거죠. 근데 또 김진주 그 당사자께서는 또 다 용인을 하셨고, 또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장동혁 지도부 들어선 이후에 계속 좀 윤리위 가지고 징계 정치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지겨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떤 당의 기강이나 그거하고도 관계가 없는 예, 정파적으로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예, 그런 그 징계 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징계 때문에 저는 그 당의 지지율이 하락의 길을 걸어왔다 생각합니다. 그 1월 달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을 이제 당에서 제명하면서부터 저는 그때부터 당비를 안 냈어요.
0: 오,
1: 예, 하도 그래요? 화가 어이없고 화가 나가지고 네.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비 다시 내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지금 윤리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윤리위가 윤리위원회인가요? 완전히 반윤리 비윤리위원회 아닌가요? 완전히 그 내부 절차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내분이 났잖아요. 윤리위 자체가. 그런 윤리를 통해서 또 징계 정치를 한다고요? 그 거기에서 그 징계 결과 그 결과를 누가 수긍하겠어요?
0: 윤리위의 행태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은 뭐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는데
1: 장동혁 지도부의 심부름 센터죠. 네. 제가 볼 때는.
0: 서범수 의원의 저런 발언과 그냥 SNS상에서의 해명과 사과 그거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서범수 의원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요.
0: 그래요?
1: 예. 그리고 저 김진주 그 가명이지만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고 네. 그분은 그렇게 또 잘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의원들이 네. 예, 그런 어떤 모든 사안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는 말실수 예, 이게 그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특히 정치인은 정치인의 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다 좀 조심해야 될 일이다.
0: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의원의 세미나 장소에서 그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의원이 좀 언급하고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저는 그건 한동훈 끌어들이기다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면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계파의 보스나 수장처럼 돼버려요. 잘못하면은 물론 본인이 연 그 포럼에서 일어났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0: 네.
1: 그거는 서범수 의원과 김진주 당사자 간의 그런 어떤 사죄 또 용서 이런 게 저는 본질이다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저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의원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1: 그거는 뭐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죠. 그거까지 제가 뭐
0: 아니
1: 제가
0: 그런 것들에 대해서
1: 대변인도 아닌데
0: 지적을 하잖아요.
1: 네.
0: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적을 하잖아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1: 그러니까 이제
0: 지도 체제에 관련해서도 지적하시고
1: 지금 민주당이 명청이 대전을 치르고 있듯이 네. 예, 지금 국민의힘도 친한이냐 반한이냐 뭐 친장이냐 반장이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0: 네.
1: 그게 이제 비극인 거예요.
0: 네.
1: 예, 근데 이 전체적인 거는 제가 아까 뭐 징계 정치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을 뭐 열심히 한들 저는 솔직히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 장동혁이라는 어떤 간판을 내걸고 하는 대여 투쟁은
0: 알겠습니다.
1: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0: 알겠습니다.
2: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0: 네.
2: 한동훈 의원이 뭔가 의견 표명을 해야 돼요. 일단 본인이 개최한 자리였고 본인이 개최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최거든요. 주최자가 뭔가 의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분이

0: 뭐 보안 사건 얘기를 할 때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편지 보내고 SNS에 계속 글 올리고 그 노력에 제가 보기에 100분의 1만 하면 돼요. 아, 좀 이런 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유감입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유리하다고 싶은 거에서는 얼른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이 정작 개최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안 한다. 이러면은 아, 본인이 좀 이렇게 이득되는 거는 얼른 취하고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안 하는구나.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저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장경 대표가 윤리 문제 가지고 계속 쳐내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본인을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평가도 하겠다 그러지 징계도 하겠다 그러지 장경 대표가 계속 주도권을 가져갈 텐데 본인이 그나마 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데서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뭐 의리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아 이게 그럼 징계 사유냐 아니면 이걸 내가 책임지겠다든지 아니면 나를 뭐라 하든지 해서 좀 그래도 어쨌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뭐 징계는 당신 일이니까 알아서 해. 이래 버리면 누가 사람이 모이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정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의리 차원에서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1: 박진호 특보님이 이제 지금 한동훈 의원의 참모예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2: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1: 어떤 몰라요?
2: 그날
1: 뭘
2: 이제 그 발언을 했을 때 한동훈 이제 의원이 그 발언을 정확하게 인식을 했나요?
1: 몰라요? 아, 그 자리는 없었어요.
2: 아, 그러니까
1: 나중에.
2: 아, 그러니까 그거는
1: 나중에.
2: 완전 전혀 불리의 문제지. 만약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1: 네.
2: 본인이 주최한 행사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1: 네.
2: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한동훈 의원의 이제 참모라고 하면은
1: 네.
2: 아, 그 행사 시작하기 이전에 한 번쯤은 공식적으로 좀 메시지를 짧게라도
1: 네.
2: 내주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단지 본인이 주최한 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저는 그거는 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그 토론회 한두 명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1: 네.
2: 한 발언에 대해서 단순히 주최자라고 해서
1: 네.
2: 자기가 정치적 입장을 내는 그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오버하는 거죠.
1: 서범수 의원의 SNS상의 사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뭐 우선 뭐 제가 뭐 윤리위원 돼봤지만 서범수 의원이 이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윤리에서 다룰 수 있고
1: 네.
2: 또
1: 징계 어떻게 내립니까?
2: 징계 조치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뭘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
2: 뭐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양형 규준이 없기 때문인데 저는 뭐 경고 정도 수준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경고 정도만.
2: 네.
1: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목소리
2: 아,
1: 기자회견 해서.
2: 물론이죠.
1: 그렇죠?
2: 근데 저는 지금 윤리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뭐 그 윤리위원들이 뭐 사퇴하고 추가 임명되고 이미 윤리가 좀 누더기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1: 알겠습니다.
2: 어쨌든 징계라는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또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다른 정치적 이슈를 잠식할 수가 있어요.
1: 네.
2: 제일 중요한 거는 속전속결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런데 뭐 오늘 개시하고 뭐 10일 뒤에 뭐 논의하겠다 하고 또 뭐 며칠 뒤에 징계안을 내니 많이 하고 매우 부적절하죠.
3: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국민들의 인식이면서 동시에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친한계들이 보안수사권 국면에서 피해자들을 좀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서범수 의원의 그 실언이 너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뭐 어떤 입장을 내든 안 내든 간에 즉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 전 현실이라는 거고 국민의힘으로 놓고 보면은요. 아니 최고위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윤리위가 주목을 받으니까 이거는 정치의 사법화 역시 율사당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피하기가 지금 어렵고 아까도 민주당 전당대회에 왜 비전이 안 나오냐고 막 질타를 하셨는데 이건 뭐 전당대회 기간이나 평시 기간이나 늘 국민의힘은 징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국민들 앞에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도 이거 거의 양치기 소년 같거든요. 항상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이 이거 좀 정치적 징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삐뚤어진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1: 네.
3: 그것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징계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오해를 지금 받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어떻게 저도 고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상당한 위기인 거고 저는 서범수 의원은요 당에 이렇게 부담을 줄 것 같으면 뭐 윤리이고 뭐고 간에 그냥 본인이 전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전 훨씬 더 당의 부담을 덜하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1: 그 어느 정도 책임을 뭐 얘기하시는
3: 탈당 같은 건 해야 되겠죠.
1: 그 정도 네, 사안이
3: 본인이 정치적인
1: 보세요?
3: 책임을 지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윤리까지 열어가지고 이것이 또 친한데 친장의 어떤 세력 다툼으로 또 비춰지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1: 네. 현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으면
0: 윤리 아니 저는 뭐 절차적인 문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윤리위원회 당대표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윤리위원장도 그렇고. 근데 지금 원래 9인 이내로 돼 있는데 7명이었다가 지금 2명 사퇴해 가지고 5명 됐잖아요. 야, 본인이 임명한 의원들도 이거 지금 어찌 보면 야 이건 좀 심하다. 네.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게 본인들한테 꼭 유리한 경력이 안 될 거라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다시 5인 체제로 할지 네. 아니면 또 2명을 또 임명해가지고 할란가 참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정치 지금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윤리 물론 그분들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꼭 윤리에 올려가지고 그걸 꼭 또 뭐 법원에 가고 이게 제가 보기엔 정치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서 사과하고 아니면 뭐 당내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스스로 뭐 의사표명을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또 본인 어찌 보면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친한계들 이번에 잘 갔는데 이번에 한번 본대로 보여줘야지 딱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 지금 네 분 다섯 분 다 그러지만 아유 뭐 징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명분을 준 부분도 좀 적절하지 않은데 이걸 또 징계로 하는 부분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정치인들 기대감을 가질 때 다를 줄 알았어라는 생각을 갖고 지지를 하는데 다르지 않네라는 실망감을 주면 많은 지지층이 좀 떠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아 오늘 정치 닥터스 너무 감사해요. 4천여 분 가까이 동접자 기록했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더 현실적인 처방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 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내일 7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마지막까지 눌러주시고요. 뉴바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동쪽 지역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에 예상했던 강수량보다는 적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영남과 제주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일부 지역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강릉 28도, 전주 34도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과 강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천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가는 길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한강대교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시작 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이재명 대통령,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이견이 다수 제기된 이들 법안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출시한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서 청년층 가입 금액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판매 종료일인 6월 11일 기준 완판됐으며 가입자는 총 3만 38명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6천억 원 규모로 출시하면서 서민형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리는데 청년층의 투자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도 1차 펀드 청년 가입자의 60% 이상이 서민형이었다며 서민 배정 비중 확대가 청년 유입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 3일 정부 세제 개편안 공개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3일 6만 409건에서 오늘 6만 2,516건으로 2,107건 3.4%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과 실거주 규제, 보유세 인상 움직임 등으로 매수세는 없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2만 7천 가구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준공업 지역은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 상업 등 다른 기능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용도 지역으로 물레동과 성수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준공업 지역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차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관련 부처와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사업 진행 경과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을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관련 내용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했고 청와대는 합동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